화살같이 빠른 세월 묵은해를 전송하고 신년을 맞이하니 천증세월 인증수요 춘만 건곤 복만 가라. 후원초당 화계상에 이화도화 영산홍 철쭉 모란작약이 만발하고 창전의 구분오동 신엽이 자개하니 화자생기 군자택이요 춘광선도 기린가라. 월궁항아 미인들아 너의 자태 좋다마는 새 봄빛이 더욱 좋다. 잔들고 술 부어라 취코 놀려 하노라. 사설시조 화살같이 빠른 세월 들으셨는데요. 변진심의 노래 노부영의 대금 김호성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노랫말 중에 한자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천증세월 인증수요 춘만 건곤 복만 가라 이런 말이 있었죠. 이 천증세월 인증수라는 말은 하늘은 세월을 더하고 사람은 수명을 더한다 이런 의미고요. 춘만 건곤 복만 가라고 하면 하늘과 땅, 이 천지에 봄 기운이 가득하고 집안에는 복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의미죠. 우리가 입춘방을 쓸 때도 많이 쓰는 글입니다. 신년을 맞이할 즈음에 감상하기 좋은 그런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노랫말 속에 화살같이 빠른 세월이라 했는데요.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되면서 이 8월도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말 그대로 화살같이 빠른 세월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논어 속 공자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장, 가장 나이 어린 제자인데요. 나이 차가 48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장이 관록을 구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많이 들어서 의심을 없게 하고 자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말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고 많이 보고 그 중에 자신 없는 건 제외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신중히 행동한다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함이 적으면 관록은 그 가운데

별로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공자가 어린 제자에게 한 이 이야기, 시대는 참 오래됐어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야기죠. 아주 조그마할 뿐인데 그걸 과장되게 말하고 쉽게 행동을 해서 후회를 하는 우리들에게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되 말은 조금만 하고 신중히 행동하라 하는 공자의 이야기, 그 울림이 있어서요. 오늘 산책길 화두로 가져왔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 준비되어 있죠. 오늘 코너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거문고 독주로 여밀락 1장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여밀락은 지난날 이왕지 가악부의 첫 거문고 주자로 활동한 장인식의 거문고 독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1908년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요. 1968년에 당시 중요 무형 문화재 종묘제례학 예능 보유자가 되셨습니다. 송사 이수경의 탄법을 이어받아서 그의 검고가락은 대점과 자출성이 특별하게 들립니다. 여밀락 1장 들려드립니다. 장인식의 검은고, 김태섭의 장구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송사 이수경의 탄법을 이어받은 분이죠. 장인식의 검은고 김태섭의 장구 연주로 여밀락 1장 들으셨습니다. 장인식은 1919년 이왕직 아악부의 첫 검은고 주자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우조두거 녹수청산입니다. 녹수청산 깊은 골에 청려완보 들어가니 천봉의 배군이요 만학의 연무로다. 이곳이 경계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연휴 끝나고 이 휴가 다녀오신 분이라면 두고 온 풍경이 눈에 아른거리실지도 모르겠네요. 여창가곡 우조두거 녹수청산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녹수청산 깊은 고래 청녀완보 들어가니 천봉의 배군이요 만학의 연무로다. 이곳이 경계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여창가곡 우조 두거 녹수청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을 연이어서 연주하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취타, 길구나,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을 연주하는데요. 오늘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쉬타 계열의 음악 5곡을 이어 연주했죠. 요즘엔 이런 연주를 쉬타 계열의 음악을 이어 연주한다 해서 쉬타 계주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음악은 원래 용도인 이동용 음악으로 쓰지 않고 감상용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쉬타 풍류라 부르기도 합니다. 쉬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 이어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완벽은 없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음악을 하면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글을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악기라든가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왜 나는 이렇게 못하나, 왜 이렇게 실력이 나아지지 않나 하고 고민을 하거나 심지어 좌절이 돼서 배우기를 그만두기도 하는 그런 경험 한 번씩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읽어드릴 이 글이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최근에 화요일마다 읽고 있는 책이 크리스토퍼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완벽은 없다라는 글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완벽함을 중시한다. 그들은 완벽해라는 말을 칭찬으로 듣는다. 그들은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입고 완벽하게 화장하고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아이들도 완벽하다. 완벽한 직업으로 돈과 명예를 얻고 덤으로 완벽한 배우자를 원한다. 그리고 모두가 알듯이 완벽한 배우자는 이 세상에 없다. 무엇보다 완벽한 그 사람 역시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 때문에 당신이 완벽한 배우자를 만날 확률은 더욱 낮다. 솔직히 말해, 당신은 완벽한 사람인가? 완벽은 없다. 주사위 놀이를 즐겨 하는가? 주사위를 완벽하게 던질 수 있을까? 아니다. 그럼에도 주사위 놀이는 재밌다. 그렇지 않은가? 자전거를 즐겨 타나? 자전거를 완벽하게 탈 수 있나? 아니다. 그럼에도 자전거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 체스를 두는가? 완벽하게? 아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체스를 즐길 수 있다. 수영을 완벽하게 하나? 춤을 완벽하게 추나? 요리를 완벽하게 하나? 완벽은 불가능하다. 음악 역시 완벽함에 도달할 수 없다. 모든 곡이 언제나 조금씩 다르게 연주된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호소력 있게 더 느리게 부디 완벽 타령은 그만 스톱. 삶은 완벽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 음악은 완벽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 그냥 즐겨라. 카라얀은 완벽하게 지휘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지휘자보다 훨씬 잘했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라. 그것은 정말이지 너무 미숙한 생각이다. 당장 버려라. 그런 생각은 당신의 기분만 망칠 뿐이다. 아무리 슬퍼하더라도 카라얀이 다시 살아나진 않는다. 불완전도 음악에 포함된다. 음악은 오직 이 순간에만 있다. 오직 당신을 위해. 그래서 음악은 아주 독특하다. 당신은 음악을 다시 불러내 개선할 수 없다. 비눗방울처럼 오직 이 순간에만 존재하다가 그냥 사라져버린다. 정말 환상적이지 않은가? 오직 이 순간에만 눈에 보인다.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다. 음악에 대한 당신의 추억은 매우 개인적일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은 특별한 순간에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장소에서 중요한 날에 그 음악을 들었을 테다. 생일, 결혼식, 장례식 또는 기념일에. 배경음악이 깔린 그 순간이 기억에서는 완벽해 보일 테지만 분명 그렇지 않았을 테다. 이제 현실성을 조금 회복해 나의 불완전성 주장이 얼마나 완벽한지 증명해보자. 기억 속의 완벽한 순간에 사실은 아주 시끄럽고 너무 더웠고 당신이 너무 흥분했고 모깃대가 들끓었고 비가 쏟아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그 모든 나쁜 상황은 언젠가 기억에서 지워지고 완벽한 장면만 남는다. 주변 상황을 그냥 잊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훨씬 더 아름답게 기억된다. 뇌는 그런 일을 아주 잘한다. 나는 이것을 기억의 황금 덮개라고 부른다. 황금 덮개 덕분에 모든 일이 실제보다 훨씬 더 좋게 보인다. 고품질의 CD조차 완벽하지 않다. CD에 완벽한 연주가 수록되었다면 왜 굳이 같은 곡을 다시 녹음해 새 CD를 발매하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이다. 훌륭한 CD가 아주 많고 멋지다고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CD든 라이브든 언제나 질문은 하나다. 내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가? 이 순간 나는 그 음악을 기꺼이 듣고 싶은가? 모든 것이 조화로운가? 그렇다면 행복하게 귀를 열고 완벽한 불완전에 기뻐하라.

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 중에 완벽은 없다라는 제목의 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뭔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이미 불완전함을 선택한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글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특별히 와닿는데요. 삶은 완벽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 음악은 완벽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 그냥 즐겨라. 불완전도 음악에 포함된다.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되는 표현이죠. 또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이다. 내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가? 이 순간 나는 그 음악을 기꺼이 듣고 싶은가? 모든 것이 조화로운가? 그렇다면 행복하게 귀를 열고 완벽한 불완전에 기뻐하라. 이렇게 마무리하는 부분에 이 표현도 마음에 듭니다. 음악에 완벽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검고산조의 창시자로 꼽히고 있는 백낙준류 검고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백낙준의 검고산조의 출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제시돼 있는데요. 부친의 구음을 옮겨 탔다 하는 설이 있고요. 또 가야금산조를 검은고로 옮겨 탔다 하는 이야기. 그런가 하면 무속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런 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설 중에 한 가지만 옳다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 모든 음악들이 백낙준의 검고산조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백낙준은 1920-3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요. 그의 검고산조는 김종기, 박석기, 신쾌동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백낙준류 검고산조 듣겠습니다. 허익수의 검은고, 홍석복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백낙준류 검고산조 들으셨는데요. 허익수의 검고, 홍석복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흥보가 중에 제비 다리를 고쳐주는 대목부터 제비 노정기까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흥보가 제비를 다 낫게 하죠. 그러자 날기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다리가 다 낫고 그리고 강남으로 돌아갑니다. 흥보와 아쉬운 이별을 하고 돌아가는데요. 이 흥보 제비는 겨울을 다 지내고 봄이 돼서 흥보의 은혜를 갚을 보온표 박씨를 입에 물고 다시 흥보네 집을 찾아갑니다. 그 내용 이번에 들어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제비 노정기를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흥보가 추서들고 불쌍하다 내 집이야. 내 집이 간구야. 따로는 짐승이 없더니 네가 나를 찾아와서 새끼까지 다 죽이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으니 네 영상이 불쌍하니 내 기어이 살리리라. 오색 당사실로 찬찬히 곱게 감아 제 집에 넣었더니 은혜가 불제비어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십여일 고생하다 절골이 완압되고 들고 날고 출입하며 날개 공부허랴 할지 구먼 장공아 멀지 멀리도 날아보고 일대 장강 맑은 물에 배를 시르르르르 씻쳐도 보고

오락가락 눈일적에 음보가 보고 좋아라고 기특하다 내 집에 목숨이 아니 죽고

어찌하니가 조굴 순냐 이런

경에 금풍살비 섭섭하야수의구리 돌아오니 흥복

명년 3월에 나오거든 부디 내 집을 찾아오너라. 이렇듯이 논일처에 처제비도 못 이어서 빨래줄에 올라왔냐. 아름다운 목소리로 알아듣든 못해도 그게 모두 다 이별이라구나. 항공중천 높였어. 주인을 불러서 아직을 허는 듯 흥보가 보고 기가 막혀 가느냐. 저 집이야 부러진 날들을 하늘마라 고자의 손빈이는 양쪽 다리가 없었어도 만군 중그 장사가 되어 자꾸는 몰살을 시키고 천추만대 유전했구나. 멀고먼 강남 천리를 부르고

흥보는 본시 서름이 많은 사람이라 제비하고 이별할지 눈물보색이나 흘렸던 것이었다. 12제국 갔던 집이 9월에 발행하여 10월 초에 당도하여 장수전이 현신하고 셉기술을 점고하여 문서에 치부할지 촉국 갔던 제비는 제일 먼저 들어오고 중원 갔던 집이 둘째로 들어오고 우리나라 왔던 집이 셋째로 들어갈지 흥부 제비가 들어온다. 흥부 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 아리가 절둥거리고 들어온다. 제비 장수 호령을 흔다. 너는 어째고요 새끼는 하나만 까고 다리가 저리 봉통아리가 졌느냐. 흥보제비가 여자고리 소초가 둘이다. 말기 초선을 나갔다가 흥보 시댁 집을 짓고 새끼 다

들어와서 네 머리를 잡아먹고 다만 한 머리나 본니 날개 공부를 하려 하고 대발가에 발을 붙이고 발발 떨고 날려다가 그 중에 또 떨어져 두 다리가 작신 부러지고 죽기가 되었더니 어질 흥부 주인도가 죽을 몫이 먹을 살을 내

제비대왕 그 말 듣더니 네가 금년에 나갈 적에 비암날 나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고 좋은 날을 받아서 나가라고 했더니 고집이 부리고 나가더니 네가 불행히 화를 당했구나. 명년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돌아오니 흥보제비 장수전이 들어가 연유를 고백한 즉 제비대왕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며 네 이것 갖다 흥부시키 드리고 은혜를 갚아라. 저 집이 바다 물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뒤 꼭 이렇게 들어오던 것이었다. 허군방 자고 백군 무릅쓰고 거중무둥 높이 조건 지쳐요 동해는 장어봐 거구나 춘용봉을 올라가니 주자에게 던두나 항견도 아준고 어저께 바라보니 초동나비 가는 배는 부거

가니 원폭부대미 이간이냐. 수명살 명량한대여 불성청원 막비래라. 나르고는 저기라기 달순을 뺐다가 울고 수루루 퍼라라. 1.2점 떨어지니 평론하지 그하지냐. 백구백도 적을 지우청 파사기 왕의 대건이 서양천이 적으로구나 휴양봉을 흠북광릉며 들어가니 25년 단이 아버지 반유옥지 수류건적 주견성을 화답하고 봉왕대구 올라가니 봉거대궁 강자유라 황왕무를 당구건 황황일급급한 백운천지궁여유라 금동을 지내여 수사촌 들어가니 공수창가 돌리게라 낭매월을 툭 처부여여 벌렁 떨어뜨리고 예수를 지내여 계명산을 올라가니 창자반 강구 듣고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단의 빈터라 연주지간을 지내 장성을 지내 칼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굴러간저 만호 장안 구경하고 경양군대 달라 홍광문 지내요

저기 백기로다 무동지랭지를 순식간에 지내서 강남 쓰다오던 집에 포기포기 뜰을 치어 우리나라로 들어올지 울고 울고 일당도 그땐 이곳 와서 만나자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와서 압남산 반남산 청천강 용천강 좌구정을 넘어오구나 부상파 바화를 마구게 강동다리를 건너 평양은 연광정 풍병도를 개관하고 대동강 장염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마늘대 관덕정 파견 폭포로 구경 오구이 진강을 시각해 건너 삼각산에 올라가 얹어 시체를 살펴보니 철정한테 몸하게 충격으로 흘러져 금화금성 분개고 준당 영춘 회두라도 봉방울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희희 흔히 만만세 지금 당기요 전라도 운봉이요 경상도 할명이라 운봉하면 둘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집이 건동무소 박실에 당하러 울고 거주고 동높이다 남대문바 성나달라 칠팔패 패드레진의 애국애를 넘어구나 동욕 강을 푼 건너 두 쪽지 옆에 계곡

전하게 난 줄을 물고 시루어르둔둔한 방으로 펄펄 날아든다. 들보 위에 올라간여 제비 말로 온다. 지지지지 주지 주지 거지 연지 배원 악지 철지 은지 함지 포지 우지 빼드드드드드드드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나.

흥보제비에게 뱃날에 나가지 말라 했는데 그날 나갔기 때문에 구렁이에게 화를 당했다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다음에는 날짜를 잡아줄 때 나가라 하면서 흥보제비 출발하게 되는데요. 흥보네 집을 향해 갑니다. 흥보가 중에서 제비노정기 들으셨는데요.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8월 중순 무렵이면 대부분 휴가를 다 마치고 돌아오시던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디 좋은 곳 다녀오셨는지요? 이제 연휴도 끝나서 마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돌아왔는데요.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끝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끝곡으로 경기민요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감상하시겠습니다. 국가무용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 박용호의 여러분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0: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나는 어쩌면 절기야말로 지금이라는 시간에 가장 집중하게 만드는 장치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지금 가장 생기 있고 맛있는 것이 무엇인지 감각해 보는 일, 그게 내가 생각하는 절기다. 이주연 작가의 책 절기 감각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요즘은 어떤 식재료를 만끽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루시드 폴의 With Your Eyes Open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런 소리를 들려주는 풍경이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난 8월 7일이 입추였죠.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지난 지도 벌써 열흘 정도가 흘렀습니다. 입추 매직을 믿는 분들은 한낮에 땀을 뻘뻘 흘려도 역시 입추가 지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네 하실 텐데요. 여름의 끝자락 그리고 가을의 초입 어떤 제철 식재료를 즐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가장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자연을 때에 맞게 만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실험 연극을 대표하는 연출가 김아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 실험 연극의 산실인 해화동 1번지의 창립 멤버이자 국립극단 최연소 또 최초의 여성 연출가이기도 한 분인데요. 9월에 앞두고 있는 신작 이야기와 함께 또 저희가 관람권도 선물로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자,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해파리의 진찬.

굉장히 새로운 형식의 음악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종묘제례악을 전자음악으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해파리의 연주로 진찬을 함께 들어봤고요. 9832번 쓰시는 분께서 저희 오프닝 곡을 듣고 나서 어느 한적한 숲속에 들어와서 이어폰 끼고 듣는 기분이라고 아주 기분이 좋게 함께 시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연극은 연출가의 의도에 따라서 무대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곤 합니다. 소리가 이야기가 되고 빛과 몸짓이 대사가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수십 년간 끊임없는 실험으로 자신만의 무대 언어를 만들어온 분이십니다. 한국 실험연극을 대표하는 연출가 김아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우리 연출가님은 1986년에 연출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정말 아주 활발하게 작업을 네. 꾸준히 해오고 계신데 네. 이제 조만간 9월에도 신작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네.
0: 네. 그러면은 지금 한번 제가 그 연수를 따져보니까 40년이잖아요.
1: 네, 네, 네.
0: 40년 연출 인생도 예를 들면 이렇게 앞두고 있는 신작이 있을 때 여전히 설레시고 그러십니까?
1: 아유, 당연요. 네, 처음 하는 작품하고 거의 같습니다. 기분이.
0: 아, 네. 그렇죠. 매번 새로운 작품.
1: 매번 새로운 작품이고
0: 그렇군요.
1: 또 매번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고.
0: 아, 그럴 수도 있죠.
1: 네네.
0: 네. 그러면은 처음 연출을 시작하실 때와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이후에 변하지 않은 것과 변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글쎄, 저는 그 시간, 흐르는 시간을 네. 잘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냥 작품 하나 끝나면 새로운 작품에 대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0: 네.
1: 그다음에 공연 오르기까지 그 루틴이 거의 똑같았어요.
0: 네. 네.
1: 40년 변함없이. 그래서 그 제가 좀 늙었다는 게 변했죠.
0: 아, 지금 네. 제가 뵙기로는 전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1: 시간이 흘렀으니까
0: 네.
1: 네, 그렇지만 그런 제 뭐 연극을 향하는 마음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건 전혀 변함이 없고
0: 네.
1: 심지어 생활 패턴까지
0: 그대로세요.
1: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0: 네.
1: 이런 게 똑같습니다.
0: 네. 대단하십니다.
1: 좀 무지한 거죠.
0: 아, 아닙니다. 그런 열정이 지금까지 오게 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저희가 신작 이야기를 좀 들어가기 전에 연출님께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 왔는지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1: 네.
0: 한국 실험연극의 산실인 연극실험실 해화동 1번지의 창립 멤버이신데 그때가 연도를 보니까 93년도예요.
1: 네네.
0: 그러면 와, 실험 연극이다라는 말 자체가 실험적이고 너무 생소하고 새로운데 기존에 하던 연극과 이렇게 다른 연극을 좀 만들어보자 했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1: 이유는 아니고 취향.

0: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연극을 대하는 기본적으로 연극을 하고자 했던
1: 네.
0: 첫 뭐라 그럴까 마음이라고 그럴까 예.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세상을 제 나름대로의 형식으로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보인다는 것 그거 자체에 굉장한 그 중점을 두고
1: 네.
0: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대체로 제가 새롭다기보다는 보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이제 된 거지 처음부터 내가 실험을 하겠다 뭐 내가 새로운 연극을 하겠다
1: 네.
0: 이런 의도는 사실 두 번째 정도
1: 아.
0: 예, 첫 번째는 정말로 나다운 연극이 뭘까
1: 네.
0: 그다음에 정말 연극이 뭘까 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 네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예.
1: 아, 근데 그게 답인 것 같네요. 진짜 실험적이다 하면 뭔가 되게 모호하지만 이상적인 무엇처럼 상상이 되지만 나다운
0: 네.
1: 거.
0: 네, 네,
1: 내가
0: 네.
1: 세상을 바라보는 형식을 표현하다 보니 그게 사람들이 새롭다 했다.
0: 네네네.
1: 네.
0: 그렇죠. 새로운 아.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1: 네.
0: 네네.
1: 아, 너무 좋은데요, 대답이.
0: 네.
1: 근데 그런가 하면 근데 계속 새로운 거를 뭔가 목적화하지 않으셨다고 하시지만 늘 뭔가 그 처음에 있으셨던 건 맞는 느낌인 게요. 95년에는 당시에 이런 개념 없었을 겁니다. 젠더프리? 이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일 텐데 이디푸스와의 여행이라는 작품에서 그러니까 남명렬 배우, 그러니까 남성 배우에게 여성 역할을 맡기신
0: 네.
1: 거죠.
0: 네.
1: 그러면 당시에 그 배역을 맡게 된 배우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겠고 그 작품을 보신 관객들도 왜 남배우가 여성 배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약간 그런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네네.
1: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셨고 그때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0: 다른 이유는 없었고
1: 예.
0: 단지 제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여주인공의
1: 예.
0: 모습을 가진 여배우가 없었어요.
1: 아.
0: 아무리
1: 네.
0: 그 이미지를 굉장히 찾고 있는데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날카롭고 크고 뭐 좀 남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1: 네.
0: 그런 여배우를 찾고 있는데 정말 없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1: 네.
0: 고민을 하고 있다가 너무 우연히
1: 예.
0: 남명렬 씨를 보게 됐는데
1: 네네.
0: 그냥 그 자리에서 캐스팅을 했죠.
1: 아 생각하시던 예.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0: 네네네네. 그래서 아니까 딱 걸어오는데 여자의 모습, 그 이오카스테의 모습이 보여요.
1: 예.
0: 예 그런 보이는 배우였어요. 근데 처음 만남이었거든요.
1: 네네.
0: 예, 저를 제가 이제 대전에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한테 인사차 온 배우였는데 이 사람이다 이렇게 된 거죠.
1: 네네. 예, 예. 그 배우님은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이셨나요?
0: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워했지만
1: 예.
0: 그래도 작업을 이렇게 새로운 작업을 한다는 그 어떤 그게 굉장히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1: 그렇죠.
0: 반갑게. 도전해보겠다.
1: 네,
0: 반갑게.
1: 네.
0: 그랬습니다.
1: 와,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그것을 의도하고 시작했다가 아니지만, 그 작품에 몰입하고 집중하다 보니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설명을
0: 네네네.
1: 해주셨는데, 당시 이제 과거의 연출가님과 관련된 신문기사 제목을 보면 파격의 연출가 막 이렇게 수식어로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아 다른 분들은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새롭고
0: 네네.
1: 눈에 띄고 또 개성이 돋보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이 이디푸스와의 여행은 그 이제 장정일님의 희곡 을 틀로 삼고 또 그리스 극을 이제 융합해서 네 그렇게 네. 만드신 작품인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그리스 비극과 또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여러 차례 재해석하는
0: 네.
1: 그런 공연을 많이 올리셨어요.
0: 네.
1: 그래서 생각해 보면 고전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도 사실 굉장한 작업인데 이것을 조금 해체해서 거기에 현대화하는. 그런 이제 동시대적인 그 메시지를 재구성한다는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걸 다 연출님이 각색을 하신 거잖아요.

0: 거잖아요.
1: 네네, 대체로.
0: 어떤 식으로 이 고전을 재해석하셨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치셨을까 네네. 궁금해요.
1: 네. 예. 뭐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작품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작업을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하는 작업 목록에 있었던 작업들이고 아. 네. 그다음에 작업을 구상을 할

0: 대상이 바로 나기 때문이에요.
1: 아.
0: 나의 작품.
1: 네.
0: 네.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 제가 믿었던 어떤 절대적으로 믿었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리뉴얼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진전하는 방식 혹은 조금 더 깨는 방식
1: 네.
0: 이런 것들은 다시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리뉴얼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진전하는 방식 혹은 조금 더 깨는 방식
1: 네.
0: 이런 것들은 뭐지? 이렇게 그래서 실험은 뭐 저를 떠난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깨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내 연극이 나다워지면서 동시에 새로워지는 그것이 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1: 네.
0: 저는 깊게 그런 부분을 성찰했어요. 나를 연구하는 거.
1: 예.
0: 내가 했던 작업을 다시 되돌아보고 재구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보고 또 금방 보여요.
1: 아, 얼마나 축복입니까?
0: 네.
1: 네.
0: 아. 그러다 보니까 뭐 매번 막 기쁜 마음으로
1: 아.
0: 또 부풀어서
1: 네.
0: 예, 작업을 했죠.
1: 아니 그 실험의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거는 새로운 지금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아서
0: 네.
1: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요.
0: 네.
1: 그것은 바로 스스로
0: 예, 자신이
1: 나이다.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신 그러니까 연출가님의 삶 자체가 그 공연에 바로 반영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0: 네.
1: 보통은 그 자기가 믿어왔던 것을 깨길 참 어려워하죠.
0: 네네네.
1: 혼돈으로 빠지니까.
0: 네네.
1: 그런데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것을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 이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품어보거나
0: 네네네.
1: 질문을 던지는 과정으로
0: 네.
1: 앞으로 나아간다는 과정이 그거 자체가 연극 같아요.
0: 네.
1: 너무 연극적인 것 같아요.
0: 저는 그래서 저희 네. 제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1: 예.
0: 저를 모델로 해서 뭐냐면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라
1: 네.
0: 자기 자신을 성찰하다 보면 그다음에 자기가 했던 작품을 깊이 연구하고 다시 되새겨보고 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는 거죠.
1: 네.
0: 그 보이는 길을 마다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실험이 목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1: 네.
0: 그런데 저희는 관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보시는 분들은 늘상 진화하는 기마라를 보는 거죠. 기마라의 연극을 보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도전적이다, 실험적이다 이런 말들을 붙여주는 겁니다.
1: 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걸작을 만들어 놓고 한보 진전을 못하는 그러고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1: 네네.
0: 네네. 네. 그런데 저는 머무르지 않죠. 늘상 연구하니까 연구하고 스스로를 깨려고 생각하니까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혹은 그보다 더 나은 방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생각이 나고 아쉽고 그래서
1: 네.
0: 또 작업을 하게 되고
1: 네. 그러다 보니까
0: 그러다 보니까
1: 40년을 계속
0: 제가 진화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게 공연으로 올려지는
0: 네네네네.
1: 건데
0: 네.
1: 지금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색다른 그런 작품 하나는 지난 2019년에 초연이 되었던 우리가 서로 알 수 없었던 시간, 삶의 무도회라는 작품인데 이것은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 한 20여 명 가까이 그런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는데 대사가 한마디 없는 소위
0: 네네.
1: 비언어극
0: 네네.
1: 이거든요. 이 작품도 이미 19년에 시작을 하신 건데
0: 네네.
1: 이건 어떤 작품일까요?
0: 아, 페터 한트케의 침묵극이었 인데요.
1: 예.
0: 페터 한트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희곡을 쓴다면 나는 침묵극을 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1: 네.
0: 물론 다른 뭐 침묵극이 아닌 작품도 썼지만 저는 이 텍스트를 굉장히 오래전에 사실은 93년도
1: 네.
0: 초에 발굴을 해가지고 한번

0: 워크샵 공연을 거친 적이 있었고
1: 네.
0: 그다음에 실제작으로는 그 2019년 말씀하신 네. 그에 했는데 페터 한트케 노벨문학상 작가죠.
1: 네.
0: 예, 그 작가의 작품이고 침묵극이고 제가 침묵극을 그 이전부터 몇 편을 했었어요.
1: 아, 그런가요?
0: 네네네.
1: 예.
0: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언어가 없는 연극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1: 네.
0: 네네네. 이 작품이 사실은 인간 군상 어떤 광장을 지나치는 400여 인간 군상을 그린 작품이에요.
1: 네.
0: 말없이 지나치는.
1: 네네.
0: 그게 이제 작가가 광장에서 앉아서 구경을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지나치는 사람들을 그대로 썼대요.
1: 네.
0: 예, 그래서 한편의 희곡을 완성한 거예요.
1: 네네.
0: 짧아요 그것도. 왜냐하면 등장했다 지나간다가 끝이니까.
1: 그렇죠.
0: 어떤 사람이 들어왔다 지나간다.
1: 아.
0: 네, 그 텍스트가 그렇게 열려 있어서 누가 들어왔는데 지나가고 있다. 400여 인간 분상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열려 있는 공간이라서 제가 이 텍스트를 본 텍스트로 해가지고 뭔가 각색을 하기에 너무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1: 네네.
0: 좋은 거, 창의적인 대본이라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보는 것, 만나는 사람, 네. 그다음에 흔한 풍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광장이라는 개념이 광화문이 생각이 났고,
1: 그렇죠. 예.
0: 광화문에 우리가 모였을 때 풍경들이 생각이
1: 네네.
0: 났고, 그 풍경들이 생각이 나다 보니까 지난 시간들이 생각이 났고, 우리의 질곡의 역사들이 시간이
1: 네.
0: 생각이 났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저도 작가 입장처럼 가만히 앉아서 제가 바라보는 어떤 광장을 그냥 그대로 묘사를 한 거예요.
1: 네.
0: 그래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1: 예.
0: 2019년 공연에 정말 너무너무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인데
1: 예, 그러네요. 시기가.
0: 예, 그때도 풀 만석으로 너무 많은 관객이 좋아해 주셨어요.
1: 네. 네,
0: 성공적으로 첫 공연을 마치고
1: 네네.
0: 네. 그로부터 계속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 와.
0: 장소를 바꿔가면서.
1: 그러니까 네. 이게 침묵곡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지나간다. 이것을 계속 그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어떻게 어떤 방식을 사용하셨습니까?
0: 반복적으로 보이는 방식은
1: 예.
0: 저를 초대하는 장소에 따라서
1: 아.
0: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1: 그 공연이 펼쳐질?
0: 네.
1: 네.
0: 예, 그곳에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리움 미술관에서 카텔란 전시를
1: 네.
0: 초대해서 그 전시와 함께하는 이 공연을 기획을 했어요.
1: 네네.
0: 그래서 했죠. 근데 카텔란의 미술의 세계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연극적 세계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1: 네.
0: 왜냐하면 작가의 시선과 연출가의 시선이
1: 네.
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술가의 시선과 연극 연출가의 시선이 굉장히 동일하다는 게 느껴져요.
1: 네.
0: 다만 작품으로 그림이 나왔다면 혹은 조각품이 나왔다면 저는 연극으로
1: 네.
0: 만들어낸 거죠. 출발 지점이 굉장히 같다는 거.
1: 네.
0: 그게 뭐냐면 동시대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1: 그래.
0: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1: 네.
0: 이게 동질이었다.
1: 그렇죠.
0: 네.
1: 네.
0: 그래서
1: 와.
0: 작업에 따라서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예.
1: 표현하는 방식이 그때 네. 그때마다 새롭게 달라지겠네요.
0: 네.
1: 그 어떤 작품에서는 색다른 음악을 더해서 연출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작품에서는 아예 소리를 덜어내서 연출하기도 하시더라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연출님에게 있어서 연극에서 소리는 어떤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하시는지.
0: 그거는 소리는 사실 굉장히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소리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1: 네.
0: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무례정거장의 경우 거의 음악은 한 곡을 쓰고 한 곡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무대 세트는 수도관에서
1: 네.
0: 흘러내리는 일정하게 똑똑 떨어지는 수도관 하나.
1: 아.

0: 설치해 놓고 그게 무대 세트의 전부였어요.
1: 네.
0: 그 또한 서류였죠.
1: 네.
0: 물이 똑똑 떨어지는 매우 일정한 시간. 그런데 그 소리를 와 함께 그다음에 매우 미니멀 라이즈 돼 있고 반복되는 하나의 음악이 같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가면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명상이라는 어떤 한 상황에 대해서
1: 네.
0: 깊이 사고할 수 있는 사색의 순간을 제공을 해요.
1: 네.
0: 예, 제공을 하면서도 동시에 또 심리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1: 그렇죠.
0: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기계적으로 사라지지 않는가.
1: 네.
0: 이런 질문을 동시에 또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그냥 들려오는 일반적인 소리의 개념이 아니라
1: 네.
0: 어떤 철학적인 개념까지도 만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도구나 장치로 활용을 하죠.
1: 네. 와, 흥미롭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음악을 한곡 듣고 이제 신작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0: 네.
1: 직접 선곡을 부탁드렸더니 아주 멋진 곡을 또 소개해 주셨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왈츠 19번 가단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왈츠 19번 가단조 함께 들었습니다. 아, 이 곡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1: 아, 워낙에 좋아하는 음악이고요.
0: 네.
1: 최근에 공연했던 우리가 서로 알 수 없었던 시간에 제주도 공연이었는데 제주 네. 돌문화공원
0: 네네.
1: 마지막 곡이었어요.
0: 아, 네. 또 인연이 있는 그런 네네네. 곡이네요.
1: 네.
0: 아주 좋았습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한국실험연극을 대표하는 김아라 연출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김아라 연출가님의 작품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설명만으로 그래서 기회가 있습니다. 오는 9월 8일부터 9월

0: 13일까지 대학로 극장 쿼드에서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를 새롭게 선보이시는데 제목이 The Sound of Macbeth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제목에서 예. 시사하지만 네. 예, 맥베스의 소리라는 예, 저기 타이틀이에요.
0: 네네.
1: 예, 이 작품은 모든 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죠. 맥베스 유명하잖아요. 네. 4대 비극 중 하나고
0: 예.
1: 예, 뭐 이야기 내용까지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 작품에 맥베스가 두 명이 출연합니다.
0: 아, 그래요? 예,
1: 예. 한 명이 피아노를 치면서 대사를 하는 맥베스하고 그다음에 맥베스의 어떤 이야기를 끌고 가는 정동환 선생님이 출연하시는데
0: 네.
1: 네, 맥베스하고 두 명의 맥베스가 등장을 하고
0: 네, 네.
1: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소리로도 익숙하고 배우로도 너무 잘 알려지신 김성녀 선생님이
0: 예.
1: 예, 맥베스 부인 역할을 하는데
0: 네.
1: 네. 이번 작품은 말 그대로 뭐 저한테 기대하시는 전위적 방향
0: 예.
1: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0: 그래서 이게 설명을 보면 복합 장르 음악극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복합 장르라는 거는 정말 뭐 연극도 있고 음악도 있고 영상도 있고 예를 들면 무용도 있는
1: 네. 네.
0: 그런 다양한 예술 장르가 융합이 되어서 경계 없이 펼쳐지는
1: 네, 네, 네.
0: 그런 극이다.
1: 네, 네,
0: 네.
1: 그런데 이제 현대 음악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0: 아.
1: 약간은 그 생소한 음악을 만나실 수도 있겠지만
0: 네네.
1: 지금까지 우리가 연극 속에서 항상 어떤 그 굉장히 그 하모니 균형이 있고 조화롭고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면
0: 네네.
1: 그다음에 이야기 자체도 기승전결이 있고 이런 서사 위주의 어떤 연극이었다면 이것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든가
0: 네.
1: 너무 익숙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생소하게 접근해 보는 그런 작업이에요.
0: 네.
1: 그래서 아마 또 흥미로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기쁘게도 저희에게 그 관람권 선물을 주셔가지고요. 잠깐 공지를 해드리면요. 김아라 연출가님의 복합 장르 음악극 The Sound of Macbeth 관람권 선물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대학로 극장 쿼드에서 관람 가능한데요.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두 분께 1인 2매 관람권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와. 근데 아까 이제 맥베스 너무 유명하다고 하셨지만
1: 네.
0: 그 두 명의 맥베스를 등장시키기도 하셨고 그래도 너무 유명해서 또 못 읽으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1: 사실은 이 작업은
0: 네.
1: 그 맥베스를 소재로 해서 맥베스 이야기가 커다란 시줄이 되고 있긴 하지만
0: 예.
1: 사실 그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0: 네.
1: 사실은 인간 본성의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성 예, 탐욕적이고 권력을 취하려는 어떤 과도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 내면에는 그런 그 비극을 불러오는 심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테마가 되고 있는데
0: 네.
1: 예, 만 3천 년 전에 시작된 전쟁은 현재도 진행
0: 맞아요.
1: 중이죠.
0: 네.
1: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의 그것들을 보면 앞으로도 분명 인간은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0: 네.
1: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는데 과연 그 뭔가를 추구하는 그 뭔가가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이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을 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어요.
0: 네.
1: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전쟁이
0: 맞아요.
1: 일어나고 있고 뭐 매일같이 우리가 접하는 건데

0: 너무 또 무감각해져 가지고 우린 몰라요. 뭐 하루에 몇천 명이 죽었다. 예. 뭐 이래도
1: 실감이 눈 하나
0: 깜짝하지 않죠. 네.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네. 이웃이나 혹은 인류나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참사들이 성찰하지 않는 것. 근데 연극이란 장치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이것이 큰 어떤 주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장치들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네. 와, 굉장히 철학적인 작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겁게 느끼시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네네. 작품인 거죠.
0: 네.
1: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너무나 잘 드러내는
0: 네네.
1: 그런 질문을 담은
0: 네, 질문을 담은 작품이지만
1: 예.
0: 말보다는
1: 소리.
0: 매우 소리적이고
1: 그러니까요.
0: 탄미적이고 예,
1: 예술적이고
0: 예, 미술적이고 이래서 감성을 확 열어 제끼면
1: 네.
0: 하나하나 그 언어가 있는 말하지 않는 것들의 언어가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1: 와.
0: 저는 이번 연극을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1: 네, 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감성을 막 열어 제끼고 싶네요. 진짜 방금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드는데요.
0: 네.
1: 실제로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틀마을님께서 아까 이제 두 명의 맥베스를 이제 출연시켰다. 한
0: 네네.
1: 무대에 세운다.
0: 네네.
1: 이렇게 말씀하시고 현대음악이 또 입혀진 연출이다 하니까
0: 네.
1: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0: 네네.
1: 그래서
0: 네.
1: 왜 두 명의 맥베스가 필요했는가
0: 네네.
1: 이 이야기는 좀 힌트로 주시면 좋을
0: 네네.
1: 것 같습니다.
0: 아, 이렇게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작품에서
1: 네.
0: 이 연극만큼 셰익스피어의 아름다운 대사가 아름답게 들리는 연극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1: 네.
0: 정동환 선생님이 너무 아름답게 시를 읊어주셔요.
1: 예.
0: 셰익스피어의 언어가 시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또 한편에 또 하나의 맥베스는 그것을 부정하기도 하고 매우 관념적이에요. 더 도전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고 형형색색 변화하면서 뭐 피아노 건반으로 혹은 대사로
1: 네.
0: 하는 젊은 맥베스고
1: 아.
0: 의상도 고전 의상을 입고 있다면 정동환 선생님의 맥베스가
1: 아.
0: 이 피아니스트는 현대 복장을 한
1: 네.
0: 예, 배우예요.
1: 예.
0: 예, 뮤지컬 배우로 유명한 송영준 씨가
1: 네.
0: 하는데
1: 네.
0: 아, 이 두 분의 이렇게 대사를 쫙 듣고 있으면
1: 네.
0: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름다운 셰익스피어 대사에 매우 비극적 인간의 모놀로그가 들리는 거예요.
1: 네, 네.
0: 심리적인 대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이중창으로 계속 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각의 세계를 열어주죠.
1: 네.
0: 그냥 음악이 아니라 음악인데 이거는 언어가 있어서 기호고 그다음에 의미이고 그런데 내면이고
1: 예.
0: 철학이고
1: 네.
0: 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로 막 이루어지는
1: 네.
0: 그런 연극이라서
1: 네.
0: 꼭 보셔요.
1: 아니 그러니까 연출가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더 빠져들어가지고 안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아니 캐스팅 잠깐 언급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0: 네.
1: 완전 명배우들이 엄청 함께 작업을
0: 네.
1: 하시네요.
0: 네. 제가 명배우 복이 있는데 제가 명배우는요.
1: 예.
0: 대체로 길에서 줍습니다.
1: 어머 웬일입니까? 길에서 명배우를 줍다니요.
0: 아니 왜냐면
1: 예.
0: 제가 길에서 주순 1호 배우가 최민식 씨예요.
1: 예.
0: 네, 최민식 씨를 시작으로 해서
1: 예.
0: 에코스의 앨런 캐스팅을 했고
1: 예,
0: 그게 성공작이 됐죠.
1: 예.
0: 그분의. 우리 남영렬 배우도 말씀드렸지만
1: 예.
0: 대전에 무대 위에서 주웠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 찾아온 거.
1: 네.
0: 이번에도 피아노 치는 배우를 그렇게 구하는데

0: 구할 수가 없어요.
1: 예.
0: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공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는 후배 영화배우가
1: 예.
0: 여자친구인데, 그 친구가 바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한테. 선생님, 저 피아노 치는 남자 배우 알아요.
1: 예.
0: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그러니까, 전화번호하고 이름 좀 줘봐봐. 이렇게 했는데,
1: 네.
0: 저는 사실 뮤지컬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뮤지컬은 아주 가끔 보긴 하지만, 잘 몰라요, 그 세계를.
1: 네.
0: 그래서, 그런데, 만났어요.
1: 예.
0: 만나가지고, 캐런티도 너무 쬐끔이고 뭐 어쩌고 물론 이제 이름을 알려줘서 이렇게 좀 리서치는 했지만
1: 네.
0: 별로 많이 나와 있질 않더라고요. 이 친구에 대한 정보가.
1: 네.
0: 그래서 근데 하겠냐.
1: 예.
0: 맥베스 다른 맥베스는 정동환 선생님이고 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1: 예.
0: 돈도 필요 없다. 뭐도 필요 없다.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고서는 캐스팅을 했어요.
1: 예.
0: 그랬는데 나중에 누가 그래요? 선생님,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나잘 모르는데 그래도 연극은 꽤 했더라. 20년 동안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많이 했대. 뭐
1: 네,
0: 이랬더니
1: 예.
0: 그 사람 뮤지컬계의 스타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순 배우 한 5호쯤 되겠다. 길바닥에서 주순 배우 5호쯤 되겠다. 이랬죠. 네.
1: 진짜 뭐 정동환 배우 아까 말씀 주신 그 맥베스 부인 역의 김성녀 배우, 맥베스 2 역의 방금 말씀 주신 송용진 배우 이외에도 정말 연기파 배우들이
0: 아,
1: 많이
0: 그럼요.
1: 출연합니다.
0: 50대 대표, 40대 대표,
1: 그러네요.
0: 정말 그 연극계에서
1: 예.
0: 대표 주자라고 얘기해 할수 있을 정도로 실력파 배우들,
1: 네.
0: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했거나 한 친구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1: 네.
0: 예, 이 배우들
1: 와,
0: 매력적이에요.
1: 그러니까요. 그 무대를 준비하시고 배우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해나시고 연출을 하실 때 혹시 연출가로서 40년 동안 지켜온 원칙 같은 게 있으실까요?
0: 원칙은 제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1: 네.
0: 40년 동안 지각 한 번, 결석 한번안 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성실한 연출가 1호, 그러면 김아라.
1: 예. 아주 중요합니다.
0: 네네.
1: 예.
0: 그 다음에, 연극을 막 빠져서 만들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연극이 이제 인생 같은 거예요.
1: 네.
0: 일상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1: 그러겠네요.
0: 연극에 대한 생각, 연극을 만들고 있거나 쓰고 대본을 만들고 있거나 그다음에 사람을 모아서 캐스팅을 하고 뭐 연습을 하고 있거나 공연을 하고 있거나 하면은 1년이
1: 가요.
0: 지나가요.
1: 네.
0: 그리고 그게 4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연극을 하는 행위에서 기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연극은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은 실패다.
1: 네. 그럴 수 있죠.
0: 불행한
1: 예.
0: 거다.
1: 네.
0: 그래서, 아, 내가 연습장에서 찾아야 되는 것은 기쁨이다.
1: 네.
0: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이 창조의 원동력이어야 한다.
1: 예.
0: 네.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마음을 먹고, 제 마음의 순화 작업을 막 하면서, 이 즐거운 작업 공간을 만드는데 아주 노력을 했어요.
1: 네.
0: 지금도 저희 연습장은 이 비극적이고 뭐 이런 걸 하면서도 깔깔깔 웃음소리가 떠나질 않습니다.
1: 네.
0: 제가 장난도 좋아하지만
1: 예.
0: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장난을 좋아했어요. 예, 장난도 좋아하지만
1: 네.
0: 또 이런 그 의도한 바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게 창의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서 그다음에 우리 인생 자체가 즐거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하는 생각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이 잘해요.
1: 그럼요.
0: 즐거워서.
1: 예.
0: 네, 유희적이고.
1: 우러나오잖아요.
0: 네네네네.
1: 예. 즐거운 자를 이길 바가 없잖아요.
0: 네네, 그래요.
1: 아, 그런 원칙이 있으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작품이, 어떤 한큰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 대학로 극장 쿼드가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을 하는 쿼드 연극의 질문들, 진화하는 텍스트라는 제목의 프로젝트 그중에 하나인 것인데 여기 이제 다섯 분이 참여를 하셨고 그 첫 번째 공연으로 이제 무대를 네. 올리시는 겁니다. 이거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1: 간단히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경륜이 이 다섯 분이 예. 초대된 다섯 분이 공통점이 경륜이 오래됐고
0: 예.
1: 40년에서 뭐 50년, 60년 이렇게 된 아. 경륜이 오래됐고
0: 예.
1: 그다음에 하는 작품마다 대체로 관객이라든가 평단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쪽에서 주목을 받은 작품들을 생산해낸 작가들이었어요.
0: 네.
1: 그런 예. 공통점이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이번에 그 초대된 데서 현재 시점에서 이제 과거의 대표작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자 이런 근데 저는 대표작이 아닌 작품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1: 대표작 중에서도 제가 조금 리메이크 새롭게 만들고 싶은 작업
0: 예.
1: 예, 예. 이런 작업에 도전을 했죠.
0: 네.
1: 예. 그래서 우리 다섯 명은 그렇게 초대된 거예요.
0: 예.
1: 예.
0: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요. 사실은 되게 본질적인 질문을 지금 이 시대에 던지는 프로젝트 같거든요.
1: 네네네.
0: 그래서 연출가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연극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1: 아, 연극은
0: 예.
1: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0: 네.
1: 시작부터 끝까지 질문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0: 아.
1: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하는 질문, 내가 연극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며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나의 가장 큰 관심사고 내가 성찰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고 싶을 때
0: 예.
1: 이런 어떤 보편성이 있어서 같은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뭔가 대화할 수 있고 같이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지금까지 던져왔기 때문에 작품 생산이 가능해서 연극이 그래요.
0: 네,
1: 예, 연극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질문을 합니다.
0: 네.
1: 예, 예.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작업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던 어떤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0: 네.
1: 이번 작업에서도 뭔가 새로운 대안들을 모두 생각하거나 창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0: 네. 혹시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작품이 아직도 있으시죠?
1: 너무 많죠.
0: 너무 많아요.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1: 아, 그러니까
0: 네.
1: 대학 시절부터 내가 연출가가 되면 어떤 작품을 연출하고 싶지? 이런 작품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0: 예.
1: 했었는데 그때 100작품 정도 있었어요.
0: 아, 그때 이미?
1: 네. 예. 근데 사실은 새로 발표되는 희곡도 많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100작품 중에서는 아마 한 30작품 했을 것 같아요.
0: 예.
1: 그다음에 계속 새롭게 발표되는 희곡들을 만났고 그렇게 했는데 아 이게 70작품이 남아 있어요.
0: 예.
1: 근데 나이는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아 베스트 한 10 정도를 뽑아서
0: 예.
1: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참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0: 네.
1: 요즘은 베스트 10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10개의 작품
0: 예. 예. 추리고 계세요?
1: 추리고 있으면서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0: 아이고
1: 건강할 때 창작해야 되니까
0: 네네네 그 작품들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네
0: 혹시 진짜 이 너무 많은 세월 속에 많은 작품이 있고 많은 순간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연극하시면서 연출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1: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이디푸스와 여행이라는 작품인데
0: 네.
1: 그 작품은 한 작품을 가지고 1년을 살았어요.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 공연을 하고 일본 초청이 있어서 일본 공연을 하고 또 덴마크 공

0: 공연을 하고
1: 네.
0: 다시 돌아와서 서울연극제에서 또 공연을 하고 해서 전 상을 다 휩쓸고
1: 예.
0: 그리고 마지막 아 올해가 갔구나 이러면서 한 해를 보내버렸던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남명열씨 이오카스테 역할로
1: 네.
0: 캐스팅을 했었고 우리 임동창이라는 작곡가 데뷔시켰고
1: 네.
0: 연극에
1: 예.
0: 네뭐 이러면서 막 이런 만남 저런 만남 그다음에 같이 보따리 38개 들고 해외 투어.
1: 예.
0: 예. 아, 그 작품은 그 다음에 전설이 됐어요. 그 작품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이
1: 우유로 나뉘는 거죠.
0: 둘로 나뉠 정도로
1: 예.
0: 전설적인 작품으로 지금도 선생님
1: 네.
0: 혹시 그거 언제 공연 안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
1: 예.
0: 이거 꼭 한번 하긴 해야겠구나.
1: 네, 해주세요. 예.
0: 네네네. 무슨 논문도 나와 있고 막 이래서,
1: 오, 그렇군요.
0: 학생들이 특히
1: 예.
0: 참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1: 그 전설적인 그 작품에 나왔던 음악을 저희 마지막 곡으로 남겨두기로 하고요. 예,
0: 네.
1: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0: 네.
1: 앞으로 연출가로서의 소망?
0: 소망?
1: 예.
0: 그냥 이대로.
1: 이대로.
0: 네, 지금처럼. 예, 그게 제 소망이에요.
1: 네.
0: 변함없이.
1: 응원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김아라 연출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1: 7426번 쓰시는 분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지는 연극 말하지 않는 것들의 언어가 들릴 거라는 연출가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고요. 2242번 쓰시는 분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사정없이 옵니다. 하늘이 뽀개져도 꼭 객석에 있을게요 라고 답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길은 돌멩이 하나 걷어차고 불끈 일어나 김아라가 걸었던 길이다. 김아라 연출가님의 이야기를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그 전설적인 작품, 김아라 연출가님의 이디푸스와의 여행 극음악 가운데 임동창님의 피아노 연주로 이디푸스와의 여행 파트 2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남들의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 그 실수를 다 직접 겪어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미국의 작가 샘 혼의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옛말이 된 것처럼 살면서 겪을 수많은 시행착오를 굳이 전부 다 겪어볼 필요는 없겠죠. 타인의 실수에서는 지혜로운 교훈을 얻고요. 나만의 경험 속에서는 귀한 노하우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혜로운 방법일 거예요. 내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채워보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권선정의 대금연주로 별에게 소원을 첫 곡으로 전해드려요.

권선정의 대금 연주로 별에게 소원을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내 손으로 뜨거운 냄비를 집어봐야만 아 뜨겁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들이 있죠. 음식을 하다가 소금을 쏟아서 낭패를 보거나 또 길을 나설 때 남들 말 안 듣고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가 땀을 뻘뻘 흘려봐야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모든 고생과 실수를 굳이 내가 다 겪어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 길은 빙 둘러가는 가파른 오르막길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기꺼이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평탄한 길로 돌아서는 것도 우리 삶을 좀 지혜롭게 살아가는 요령이 될 테니까요. 타인이 먼저 거쳐간 시행착오에서는 소중한 교훈을 얻고요. 내가 겪은 시행착오 속에서는 노하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내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채는 그 취사선택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소리를 이어오는 과정도 비슷하죠. 앞선 명창과 예인들이 지나온 숱한 실패와 또 고민의 궤적이 다 밑거름이 돼서 비로소 오늘날 깊고 정갈한 그 소리의 결이 완성된 거니까요. 남의 경험을 귀하게 여길 줄 알면 내 삶의 방식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계절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는 사랑을 노래한 곡인데요. 나비의 노래와 연주로 꽃들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나비의 노래와 연주로 꽃들의 노래 전해드렸어요. 6642님께서 더위는 잊어도 되는데 잊지 않고 또 찾아오고 남의 실수에서 나를 배우고 남의 좋은 일을 따라해보는 삶을 배워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 예전에 사회초년생 시절에 그 회사에서 부장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을 다 경험할 수는 없고 다 경험한 뒤에 깨닫기에는 너무 삶이 유한하고 소모적이다. 그러니까 먼저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배워야 하는데 그게 책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그 말 들으면서 참 인상적이었는데 살면서 더 그 말을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뭐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음악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문자를 통해서도 참 많은 것들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배워갑니다. 김인설님께서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월요일 같아요 하시고 6642님께서도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그만큼 또 이번 주 금방 휙도 지나갈 거예요. 월요병 없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1178님께서 토요일에 세종 수목원을 다녀왔어요. 가든마을 세계 정원 전시 공간에서 각 국가의 정원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세종에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세종 수목원 추천합니다. 아, 라고 하시면서 또 사진 보내주셨는데 세종 수목원이 있군요. 근데 그 지역에 보면 그 수목원이 있는 지역들 있죠. 근데 가보면 정말 그 우리가 또 도심에서 너무 익숙하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그 자연의 느낌들을

느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수목원 가면 정말 그 넓은 곳에 어쩜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이 우리를 이렇게 힐링시켜주고 있는지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저도 수목원 가끔씩 이렇게 가는데 그 특히나 그 계절마다도 다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갈 때마다 힐링을 받는 곳 중에 하나가 수목원입니다. 아, 세종수목원. 사진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기회 되신다면 기억해 놓으셨다가 가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사진 잘 봤어요. 고맙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 화요일도 1부에는 변함없이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정우성의 산책하듯 가볍게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마라톤이나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산책하듯 가볍게 뛰거나 걷는 정도라면 좋을 텐데요. 마음만이라도 산책하듯이 가볍게 돌보라고 말하는 작가의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요. 자주 입는 청바지의 세탁법에 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문자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 번호 이용해 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유은선 작곡의 동경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곡가 노트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요. 세월의 길목에서 스산함을 느낄 때면 밤하늘을 본다. 마음속엔 아련한 동경이 싹트고 그곳에는 결코 시들지 않고 밤마다 만개하는 별꽃이 있다. 오늘 밤 또다시 피어나는 동경의 마음은 그 별꽃의 영롱함을 닮아가며 애잔한 노래를 만든다. 이 글에 대한 느낌 떠올리시면서 감상해 보실까요? 8부녀의 호흡으로 준비했는데요. 한충은 왜 여러분의 연주로 동경 전해드립니다.

한 충은 왜 여러분의 연주로 동경 전해드렸습니다. 아, 이 곡 들으면서 정말 그 밤하늘의 별꽃을 한번 떠올려봤어요. 총 이렇게 총총총총 떠 있는 그 별들을 별꽃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 참 예쁘다라는 생각하면서 아, 별꽃 밤하늘 한번 올려다보면서 찾아봐야겠다 싶네요. 0750님 출석 합니다. 이렇게 또 찾아와 주고 계시고요. 7740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두꺼비님께서 한 주 시작 웃고 삽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 그 동자승 조각상 아, 정말 그 눈웃음 이렇게 지어져 있는 귀여운

동자승 조각상 사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연휴 다 잘들 보내셨어요? 비가 그치니까 덥네요. 더위 끝까지 조심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다시 여름이 끝나지 않았음을 제대로 또 보여주고 있는 듯 하네요. 오늘 낮 기온 보니까 30도 넘어서는 지역이 대부분이네요. 울릉도 독도 29도까지 오르는 지역 빼고는 다들 오늘 한낮 기온 30도 넘어서는 더위가 다시 또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대기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곳곳으로 또 소나기 소식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경남 쪽으로는 또 큰 비가 쏟아져서 피해를 입기도 했었는데 더 이제 큰 피해는 없기를 바라면서 골고루 좀 적당히 내려주는 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미의 노래로 너는 꽃이 되어 듣고 올게요.

한옥 찾지?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루에는 하루치의 목표가, 1년에는 1년치의 목표가 있죠.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진보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루하루, 느리지만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오늘은 위축되는 마음과 추락이야말로 성취와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사실을 새롭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추락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조금 더 넓어진 시야로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다시 바닥을 보겠구나. 하지만 바닥을 치고 나면 다시 딛고 올라설 수 있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 무언가를 이루려는 사람만이 좌절도 겪는 법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이것 하나는 꼭 잊지 마세요. 제 아무리 뛰어난 역술가가 당신의 운명을 풀어준다 해도 그건 결국 그의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가장 잘 알고 언제나 책임져야 하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누군가의 달콤하거나 불길한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외롭고 불안한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사나운 일진에 기진맥진해진 날이라도 마침내 돌아와 스스로를 다정하게 뉘어 쉴 수 있게 해줄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니까요.

자존감, 자존심, 자긍심, 자신감. 너무나 많은 기준에 둘러싸여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준을 높여 충족시키기 위해 오히려 전전긍긍하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쯤 낮으면 어떤가요? 시간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꾸준함 속에 쌓인 것들은 고스란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해보는 수밖에요.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 언젠가 빛날 거라는 사실 하나만을 믿으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이 순간이 불안하다면 지나온 시간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매일의 질주 속에서 잊고 지냈던 몰입과 성실함, 차곡차곡 쌓아온 실력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반짝이고 있을 겁니다. 지나간 날들이 주는 좋은 점 하나는 그 아름다운 궤적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 모든 빛이 이미 내 안에 오롯이 잠들어 있었다는 그 단정한 사실로부터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았으니 하루하루 산책하듯 가볍게 걸어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걷고 때로는 신나게 달리고 지치면 편안히 쉬면서 가볼 생각입니다. 아직 이렇다 할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도 결코 포기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참 좋아하는 일이니까요. 정말 좋아하는 일에는 퇴로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법이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약간의 의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비오의 연주로 덩덕쿵이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정우성의 산책하듯 가볍게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가다가 갑자기 좌절을 겪게 될 때 우리는 흔히 내가 부족해서 라면서 스스로를 탓하곤 하죠. 하지만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만이 비로소 좌절도 겪을 수 있다는 말. 그리고 추락이야말로 성취와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말이 지친 우리 마음의 용기를 북돋아주네요. 지나온 날들 속에 차곡차곡 쌓아둔 나의 성실함과 노하우가 결국에는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온다고 믿고요.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르막길은 턱 밑까지 숨이 차도 올라보고 내리막길에서는 어깨에 힘을 좀 빼보고 지치면 잠시 쉬어가고 내키면 달리는 산책처럼 완급조절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가장 잘 알고 끝까지 믿어줄 사람 결국은 나 자신일 텐데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산책하듯이 가볍고 또 유쾌하게 걸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정우성의 산책하듯 가볍게와 함께 해봤습니다. 김소라우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일어나리라 듣고 올게요.

김소라우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일어나리라 전해드렸어요.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나라, 우리 모두 손잡고 나가자. 다시 일어나라. 새로운 날을 위해. 아, 저는 이 곡 들으면 그렇게 힘이 나더라고요. 이 음악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희망을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2219님께서 새싹 문자로요. 잘들 지내셨죠? 무탈한 게 최고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리 더운데 버른 채송화 속에 푹 파묻혀서 꽃내음 가득 맡으면서 화분 따고 있어서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기르는 꽃인데요. 2미터가 안 되는 분홍 꽃잎이 다섯 장인데 이게 분홍 별 같아요. 하시면서 아 죄송합니다. 보내주시고 발코니에 꽃들이 여주줄기랑 포도줄기랑 서로 보듬고 하늘로 오를 듯이 재미나게 바람이 그네를 타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시면서 새싹 문자라서 처음 오셨나 보다 했더니 아 1년 6개월 만에 들어보는 음악마루 너무 고맙고 반갑고 희망을 주는 노래와 소식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아 번호를 바꾸셨군요. 1년 6개월 만에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지내고 계시다고 이렇게 문자 주시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자주 이렇게 또 소식 전해주세요. 자 1부 끝곡은요. 이경아 외 여러분의 연주로 나비의 꿈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드렸어요. 자,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 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청바지, 자주 입으시죠? 이 청바지 세탁법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여러분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이 번호 통해서 전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이 있는데요. 한 번만 내려받기 해놓으시면 그 이후부터는 클릭 한 번만으로 편하게 청취 가능하세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대바라기님께서 2부 그 여는 음악 있잖아요. 제 멘트와 함께 그 오카리나 소리 언제 들어도 참 기분 좋고 희망이 찬 소리라고 하시면서 일하면서 오늘도 응원할게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했어요.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경험 삼아서 해보고 틈틈이 해서 내년에는 꼭 따보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꼭 가지고 싶어요. 이게 이제 이것만 따면 자격증 그만 따려고요. 라고 하셨는데 와, 자격증이 여러 개 있으신가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도전하시는 모습. 아, 정말 그 영대바라기님께서는 그 한계가 없다라는 게 느껴지세요. 열정이 있으시고 항상 좀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그 마음이 전해져서 참 저희에게도 기분 좋은 에너지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음악머리에 좋은 에너지도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광일의 피리 연주 다음 곡으로 준비했어요. 수심가 만나볼게요.

Ha ha ha!

님을 그리워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그 심정이 느껴지셨을까요? 수심가 듣고 오셨는데요. 최강일의 피리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2993님께서 새싹 문자로 오늘 선곡이 너무 좋아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아, 저희가 방송 이제 2시간 거의 끝날 무렵이나 끝나고 선곡표 쫙 올려드리는데 지금까지 전해드린 곡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고 없이 곤란하고 난처한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얼마 전에 경남 양산으로 향하던 고속버스 안에서 몸이 좀 불편하신 한 승객이 용변 실수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승객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이 버스가 휴게소에 멈춰 서자 버스 기사님께서 망설임 없이 승객을 직접 모시고 가서 몸을 정성껏 씻겨드렸다.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승객 한 분도 주저없이 손을 보탰고요. 인근 매장으로 달려가서 새 옷을 사와서 갈아입혀드리고 빗속에서 우산을 씌워가면서 안전하게 다시 버스에 모신 건데요. 기사님 역시 마지막까지 좌석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방석을 깔아주면서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정말 승객의 마음까지 다정하게 보살폈다고 해요. 누군가에게는 선뜻 손 내밀기 힘든 일이었을 텐데 타인의 곤경을 외면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온몸으로 껴안아준 이 두 분의 선행에 그 내용을 보는 참 울컥하던데요. 내 가족, 내 부모님이 겪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보다 더 고마울 수 없죠. 싫은 내색 안 한 다른 손님들도 참 고맙고요. 누군가가 겪는 삶의 빛 속에서 선뜻 우산이 되어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온기가 아닐까요?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내용이죠. 월천의 연주 감상하실 텐데요. 벽해 전해드립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한 번 입었는데 이거 세탁기에 넣어야 하나? 외출 후 옷을 벗을 때마다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고민이죠. 땀도 안 흘렸고 얼룩도 없지만 괜히 찝찝해서 바로 빨아버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요, 이런 습관이 오히려 옷을 빨리 해지게 만들고요. 색과 형태를 망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지나친 세탁이 섬유를 마찰시켜서 원단의 탄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 옷장에서 가장 과하게 빨래하는 옷, 바로 청바지죠. 무려 79%의 사람들이요, 청바지를 너무 자주 빨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청바지는요, 생각보다 덜 빨아도 되는 옷이에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주기는 5회에서 10회 정도 입은 뒤인데요. 자주 빨게 되면 데님의 결이 무르고 고유의 색이 금방 바르기 때문이죠. 작은 얼룩이 묻었다. 그러면 더러워진 부분만 살살 빨아주고요. 냄새가 살짝 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 걸어두거나 해서 입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청바지 빨 때 소금 넣기. 이건요, 진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소금이 염료를 단단히 묶어줘서 물 빠짐을 막아주는 건데 첫 세탁 전에 물과 소금을 10대 1 비율로 풀고요. 뒤집은 청바지를 30분 정도 담가두시면 됩니다. 빨 때도 지퍼를 잠그고 뒤집어서 찬물에 짧게 빠는 게 핵심이죠. 물론 청바지의 질, 또 옷을 입는 습관에 따라서 세탁법도 조금 달라지는 거겠지만요. 잘 한번 살펴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관리하는 게 옷을 오래 잘 입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이상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그레이스 비트 퀄텟의 연주로 환상 비트 전해드렸어요. 청바지 세탁 꿀팁 잘 챙겨두셨어요. 자, 그럼 다른 옷들은 도대체 몇 번 입고 빨아야 할까 좀 궁금해지시죠? 우선 눈에 보이는 얼룩이 없다면 후드티는 6, 7회, 니트는 최대 5회 정도까지 입어도 충분하고요. 원피스는 1에서 3회, 티셔츠는 1, 2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네요. 반대로 무조건 한 번 입고 바로 빨아야 되는 옷들도 있죠. 바로 땀과 분비물이 직접 닿는 속옷과 양말, 그리고 운동복인데요. 이런 경우는 세균 번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매일 갈아입고 바로 세탁해주는 게 좋죠.

수면 중에 땀과 각질이 쌓이는 잠옷은 2회에서 4회 정도 입고 빨아주는 게 적당하다고 하고요. 사실 아끼는 옷일수록 한번 입었으니까 일단 빠는 게 깨끗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옷감을 해치고요. 수명을 줄어들게 만들기도 한대요. 무조건 세탁기에 집어넣기보다는 옷 종류에 맞는 세탁 주기를 잘 지켜주는 것. 아끼는 옷을 오랫동안 근사하게 입고 또 환경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습관이 될 수 있겠죠. 매일 입는 옷 한 벌에도 저마다의 특성과 알맞은 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오늘의 일상도 잘 한번 돌아봐야겠어요.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올바른 청바지 세탁법 알아봤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저는 외출하고 와서 바로 세탁기에 넣었는데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입어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이제 평소에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 주기를 꼭 지킬 필요는 없죠. 그럴 때는 세탁을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두꺼비님께서 청바지는 왜 구멍을 내서 입고 다니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패션의 일종이겠죠. 근데 한동안 그 찢어진 청바지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찢어진 청바지 잘 안 입으시더라고요. 그때그때 유행이 그렇게 또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곡으로 신유진의 비단 준비했어요. 함께 감상하시죠.

어찌 피단이 많이 나왔던지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나한테 시집 온 이후로 피단 옷을 한 번도 못 입어보았으니 피단 이렇게 많이 나온 김에 뭔 색이 좋은가 한번 골라보소. 나는 항시 송화색 사무장 저고리가 제일 좋습니다. 이번에는 흥보 마누라가 송화색으로다가 한번 놀아보는.

신유진의 비단 전해드렸어요. 2300님께서 오후에는 벗들 불러서 김치찌개에다 목이나 축여볼까 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벗들과 함께하는 시간 즐겁죠. 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 바이날로그의 연주 준비했는데요. 플라잉 하이 끝곡으로 감상하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짝 마른 논밭을 보면서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비 소식을 기다렸는데요. 이제는 쏟아져 내린 큰 비에 곳곳에 피해가 커져서 시름이 깊어만 갑니다. 가뭄 뒤에 찾아온 뜻밖의 거센 폭우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자연이 하는 일을 사람이 미리 장담하고 헤아릴 순 없겠지만요. 이제는 그만하는 우리 마음을 하늘이 좀 헤아려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소강 상태인데요. 또 비가 더 내리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일기예보에 귀 기울이시고요. 더 이상의 비 피해 없이 복구 작업도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8월 26일 같은 날 열리는 두 가지 국악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립국악원의 대표 오전 콘서트 다담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다담은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관객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손님은 역사자료 수집가 박건호입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객원 교수이자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30여 년 동안

우리 근현대사의 기록과 유물을 수집해온 연구자인데요. 방송인 황수경과 함께 백범 김구가 꿈꾼 아름다운 나라를 주제로 역사 속 인물과 시대의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공연은 서울 도남문 국악당의 2026 국악 플러그인입니다. 국악 플러그인은 청년 국악예술가와 협업해 공연과 팬미팅, 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선보이는 서울 도남문 국악당의 대표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세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젊은 소리꾼 이하진입니다. 이하진은 깊이 있는 판소리와 맑고 호소력 있는 음색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신성진 밴드마스터를 비롯해 판소리와 밴드 사운드, 대금의 선율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매력의 두 무대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8월 27일 같은 날 서로 다른 지역에서 펼쳐지는 두 개의 국악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광명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추맨 사운드 시그널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요. 전통 춤과 현대음악이 만나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인데요. 공연 제목인 시그널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신호이자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오래된 몸짓과 새로운 사운드가 서로 충돌하고 어우러지며 전통이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무대 위에 담아냅니다. 무대엔 장인숙 희원무용단과 시오트가 함께합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대전시립연주원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열리는 국악대전 젊은판 프로젝트 빛의 공연입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국악인들의 창작그룹 프로젝트 빛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이번 공연에선 입춤을 바탕으로 한 춤 산조, 대풍류를 새롭게 풀어낸 유영, 역동적인 몰이, 남도 민요 연곡 연화와 창작곡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8월 27일 서로 다른 색깔로 전통의 오늘을 들려주는 두 공연 놓치지 마세요. 한국 전통음악의 오늘을 만나는 수림문화재단의 2026 수림 뉴웨이브 어시 오는 8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김이수 아트센터 스페이스원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수림 뉴웨이브는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온 창작 전통음악가들을 꾸준히 소개해온 공연인데요. 매년 하나의 주제를 통해 동시대 우리 음악의 흐름을 들여다보며 전통이 오늘의 감각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바로 엇입니다. 엇이라니. 제목부터 조금 낯설죠? 전통음악에서 엇박과 엇모리처럼요. 익숙한 흐름을 살짝 비틀어 새로운 긴장감과 재미를 만들어내는 감각을 뜻하는데요. 무대엔 각 분야를 대표하는 10명의 전통음악가가 차례로 오릅니다. 8월 27일 소리꾼 정상희를 시작으로 9월 3일 가야금 이준, 9월 10일 민요 추다혜, 9월 17일 판소리 정은혜, 10월 1일 해금 최태영, 10월 8일 검은고 이재하, 10월 15일 타악 이준영, 10월 22일 생황 김효영, 10월 29일엔 가야금 이화영, 그리고 11월 5일 피리 이나연까지 각자의 음악 세계를 담은 신작 뉴웨이브 오리지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림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대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0: 김봉영입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비가 와서 기온이 좀 떨어졌어요. 하지만 무슨 놈의 비가 그렇게 또 한 번에 많이 와가지고 남부지방 비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1: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0: 그러게나 말입니다.
1: 여름 내내 내렸어야 될 비가 연휴 3일 동안에 다 와버렸으니까.
0: 그러게요.
1: 이거 말 다한 거죠 뭐.
0: 특히 산사태가 발생한 거제시는 이재민의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해서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 한숨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1: 네.
0: 가뭄에 물난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도 아이고. 참 뭔가 송구스럽습니다.
1: 일단은 건강을 좀 잘 챙기시고요. 빠른 복구와 함께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0: 거제시는 50년 만에 최고 많은 비가 아이고. 쏟아졌다고 하던데
1: 세상에.
0: 좀 가슴이 아프고요. 자, 오늘 개학한 학생들도 많은데요. 월요일 같은 화요일 오후가 만약 힘겹다면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와 함께하세요. 함께

줘라 오롤롤 상사뒤야 오롤롤 상사뒤야 조자총 신정 홍전 사이터 요래서 태어났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신영희 소리로 지경다짐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이제 모든 게 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개학을 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간 학생들은 오랜만에 수업 중이라 아마 조금 힘들 거예요. 이제 좀 자세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여러모로 힘들 것 같은데 네. 또 마음을 붙잡아야죠.
0: 뭐 학생들뿐이겠어요. 어른들도 광복절 연휴를 이제 보내고
1: 네네.
0: 사실 할 일이 지금 많이 밀려 있잖아요. 다들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죠.
1: 이때가 진짜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느슨해지고
0: 네.
1: 갈피를 못 잡고
0: 네.
1: 좀 들떠 있을 때 이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봉영 씨라고 생각합니다.
0: 어 왜죠? 불안한데
1: 소리를 해주시잖아요.
0: 어떤 소리요? 판소리?
1: 잔소리.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0: 다다다다
1: 그냥
0: 다다
1: 아니 앉아봐. 앉아봐.
0: 아 제가요?
1: 그렇죠. 이제 앉아봐가 이제 시동. 버르렁이고 예, 예. 앉아봐. 그다음에 이제 다다다 스타일은 아니고.
0: 아 네네.
1: 다다. 다다다.
0: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1: 다다다다. 다다다?
0: 예.
1: 오케이. 어허 이해를 못했구나. 잠깐만.
0: 가능하다면 직접 본 거, 들은 것만 얘기해 주세요.
1: 아
0: 창작하지 마시고.
1: 창작. 워낙 또. 창작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0: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약간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1: 네.
0: 주변의 인물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 일단 스스로에게도
0: 맞아요.
1: 네, 마음 다잡자.
0: 네.
1: 이게 이제 뭐 잔소리라고 표현하지만 아무튼 자기를 위해서 독려하는 거죠. 독려.
0: 나에 대한 조언.
1: 그쵸.
0: 나를 위한 조언일 수 있죠.
1: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만 봐도
0: 네.
1: 학교에 가야 되는데 아직도 방학 모드예요.
0: 그러니까
1: 네.
0: 모드 전환이 쉽지가 않습니다.
1: 네.
0: 그럴 때 다다 다다다다.
1: 그렇죠. 앉아봐.
0: 앉아봐. 다다 다다다.
1: 앉아봐는 조금 명령조니까.
0: 앉아볼래?
1: 앉아볼까?
0: 자, 왜 일로 앉아볼까? 이렇게
1: 잠깐 10분만 시간 있니? 앉아볼까 해가지고.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 스스로에게 하는 어떤 조언, 잔소리 또는 학교에 간 자녀들 또 부모님에게 또 이렇게 챙겨드리고 싶은 말들
0: 네.
1: 이런 거를 한번 문자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뭐 부모님께는 약 드시라고
1: 아 혈압약이랄지
0: 그렇죠.
1: 뭐 당뇨약이랄지
0: 챙겨 드세요. 이런 인사말도 일종의 네. 사랑 표현이고요.
1: 그렇죠. 네.
0: 혹은
1: 뭐 뭐가 또 있을까요?
0: 나 자신한테 마음 정리 먼저 하자.
1: 마음 정리.
0: 집 청소부터 하자.
1: 아
0: 네. 나에 대한 조언들,
1: 그렇죠.
0: 잔소리 나아갈 수 있고요. 그걸 이제 남한테 하는 순간 큰일 나죠.
1: 여보
0: 빨래부터 해.
1: 여보 앉아볼까? 자 여러분들의 그런 말들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0: 네.
1: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0: 바라지의 소리 연주로 비선 듣고 왔습니다.
1: 네. 잔소리 갑시다. 잔소리. 눈치 보지 마시고 네. 그냥 마음에 그 평소에 못했던 담아두기만 했던 잔소리들 마음껏 여기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0: 일단은 5681님께서 노래가 참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지금 중요하죠.
1: 네. 바라지 음악들이 참 좋습니다.
0: 비선이라는 의미도 이제 빌어주는 네. 뭐 이런.

0: 의미잖아요. 예.
1: 파라지가 뭐 생겨난 지 오래됐고 좋은 음악도 많지만 네. 이렇게 전통을 잘 이해하고 음악들을 새롭게 창작해내는 네. 이런 멋진 팀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또 보겠습니다. 카프카 님께서
0: 카프카
1: 오늘은 진짜 청소하고 빨래를 해야겠어요. 연휴 때 밀린 빨래가 많습니다 하셨는데 아 나에게 보내는 잔소리네요.
0: 오늘은 진짜라는 단어가 네. 미루고 미루고 미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요즘 그럴만해요 좀.
1: 맞아요. 평소에는 일 때문에 바빠서 그리고 이제 연휴 동안은 또 아이들과 혹은 가족들과 시간을 그쵸. 보내다 보면 청소 빨래할 시간이 없기는 합니다.
0: 맞습니다. 네. 7264님께서 연휴 때 물놀이를 해서 그런지 감기가 온 것 같아서 점심 때도 저에게 밥 먹어 밥 먹어 정말 밥 먹어 그리고 약 먹어 약 먹어 이렇게 내 몸은 제가 챙겨야겠죠? 라고 했습니다 하시면서 세상에 연휴 때 갑자기 또 확 추워져가지고 네. 그때 살짝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1: 게다가 진짜. 물놀이 할 때는 재밌는데 이제 하고 나왔을 때 바람을 맞아버리면 에이. 갑자기 체온이 뚝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하락하죠. 그러게요. 그러면서 감기가 옵니다.
0: 일단 몸을 좀 더 잘 챙기시라고요. 네. 저희가 유산균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1: 네. 네. 그리고 내 몸은 내가 챙긴다. 이건 정말 진리죠.
0: 맞아요. 누가 안 챙겨줘요.
1: 누가 안 챙겨줘요. 에. 가족도 못 챙겨줍니다.
0: 저도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갑자기 코가 맹맹한 거예요.
1: 오, 예, 예.
0: 계속 그 맑은 코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1: 오, 안 좋은 징조인데.
0: 그래서 어이구 큰일 났네. 네. 그랬는데 다행히 하루 만에 잡혔어요. 다행히.
1: 다행히. 아직 면역력 살아있네요.
0: 저 이상합니다.
1: 어, 이상하네.
0: 살아있습니다, 진짜.
1: 6186님께서는 부산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예요. 거제는 700mm의 산사태래요.
0: 그러게요. 안 그래도 예. 뉴스 보고 지금 아이고야 이거 심각하구나 했었습니다.
1: 좀 지역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나눠서 올 비 양이
0: 참 좋을 텐데
1: 갑자기 한 곳에다 그냥 확 쏟아버리는 바람에
0: 세상에.
1: 그러면 어디든 견딜 수 있겠어요. 아, 무너질 수밖에 없죠.
0: 그럼요. 세상에 빨리 수습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5917님께서 부모님 두 분 다 허리며 관절이 안 좋으셔서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운동하기가 싫으신가 보더라고요. 전화해서 운동하시라고 잔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잔소리도
1: 이건 안 되죠.
0: 안 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더우시니까. 네. 아이고 어쨌든 아프시니까 아마 못 하신 것 같고.
1: 아플 때는 진짜 움직이고 싶지가 않죠.
0: 하나하나가 움직임에 하나하나가 다 아프시니까.
1: 맞아요.
0: 세상에.
1: 아 근데 진짜 저 다니는 헬스장. 네. 한 1년 끝나고 다시 이번에 재계약을 했거든요. 아 진짜 어르신들 많아요.
0: 아 하셔야 돼.
1: 많이 운동하세요.
0: 살짝 살짝이라도.
1: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혈색부터가 다릅니다.
0: 학교 나간다 생각하고 네. 여기로 그냥 출근 도장 네. 찍으셔야 돼요.
1: 그냥 습관화 드리는 게 좋아요. 루틴으로 아침에 네. 눈 뜨자마자 눈곱도 안 떼고
0: 그렇죠.
1: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네. 이유 불문. 네. 그냥 신발을 신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런 방법 얘기한대.
0: 잠을 자더라도 헬스장에서 자야 돼요.
1: 아, 그 정도.
0: 잠을 자더라도 아. 가야죠. 네.
1: 근데 왜 안 가세요?
0: 아니니까 가실 분들은 거기에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네. 습관화 하셔야죠. 네.
1: 부모님께 한번 말씀을 해보시고 아 그리고 헬스장을 끊어주시면 어때요? 그럼 돈이 아까워서라도 아이고 우리 자식들 돈인데 이거 아깝지 하고 한 번이라도 나가지 않을까요?
0: 바로 가서 환불 받아오실 거예요.
1: 환불 안 된다고 얘기하고 왜냐면 가서 한 15분만 걷다가 오면 되니까 그냥 질러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네. 헬스장 1년 계약하는데 저는 29만 원 줬거든요. 안 비싸요.
0: 그래요?
1: 월로 따지면 3만 원도 채 안 됩니다. 네. 5917님 이제 소개해드렸고 8288님 올 5월 아버지가 떠나신 후
0: 아이고.
1: 엄마께 일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 자주 얘기를 합니다. 저 자신에게는 슬픔 때문에 나를 놓지 말자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의 약속
0: 아이고야,
1: 하셨는데.
0: 지금 많이 힘드시구나.
1: 5월달이면 얼마 안 됐네요.
0: 3개월.
1: 네.
0: 계속 생각이 나죠. 계속 핸드폰 연락하고 싶고. 네.
1: 그냥 전화 버튼 누르면 바로.
0: 받으실 것 같고.
1: 오 하고 받으실 것 같은데. 안 되는.
0: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도 그 아시잖아요. 우리가 또 잘 살아내야.

0: 네.
1: 분명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켜보고 뿌듯해 하실 그렇죠. 거라고. 예, 그렇게 마음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0: 네,
1: 예.
0: 맞아요.
1: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보내셨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사셨잖아요.
0: 네.
1: 우리가 그걸 또 본받고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야죠, 진짜.
0: 그러니까 굿소리가 각 지역별로 이렇게 좀 살아있을 필요가 있어요. 굿소리가 좋은 건 돌아가신 분을 좋은 곳에 보내드리면서 사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좋은 곳에 보내드리고 모두 전환해서 삶에 충실해라.
1: 네.
0: 이런 메시지가 또 있고 슬픔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는 우리의 전통의 미학이 있잖아요.
1: 네.
0: 굿소리를 좀 널리 전파했으면 좋겠네요.
1: 마음속에 그 그리움과 슬픔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0: 그렇죠.
1: 1년이 지나도
0: 맞아요.
1: 더 보고 싶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도 계속 뭐 이렇게 억지로 뭐 이렇게 누르거나 그러지 마시고, 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음악 한 곡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한철, 장효선의 쌀음 듣고 오겠습니다.

0: 이한철 장효선의 쌀음 듣고 왔고요.
1: 네.
0: 자, 오늘 밭회상사디아 화요일 2부 우리 청국장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이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민요부터 판소리, 정가, 악기 연주 등등등 이제 막 우리 음악에 관심을 갖고 재미가 붙은 분들 또 나 실력이 잘 안 되는데 해도 되나 하시는 고민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치 박치도 다 괜찮죠.
1: 음치 박치면 더 좋죠.
0: 흥 많으시면 됩니다. 네.
1: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못 해도 되나? 이렇게까지 진짜 내 맘대로 불러도 되나? 이런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는 환영합니다.
0: 그 부담 갖지 말라는 말씀이죠.
1: 그러니까 너무 막 정석대로 잘해야 되고 우리는 약간 그런 부담이 있는데 네. 그런 부담 없애야 돼요.
0: 그렇습니다.
1: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자, 그리고 공연 선물도 있어요. 9월 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국립극장에서 세계 음악극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2016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가 열립니다.
1: 네, 그 중에서 9월 12일과 13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되는 상하이 경극원 네 지단 왕자의 복수 공연에 우리 바투예상사디아 청취자분들을 초대합니다. 셰익스피어의 고전 햄릿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0: 정극으로 재창작한 작품인데요. 초대 날짜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공연입니다. 1인 2매씩 티켓 드리니까요.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금요일 날 저희가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1: 네. 자, 이제 더 여러분들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5912님께서 어디에 가면 항상 뭘 하나씩 두고 오는 우리 딸.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가방부터 물건 잘 챙겨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챙기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그렇지만 모르죠. 오늘은 뭘 잊어버리고 올지 모르겠습니다.
0: 네.
1: 그래도 집은 잘 찾아오니까요.
0: 얼마 다행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저도 지금까지 잃어버린 물건들 이렇게 싹 모으면 한 중형차 한 대는 사지 않을까.
1: 차는 안 잊어버렸죠?
0: 차는 안 잃어버렸어요.
1: 아유, 그러면 됐습니다.
0: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을 보면 그 정도는 되는데.
1: 좋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8318님. 담배를 많이 피우는 신랑한테 딸하고 같이 늘 잔소리하는데도 못 고쳐요.
1: 아하.
0: 딸이 1학년부터 내내 장학금 받았는데요. 칭찬 한번 부탁드려요. 오유.
1: 대학교 1학년이겠죠?
0: 그러겠죠.
1: 장학금이면.
0: 오유.
1: 오유.
0: 저는 따님 한 교수... 번도 장학금을 못 받아봤었는데.
1: 아 진짜요?
0: 네.
1: 오.
0: 저는 맨날 이제 학교 안 다니고 이제. 밖으로 공연 다니고 막 이래가지고
1: 아, 저 출석
0: 출석만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도 때문에. 다행이다 네. 이랬었는데
1: 저 한 번 받아봤어요.
0: 그래서 저는 장학금 받는 친구들이 늘 멋있어 보였어요.
1: 뭐 그냥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0: 뭐 한 번 받았는데 야 무슨 4년 내내 장학생
1: 장학금을 목표로 하면은 장학금 받기 힘든데 아. 그냥 뭐 내 할 일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0: 저 와이프는 생각해보니까 4년 내내 장학금 받았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4년 장학금
0: 4년 내내
1: 오.
0: 예. 그 비싼 대학인데
1: 신부를 잘 만났네요.
0: 뭐 저한테 떨어진 돈도 아니고
1: 아깝다. 이런 신랑 만나서 조금 아까운 것 같네요.
0: 아,
1: 예.
0: 아 그런가요?
1: 예.
0: 뭐 어떻게 해요? 결혼 이미 했는데
1: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0: 아, 그리고 담배 잔소리를 이게 끊어지는 건가요?
1: 끊어내야 되는데.
0: 아 근데 의지만 가지고 끊는다.
1: 이건
0: 사실상 의사 선생님들도 불가능하다.
1: 아유,
0: 말하는 영역인 것 같고 뭔가 의학에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1: 네, 뭐 예, 할 수 예. 있으면 네, 해보는 거 좋죠.
0: 예.
1: 아무튼 신랑분도 꼭 금연 성공하시고 장학금 4년 장학금 꼭 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님도. 네. 아 3045님께서 풀벌레 울고 바람결이 조금 달라지는 요즘 저는 왠지 지난 그리움이 밀려와서 저를 무척 외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조언해봅니다. 지난 일에 집착하지 말고 내일을 향해서 책 한 페이지라도 더 읽고 성취감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0: 네.
1: 멋지시네.
0: 멋지시네요.
1: 진짜 그 마음 꼭 붙잡고 하루하루 잘 지내십시오. 진짜로.
0: 그럼요. 저도 만약 미련이 있었다면 그 중형차 값에 잃어버린 물건인데
1: 아니 차는 어? 안 잊어버렸으니까
0: 아 그러니까
1: 네.
0: 그거 생각해봐야
1: 네네
0: 네네 그냥 스트레스만 받고 네. 뭔가 마음이 울적하고 네네네. 그러잖아요
1: 네.
0: 끊어내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끊어내고 지금 내 손에 닿는 위치에 있는 물건들
1: 네.
0: 잘 아끼고 사람들 잘 챙기고
1: 그렇습니다.
0: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게
1: 그렇습니다.
0: 내가 행복해지는 첫걸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 219님께서 나에게 해주는 칭찬 잔소리입니다. 다다다다다다 1번 1번 해보다 먼저 일어나준 내게 아 해가 뜨기 전에 먼저 일어나준 내게 고맙다는 잔소리를 하고 싶고요. 2번 두꺼워진 뱃살 속에 숨어있는 복근을 상상하며 운동해준 내게 대견하다고 잔소리해주고 싶고요. 3번 쌀밥보다는 현미 잡곡을 한 숟갈 꼭꼭 인내하며 먹어주는 내게 기특하다라고 잔소리해주고 싶고요. 칭찬 잔소리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0: 오우야. 이거 좋네요. 잔소리가 꼭 나쁜
1: 그럼요.
0: 잔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칭찬 네. 잔소리도 가능한데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0: 본인에게 칭찬 잔소리 이건 본받아야겠습니다.
1: 네.
0: 떡 선물 2219님께 드립니다.
1: 맛있게 드십시오. 2817님께서 광복절 연휴 푹 쉬고 출근한 남편이 점심 먹고 너무 졸려 이렇게 문자가 와서 집중해 라고 답장

0: 영을 보내줬습니다. 집중해야죠. 예. 상사가 다 보고 있을 텐데.
1: 그래도 한 마디 더 붙여주세요.
0: 사랑해.
1: 아니 아니에요. 졸리는데 일하느라 힘들지. 아, 딱 요 한 마디. 하지만 집중이야. 이렇게 마무리는 그렇게 가더라도 예. 말 한 마디. 어, 날 위해서 이렇게 써줬구나. 이런 마음 좀 티나게.
0: 하긴 집중해. 배가 불렀네. 네. 같은 시국에 이런 거보다는
1: 정신 못 차렸네. 702 하나님,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저에게 커피 줄여, 물 마셔 이런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0: 너무 많이 먹으면 또 네. 좋지는 않으니까. 맞아요. 뭐든 적당히.
1: 커피를 물처럼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수분이잖아. 나 이걸로 수분 섭취하셨는데. 네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커피는 이뇨 작용을 더 촉진시키죠. 네. 물을 드시긴 하셔야 됩니다.
0: 네. 자, 여러분들의 문자들, 귀한 잔소리들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청국장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김진희의 소금입니다. 너에게 가는 길 듣고 올게요.

0: 김진희의 너에게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1: 네. 6855님께서 바투님 어린 아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이번 연휴에 배탈이 발생해서 아프니까 서글퍼지고 눈물이 그냥 흐르더군요. 누구든지 건강하세요 하셨는데.
0: 그러셨구나. 아이고 고생하셨네.
1: 그러게요.
0: 세상에.
1: 또 아이도 봐야 되는데 배탈까지. 아이 참.
0: 진짜 고생하셨네요. 아휴, 지금은 좀 괜찮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
1: 제가 이제 아들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잘 보면 둘이 살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없이 아이와 둘이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그러니까 이제 혼자 아이를 다 챙겨야 되는데 거기다 나까지 아파.
0: 세상에.
1: 그런 서글픈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1: 고생이 많으십니다.
0: 힘내십시오. 네.
1: 건강 잘 챙기세요. 아프지 마십시오. 김영기님께서 가을이 오긴 오나 봐요.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리네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저도 지하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여니까 귀뚜라미가 그 지하 주차장에서 막 울리고 있는 거예요. 자연 리버브까지 딱 걸리면서 가을의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0: 네. 자,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2: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4: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2: 바투의 상사디야.
5: 장모님 장모님 장모님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에?
6: 아 그러게. 아우야 이거 어디서 났어? 진짜 너무 예쁘다. 하나 사달라고 할까?
5: 뭐야 뭐야 뭐야 둘이서 나 몰래 뭐 이렇게 쏙닥거리고 그러는 거야?
6: 아니 여보
5: 영년은 알람은 제대로 하든가 뭐야 그게?
6: 영년은 방자유기 갖고 싶은데 방자유기 여보 자기 방자유기 알죠? 방자유기
5: 방자 말이야 그거 저기 구리와 추석을 섞어서 만든 청동 제품을 말하는 거잖아 그거 우리나라 국악기 징 꽹과리도 다 그 방자 기술로 만드는 거라고
7: 와 진짜 아 장인어른 진짜 척척 박사시네요
5: 아, 왜 갑자기 날 띄우고 그래
7: 아 이거 방자 기술로 만든 이 그릇이요 바로 그 방자 육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방자 육이는 변색도 잘 되지 않고 쓸수록 윤기가 나잖아요. 그거 진짜 좋잖아요. 아니,
5: 그 정도 나도 안다고 방자 육이는 구리와 추석을 합쳐가지고 불에 달구고 여러 번 방치로 쳐갖고 얇게 얇게 늘려가면서 모양을 만드는 그릇이잖아 그게.
6: 어머머머머 역시 자네 장인은 진짜 모르는 게 없어. 내가 진짜 왜? 결혼을 잘했다니까.
5: 아니, 왜 갑자기 띄우고 그래? 불안하게.
6: 아니 여보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방자유기는 휘거나 뭐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잘 깨지지도 않고 독성이 없고 주석 성분이 그 살균 효과도 있다고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5: 그래 그 다 맞는 말이기는 한데 왜 둘이 갑자기 이렇게
7: 진짜 장인어른 정말 최고예요.
5: 야 불안해 그런 거 하지 마.
6: 여보
5: 하지 마.
6: 오늘따라 진짜 잘생겼다.
5: 아 어디 콧소리 하지 마.
6: 아니 여보 있잖아 충남 당진 거기에 향토 무형 유산인 전통 방자유기가 최근에 상표도 출원하고 디자인도 예쁘게 해가지고. 브랜드까지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이렇게 다 진출한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또 전통을 또 살려야지요 여보
5: 아 그래 그렇긴 한데 왜 그렇게 나한테 그
6: 여보,
5: 눈빛
6: 멋있다.
5: 부담스러워 하지마
6: 여보
5: 아니 콧소리야 그거 하지마
6: 진짜 멋있다
5: 아니 당신까지 왜 이래 이거 휴가 때 내가 돈을 좀 많이 썼다고 그 안 쓰는 그릇도 많은데 그거 나 잘 쓰라고 아 안돼
6: 여보
5: 아니 하지마
6: 방자유기
5: 아니
6: 용녀는 유기 갖고 싶어 방자유기
5: 아니 대본상이가 안 사주기로 돼 있어 아니야 몰라 아니야

0: 두레페 사물놀이의 연주로 웃다리 농악 듣고 왔습니다.
1: 카프카님께서 오 방자 유기가 그래요 좋은 거네요. 하나 사주세요 오지명 씨 하셨는데
0: 안돼
1: 안돼
0: 충남 당진의 향토 무형 유산인 전통 방자 유기가 브랜드를 만들고 패키지 디자인을 더해서 전통 공예품으로 일상 속으로 또 시장 속으로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1: 네.
0: 새로운 이 소비자 젊은 소비층을 겨냥한 시도라고 하는데요. 현대적 디자인을 입은 전통 공예품 언제나 환영이고 또 사랑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쭉쭉 잘 팔리길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넘어갈게요.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갑니다. 담양군 문화재단은 내일 1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담양문화회관에서 영호남 지역 문화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가무형유산 고성 오광대 공연을 무료로 엽니다. 고성 오광대는 경남 고성의 대표 전통예술인 고성 오광대 탈놀이를 비롯해 판국과 번화, 탈바꿈 놀이 등 다채로운 전통 연희를 펼칠 예정인데요. 고성 오광대에 그 오가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다섯 마당, 2번 다섯 광대, 3번 다섯 동물. 자, 고성 오광대에서 고성은 이제 지역을 뜻하는 네. 거고 오는 뭐냐?
1: 다섯.
0: 네.
1: 다섯인데
0: 광대는 이제 다 아는 우리가 광대일 거고.
1: 네.
0: 자, 오가 뜻하는 게 아닌 거. 다섯 마당이냐? 다섯 광대냐? 다섯 동물이냐?
1: 고성 오광대 답이 일단 하나는 제할 수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1: 오광대. 네,
0: 네,
1: 네. 네, 오 광대. 예.
0: 네, 네, 네. 네. 맞아요.
1: 남은 두 개 중에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0: 네.
1: 다섯 마당, 다섯 광대, 다섯 동물. 아, 이건 드리면 바로 커피 각인데 이거. 그렇지 않나요?
0: 커피 면제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소띠입니다.
0: 면제권을 이거 면제권 안 주면 할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0: 네.
1: 저는 소띠입니다.
0: 저는
1: 닭띠.
0: 그렇습니다.
1: 예. 요게 힌트가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시비간지.
0: 요렇게 안 드리면
1: 네.
0: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0: 그죠, 그죠?
1: 네. 상호 씨는 집에서 반려 이것을 키우고.
0: 그렇습니다.
1: 저는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0: 전 쉘티를 키우고 있어요.
1: 아, 쉘티는 뭘까요? 마당일까요? 광대일까요? 동물일까요? 그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 그렇습니다. 정답은 고성 오광대의 오가 아닌 겁니다.
0: 예.
1: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이제 문자로 막 들어오죠. 옵니다. 예, 힌트가 괜찮았죠.
0: 오케이.
1: 자, 지금 점심 식사 후에 귀 쫑긋 들으면서 의논해서 신나게 보냅니다. 남편과 하셨는데 3045님.
0: 네.
1: 오, 맞으셨습니다. 윤혜성님도 소띠입니다 하셨어요. 아, 소띠이시군요.
0: 좋습니다.
1: 예.
0: 자, 나머지 두 개는 이제 그 고성 오광대 오가 뜻하는 거라는 얘기겠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네.
0: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해도 되지 않을까요?
1: 소띠와 닭띠가 정답을 발표하도록
0: 또 뭐,
1: 하겠습니다.
0: 뭐 다양하게 있죠. 띠는
1: 네. 네,
0: 뭐 토끼띠도 있고.
1: 그럼요.
0: 네, 쥐띠도 있고.
1: 네.
0: 그렇죠?
1: 네.
0: 원숭이띠도 있고요.
1: 네.
0: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다섯 동물이 정답이었습니다.
1: 네. 다섯 마당, 다섯 광대는 고성 오광대 오에 해당하는 거라고
0: 네.
1: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광대는 남부 지역 낙동강 서쪽 지역의 탈춤이에요. 다섯 광대 또는 다섯 마당으로 이루어진 놀이라는 뜻에서 오광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설이 더 있습니다. 동서남북 중앙

0: 이렇게 다섯 개 오방 네. 오행설에서 오강대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1: 네. 자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0: 김치 선물은 5917님께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김치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갑니다. 대학생을 제외하고 오늘부터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하고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등교했을 텐데요.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공부하라는 잔소리보다는 이것에 대한 조언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캐나다 맥길대의 연구에 따르면요.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 더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에 도움이 되는 이 자세는 무엇일까요?
1: 1번 턱을 고인다. 2번 허리와 목을 꿋꿋하게 한다. 3번 고개를 숙인다.
0: 네. 너무 쉽네요.
1: 그렇습니다.
0: 바른 자세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바른 자세가 이제 어떤 바른 정신,
1: 네.
0: 바른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네. 자, 턱을 괴고 앉느냐.
1: 네.
0: 허리와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앉느냐.
1: 그렇습니다.
0: 고개를 푹 숙이고 앉느냐.
1: 에휴. 하면서 이제 네. 고개를 푹 그렇죠. 숙여버리느냐
0: 네.
1: 아니면 에휴 몰라 하면서 턱을 괴느냐
0: 마음이 무너진 게 느껴지네요 네.
1: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하면서 허리와 목을 꼿꼿하게
0: 아.
1: 쫙 이렇게 딱 이렇게 세우고
0: 네,
1: 네. 이렇게 딱 하느냐
0: 사범 씨 멘트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힌트 드리기가
1: 이것도 면제권 들어와야죠.
0: 이것도 들어와야죠.
1: 면제권. 네. 그렇습니다.
0: 예.
1: 그렇게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기 힘듭니다.
0: 그게 힌트가 되려나? 예전에는
1: 예.
0: 뭐 나이가 좀 어린 후배나
1: 예.
0: 동생들이
1: 예.
0: 이러고 있으면 오, 네 건방지게
1: 그랬었어요.
0: 목을 빳빳하게 그래 뭐 네. 이런 뭐 드라마의 한 장면들 나오지 않나요?
1: 드라마로 드라마로
0: 당연하죠.
1: 또 갑자기 선회를 하네요.
0: 저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저는 일절 그래 본 적도 없고요.
1: 경험담을 얘기하는
0: 아니요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지만
1: 그런 드라마가 있었나요?
0: 아이 잘 찾아보면 있어요. 특히 아침 드라마 쪽으로 봐야지.
1: 외국 드라마까지 찾아봐도 그거 가지고
0: 아니요. 김치 싸대기 뭐 이런 장면도 있잖아.
1: 뭐죠?
0: 뭐야? 어?
1: 아 그래요.
0: 근데 사실은 이게 아주 좋은 자세라는 거죠.
1: 아,
0: 네.
1: 알겠습니다.
0: 네.
1: 하긴 예전에 그 우리 봉영 씨가 저랑 얘기할 때 이런 자세로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 그랬나요?
1: 네.
0: 아 내가 그럼 들었던 적이 있구나.
1: 자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상화 씨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1: 자 정답은요?
0: 건방지다고 얘기했던 건 선글라스 외에는 없었습니다.
1: 궁에서 어디 임금님 사시는 데서 어디
0: 정무 보는 데서 어디 선글라스를
1: 근데 저 빼고 다 선글라스 끼고 있었죠?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0: 네?
1: 2번 허리와 목을 꼿꼿하게 한다.
0: 네.
1: 이런 바른 자세로 하는 게 더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떡 선물.
1: 떡 선물. 1478님께 떡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0: 네.
1: 축하드립니다.
0: 고성 오강대 공연 한 번 더 홍보해 주세요. 하신 분 계시는데. 내일입니다. 고성 오강대 19일 수요일 저녁에 7시 30분에 담양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티켓은 무료입니다. 가셔가지고 마음껏 즐기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 한국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로 동백타령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자의 라디오 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진짜. 지난 일요일에 끝난 2016 한복 상점 있잖아. 젊은 층부터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엄청 엄청 많이들 왔었잖아.
1: 그래. 전통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복부터 댕기 놀이개 같은 전통 장신구와 생활 소품까지 없어서 못 파는 오픈런 제품들이라잖아.
0: 그러니까 한복 관련 기업들과 공방들이 대거 참여한 한복 상품과 전통 문화 콘텐츠들이 다양한 건 물론이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세련되고 진짜 멋졌대요 진짜.
1: 확실히 젊은 세대 외국인들에게 전통은 요즘 말로 힙하고 핫한 콘텐츠이자 브랜드가 된 것 같네.
0: 그렇지. 젊은 세대들은 전통을 그냥 보존해야 될 유산이 아니라 가장 독창적이고 세련된 취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월드 투어 중인 방탄소년단도 무대를 경복궁 경회루를 모티브로 만들었대잖아.
1: 새롭게 보고 즐기고 또 재창조하는 젊은 전통. 크, 좋다.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18일 화요일 2부 출발합니다. 라폴라의 노래와 연주로 한복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참 이 힙한 그런 브랜드가 되고 있는 젊은 전통. 아, 굉장히 멋집니다, 진짜.
0: 네, 한복 상점부터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 무대까지 K-전통 문화가 점점 더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싹을 틔우는 느낌이에요.
1: 그렇습니다. K-POP과 패션, 또 전 세계를 홀리고 있는 K-디저트의 흥행과 한옥을 재해석한 브랜드 팝업스토어에 이르기까지 전통 요소를 접목한 콘텐츠가 국내외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0: 네, 지세대들에게 전통이 독창적이고 세련된 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이죠.
1: 네.
0: 전문가들은 젊은 세대들은 전통을

0: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코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1: 좋네요,
0: 합니다.
1: 진짜. 전통으로 개성 찾기 좋고 진짜. 예. 이제 뭐 신발도 비싼 거 말고 집신 이런 것도 좀 신고 전통으로 가야지.
0: 아, 진짜 멘트가 늘 크크하다. 영 크크들이 딱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 느낌이네요.
1: 집신도 신고.
0: 그렇게 단순화해서 그럼 본인 먼저 실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집신.
1: 네.
0: 사실상 집신 같은 걸 계속 신고 다니시긴 하는데.
1: 그렇죠. 사실상 집신입니다.
0: 출퇴근을 슬리퍼로 하시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네네.
1: 저도 이제 새끼도 꼴줄 알거든요.
0: 아, 그러세요?
1: 그 집을 또 팔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이제 그쭉 있으면 이게
0: 아,
1: 꼬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0: 우리의 지켜야 될 전통은 문양뿐만이 아니라
1: 네.
0: 형태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있는 정신이죠.
1: 그렇습니다. 네.
0: 진짜 집신을 신고 다닌다고 전통이 보존되는 건꼭 아닐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전통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지금 2부에서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0: 그렇습니다.
1: 어떤 분이 오늘 또 참여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1: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2: 전국장 정말
1: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0: 멘트가 겹치네요. 화요일에 만나는 전국 청취자 국악장기자랑 청국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나도 한번 해봐?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우물정 030의 유료 문자로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청국장 주인공. 왜 음악 계속 나와 이거? 아, 이제 내려요. 아,
0: 음악을 계속 듣게 되네.
1: 이거 계약할 때 요거 한 네, 이거 한 10초만 틀고 내리기로 했거든. 아니, 저의 안티, 안티.
0: 계속 들어와요.
1: 가만
0: 노래가.
1: 보면 우리 제작진들이 저를 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안 내려.
2: 국장
1: 이거 있잖아요.
0: 너무 좋네요.
1: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진짜.
0: 이렇게 팀워크 좋습니다 우리가.
1: 아, 나 빼고 다 한 팀인 것 같아요.
0: 자, 이제 청취자 네. 소리꾼 우리 네. 청국장의 주인공
1: 네.
0: 만나 보겠습니다.
1: 어.
2: 이리 오너라.
0: 여보세요.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어, 오, 남자분이시네.
0: 네.
1: 어,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부여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25살 염기호라고 합니다.
1: 25살 직장 다니시고 계시고
0: 부여에 계시고요.
1: 그럼 네. 어떻게 지금 회사 화장실입니까? 왜 이렇게 조용히 계세요?
3: 아, 오늘 휴무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0: 아, 휴무예요. 25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 그럼 아, 네, 맞습니다.
0: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되셨겠어요?
3: 아, 직장은 한 1년 정도.
0: 1년.
1: 야, 졸업하자마자 바로시네요.
0: 그러니까요. 그럼 야. 좀 적응 좀 되셨어요?
3: 아, 저희 적응은 잘 하고 있습니다.
1: 아, 지금도 적응 중이시군요.
3: 네.
1: 아, 대단하십니다, 진짜.
0: 혹시 업종 여쭤봐도 돼요? 어느 쪽인지?
3: 아, 네. 업종은 그 부여 롯데 아울렛의 네. 코오롱 스포츠라고. 네.
0: 아이고 네. 상호를 다 말씀하셨는데 아울렛에 계시는군요.
3: 아, 네, 다.
1: 아니, 그나저나 어떻 저기 청국장에는 어떤 장기자랑을 준비하셨어요?
3: 아, 제가 그 판소리를 작년부터 제가 배우고 있는데.
1: 24살부터?
3: 네, 1년 전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1: 와.
3: 지금 이제 거의 2년 아직 좀 안 되게 배우고 있어가지고
1: 그러시구나. 아니, 그 네네. 어떤 계기로 판소리를 배우게 되셨나요?
3: 제가 약간 국악을 좀 많이 좋아했는데요 옛날부터.
1: 네.
3: 제가 중학교 때는 이제 난타 이제 북도 좀 치면서 이제 배우다가
1: 예.
3: 이제 그냥 이제 뭐 학교도 다니고 하고 이제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
1: 네.
3: 이제 군대 이제 제대 전에 이제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1: 네네.
3: 그래서 아, 뭐를 하는 게 이제 미래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하다가
1: 네.
3: 그냥 국악을 좋아하니까
1: 네.
3: 국악을 좀 배워보는 게 어떨까 해서
1: 취미로
3: 일단 내 취미로 일단 배우고 있습니다.
0: 오, 일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 그럼 전공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3: 아, 열심히 해서 잘하면 전공도 생각하고 있는데.
0: 예, 예.

0: 그 정도로 좋아하시는구나. 네.
1: 그러니까요. 네. 혹시 뭐 그러면 대회 같은 데도 나가보셨어요?
2: 대회는 이제 작년에도 이제 박동진 판소리 영창 연구대회라고
0: 네, 있죠. 네, 알아요.
2: 작년에도 나가고 올해도 이제 제가 이번 휴가 때 휴가 내가지고 참여를 했거든요. 좋은 성적은 안 나와서.
1: 그래도 참여하셨어요. 네.
0: 성적은 네. 묻지 않겠습니다.
1: 대단하십니다. 아, 네.
0: 성적이 뭐가 중요합니까? 참여했다는
1: 중요하지 게 않아요.
0: 네, 의미가 있는 거겠죠.
2: 네.
1: 그럼 판소리 직접 해보면 또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재미있습니까?
2: 네. 판소리가 이제 이 발성 같은 거나 이 감정을 넣어서 하는 건데
1: 네.
2: 그런 부분이 아직은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좀 많이 힘든 부분은 있지만
1: 그러겠죠.
2: 이 소리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재밌고
1: 네.
2: 또 이 온몸을 하니까 좀 개운한 맛도 있고 성취감도 있어서 제가 이번엔 또 북도 사가지고 고법도 같이 배우고 있거든요.
1: 아, 고법도 사셨어요?
2: 네네네네.
1: 그러면 이렇게 슬픈 소리 부르거나 그러면 감정 몰입 네. 되잖아요.
2: 아, 그쵸, 그쵸.
1: 혼자 막 눈물 흘렸던 적도 있었습니까?
2: 약간 울컥은 했는데 눈물까지는 아직 안 나가지고
3: 울컥 그게 중요한 거죠.
1: 그 마음 그게 진심이죠.
3: 어떤 대목을 부를 때 신시여 정녕 이걸 제가 지금 불렀단 말입니까 하면서 울컥했던 그 대목이 어떤 대목입니까?
2: 아, 이 춘향가 중 그 이별 대목이 네. 있는데
1: 네.
2: 그 도련님이 이별차로 나오는 대목이 있거든요.
1: 있죠.
2: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면 그렇게 한번 더 여쭤볼게요. 네. 이몽룡과 춘향이가 이별하는 거잖아요.
2: 네.
1: 감정이 울컥했을 때 춘향이 입장이셨어요? 이몽룡 입장이셨어요?
2: 저는 약간 이몽룡이 조금 감정이 좀 돼가지고
1: 두고 떠나는 사람의 슬픔.
2: 네. 그렇죠.
3: 그런 적이 있을까요?
2: 아, 그런 적은 아직 없어가지고.
1: 아직은.
3: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 만약에 그럼 내가 이몽룡이라면 그 딜레마 같은 상황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2: 네.
1: 이제 아버지가 올라가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2: 그렇죠.
1: 이별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춘향이를 선택할 것이냐.
3: 염기호님의 선택은?
2: 저는 같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1: 같이 올라간다. 부모님을 설득해서.
2: 네.
1: 와. 멋있다.
3: 예, 그런 마음으로
1: 예.
3: 오늘 이제 해주신다는 건데.
1: 네.
3: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해주신 대목은 어떤 대목일까요?
2: 춘향가 중 이별 대목 해가지고.
1: 그 대목이야.
3: 또 울컥하면 네. 어떻게 하려고요? 울컥하려면. 응?
2: 잘 못하는데
1: 예.
3: 아닙니다.
1: 잘 못하셔도 돼요.
2: 네. 네.
3: 알겠습니다.
1: 지금 2년 정도 배우셨다 그랬잖아요.
3: 1년
2: 배우셨어요. 1년 한 8개월
1: 그러니까 2년 가까이 2년이네. 배우셨는데 네. 사실 2년 정도의 기간이면 엄청 짧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3: 천천히
1: 네. 예.
3: 자, 준비되셨나요?
2: 네. 준비됐습니다.
3: 염기호님의 귀한 소리 춘향가중 이별 대목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2: 도련님이 이별차로 나오시는디 왜

0: 드고 하
1: 끝났습니다.
2: 연기원님.
1: 아, 아닙니다.
2: 연기원님.
3: 저희 아무 얘기도 네. 안 했는데 아닙니다. 벌써 알고 계시는데.
1: 아, 아니야.
3: 아,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2: 나는 감정이입이 예. 엄청 이렇게 마음으로 노래 부르시는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3: 와, 진짜 잘하신다. 아니 그리고 발성 아까 얘기하셨는데 발성도 너무 좋으세요.
1: 그러니까. 아, 진짜요?
2: 아니, 저는 기현이, 염기현이
1: 네.
2: 궁금한 게 중학교 네. 때도 그 국악을 이제 뭐 취미로 배우셨겠지만
1: 네.
2: 전공으로 뭔가 해볼 생각은 없으셨어요?
1: 아, 그때는 이런 판소리 말고 이 북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있었고 아, 이런 네. 소리는 듣는 것만 이렇게 듣고 아, 귀로 듣는 것만 이제 하고 이제 처음 배운 거는 작년부터였으니까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네.
3: 아 근데 진짜 네. 재능을 다 가지고 계신 거
2: 그러니까.
3: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 하드웨어 목소리가 엄청 좋으시고요.
2: 아 맞아요.
3: 그리고 아, 소프트웨어 감정선이 살아 있다. 어 그래서 재능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2: 1906님께서 문자로 와 잘하시네요. 젊은 분이 어떻게 그 소리를 하시는지 진짜 멋집니다. 아주 멋진 취미를 가지셨네요. 부럽습니다. 이렇게 네. 남겨주셨습니다.
3: 카프카님께서도 네. 얼쑤 좋다 하셨는데 네. 대신 이제 직장 다니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연습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죠.
2: 그렇죠.
1: 그렇죠. 네.
3: 아까 아울렛 네. 예, 말씀하십시오.
1: 어 쇼문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휴무를 받으면 네. 연습 한 2시간, 3시간 하고
2: 아, 어휴, 많이
1: 네. 아니면 이제 토요일 날 레슨을 받는데 토요일 날 이제 레슨 받으면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네. 그러고 있거든요.
2: 야 대단하신 것 같고 뭐 설마 이제 손님들 앞에서 아이고 손님 이러시진 않을 거예요.
3: 아, 아울렛에서 판매하시는 네. 거세요?
1: 네, 판매하고 있습니다.
3: 그럼 아울렛에 약간 비어 있는 공간이나 이런 데 없나?
2: 아이 그래도 소리 아. 소리 나면 안 돼.
3: 소리 낼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네. 없죠, 그러면.
2: 쇼핑 공간.
1: 네. 아. 소리가 네, 소리 낼 공간이 따로 없어서 네. 일 끝나고 네. 네, 연습을 하든지
3: 네.
2: 혹시
1: 차 안에서
2: 네. 부모님이랄지 동료 친구들은 이렇게 판소리를 배우고 있는 염기호 님에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1: 어, 그냥 응원하고 오. 어 너의 꿈을 이렇게 응원 그냥 응원하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2: 나중에 꿈이 있어요? 꿈?

0: 나중에는 뭐 제가 열심히 배우고 이게 좋은 기회가 된다면 저희 선생님처럼 이제 좋은 소리꾼이 되는 게 네, 그게 꿈입니다.
1: 알겠습니다. 선생님 얘기를 계속 하셔서 선생님이
0: 네.
1: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0: 아, 선생님이 그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의 이제 고한돌 선생님이라고 네, 고한돌 선생님께 지금 배우고 있고요.
1: 얼마
0: 네.
1: 전에 저희 방송에도 출연을 해주셨던 고한돌 선생님.
0: 네,
1: 연유와 함께.

0: 아, 이렇게 젊은 감각으로 우리의 소리를 아주 깊이 있게 지금 쫓아가고 계시는 염기호님.
1: 조용조용하니. 네, 너무 잘해주시네.
0: 딱 염기호님 스타일이 막 이렇게 시끄럽지 않은데 해야 될 일을 딱 집중해서 하시는 그런 그럼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멋진 남자의 느낌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소박하지만 김치 선물 네. 염기호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감사드립니다.
1: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시나위 듣고 올게요.

0: 국립과학원 민속악단의 연주로 시나위 듣고 왔습니다.
1: 네, 진득한 우리의 민속음악 듣고 오니까 참 또 좋네요.
0: 네, 진짜.
1: 자, 이제 화요일에 만나는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두 번째 청국장 주인공 만납니다.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저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보는 대전맹학교 초등학교 5학년 김민아 소리꾼이라고 합니다.
1: 와, 소개 정말 멋져요.
0: 아, 왜 이렇게 씩씩해요? 우리 민아 친구 반가워요.
2: 아, 안녕하세요.
0: 아유, 네. 아니, 너무 밝은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 그러니까
0: 삼촌들이 그냥 제가... 그 기세에 압도당했습니다.
2: 수학이로 하니까
0: 네.
2: 핸드폰이 우리 엄마 거는 프로라서 좀 무겁네요.
1: 아, 무겁다.
0: 아니, 근데 지금 뭐야? 학교를 갔다 온 거예요? 5학년이면은.
2: 8월 31일이 계약이라서 우리 학교는 저기 공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1: 아, 예, 예, 예.
0: 학교 공사.
2: 그래서 기숙사를 고치는지 의료관을 고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8월 31일까지.
0: 그래서 우리 민아 학생이 이렇게 밝군요. 방학이 남아서.
1: 방학 동안에 뭐 하고 놀아?
2: 학교에서 또 잘 지내요.
1: 아 그래요. 방학 동안에 뭐 하고 지내셨어요?
2: 책도 읽고.
1: 오호.
2: 판소리 연습도 하고.
1: 오호.
2: 맛있는 것도 먹고.
0: 아이고야.
2: 게임도 하고.
1: 와.
0: 아, 진짜 좋은 시간 보냈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기억에 남는 거. 이번 방학만 놓고 봤을 때. 게임? 게임이죠, 게임?
2: 게임은 아니고요. 친구랑 제가 저랑 아주 잘 맞는 또 전맹 친구가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걔랑 통화하고 또 놀고. 근데 네. 재미있는 일이 좀 많았어요.
1: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뭐가 재밌었어요? 너무 궁금해. 예, 예.
2: 큰일 난 게요.
1: 예.
2: 예, 그 시각장애인용 점자 정보 단
1: 점자
2: 정보 단말기가 초기화가 돼 버린 거예요.
0: 어머.
2: 그래서 데이터가 다 날아간 거죠. 숙제 파일이랑.
1: 아이고, 어떻게
2: 그래 가지고 제가 초기 설정 도와주라고 땀을 뻘뻘 흘렸어요.
0: 아이고.
1: 아, 근데 우리 김민아 학생 긍정적인 마음이 저희에게도 다 느껴지거든요.
0: 그러니까.
2: 네. 아, 감사합니다.
1: 네, 너무너무 건강해서 정말 좋고. 판소리는 그러면 언제부터 배웠어요?
2: 저는 배운 지 2년 정도 됐고.
1: 2년 정도.
2: 초등학교 3학년 한 7월 정도 된 것 같아요. 2023년.
0: 7월이면 딱 2년 됐네요.
2: 네.
1: 누가 권해서 배우게 됐어요?
2: 저는요, 이모가 우선 제가 목소리가 맑고
1: 예.
2: 또 좋다고
1: 예.
2: 딴소리를 해보라고 하셨고요.
1: 이모가.
2: 또 제 1학년 담임 선생님이
0: 네.
1: 또 해보라.
2: 또 해보라고.
1: 예.
2: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3학년 때여도 1학년 담임 선생님이랑 우리 제 어머니랑 되게 친했다니 되게 잘 아는.

0: 사이였거든요.
1: 네.
0: 그래서.
2: 근데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권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민아 학생이 잘 맞아야 될 텐데 막상 해보니까 어땠어요? 잘 맞아요? 재밌어요?
0: 네. 저는 그 제가 이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2: 그러는 것 같아요.
0: 소리가 있잖아요. 판 소리가.
2: 네. 네.
0: 그러니까 소리를 누구한테 들려준다.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2: 스타일이랑 너무 잘 맞군요.
1: 아유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말도 진짜 잘하는 우리 김민아 어린이 그 판소리에 그러면 오바탕이라 그러잖아요 다섯 가지 네. 이야기
0: 네
1: 뭐뭐 있는지 다 아시죠?
0: 네 신양가 신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군가
1: 수군가 그 중에 어떤 이야기를 제일 좋아해요?
0: 저는 신양가가 제일 좋아요. 신양가.
1: 오 이유는요?
0: 그게 좀 도련님이랑 좀 스토리가 생생하게 느껴져요.
1: 아우와
0: 이별하는데 춘향이가 치맛자락 쫙쫙 찍고서 도련님한테 내던지고 슬픔이 느껴지는 우와. 그런 대목이었어요.
1: 그게 느껴져요.
2: 오늘 그러면 어떻게 춘향가 해주시는 거예요?
0: 아니요 적벽가의 군사 설움 타령 하려고 합니다.
2: 아 지금 적벽가 배우고 있군요.
1: 어떻게 달라요 적벽가랑 춘향가랑 매력이?
0: 적벽가는
1: 네
0: 뭐랄까
1: 이게
0: 좀 멋있어요.
1: 아, 멋있다.
2: 멋있어요.
1: 아 멋있다.
2: 아. 네.
0: 춘향가는 드라마틱하다?
1: 드라마틱하다.
0: 이런 표현 자주 안 쓰긴 한데.
2: 아무튼 그러면은 지금 적벽가만 배우고 있어요? 2년이면 아마 적벽가만 할 것도 같은데.
0: 맞아요. 신양가는 이별 대목까지 싹 배워. 이별 대목만 배웠어요.
2: 배웠고.
0: 네. 적벽가 이제 군사 소름 타령도 어느 정도 배웠어요.
2: 아, 이해했습니다.
1: 저희가 좀 질문이 난해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던져 봤는데. 네. 우리 김민아 학생은 다 봤네요.
2: 그러니까.
1: 너무 긍정적인 마음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 자, 기대가 됩니다.
1: 자 그럼 우리 김민아 학생이 들려주는 적벽가 저희도 기대가 큰데 군사설움타령 준비하셨다고요?
0: 네.
1: 네. 여기 슬픈 대목인데. 그죠?
0: 근데 막 진양 이런 건 아니라서 그렇게 네. 슬프진 않을 거예요.
1: 좋습니다. 한번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2: 야!
0: 그때야 조조군 사들이 각기 설움타령을 하는디 술도 먹고
2: 얼씨고.
0: 밥도 먹고
2: 얼씨고.
0: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2: 얼씨고.
0: 고양

우는군 다 쳐다보고자 우는군 다 이야기로

0: 미나 학생. 미나 네? 학생? 되게 소리를 되게 꼼꼼하게 뭐랄까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럽게 다 이렇게 밟아가면서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너무 와. 잘한다. 진짜.
0: 소리가 듣기가 너무 좋아요.
1: 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 8397님, 잘한다. 얼씨구. 크게 될 어린이군요 하셨고요. 4216님, 아따 야무지네요. 발음도 너무 좋고 목소리도 좋고 힘도 좋고 아이고 잘한다 하셨어요. 2390님, 씩씩하고 명랑한 미나 어린이 목소리도 구성지고 짱짱한 게 정말 좋네요. 열심히 하셔서 훌륭한 명창 되시길 바랍니다 하셨고, 이 대목이 엄청 슬펐나 봐요. 4854님께서 자꾸 눈물이 나서 운전을 할 수가 없네요. 파이팅 하셨고요.
0: 우리 미나 학생의 꿈이 뭐예요? 꿈?
2: 저는 네. 전 세계의 아름다운 소리를 알리는 멋진 소리꾼이 되고 싶습니다.
0: 아, 소리꾼 쪽으로
2: 예, 어린이들이 판소리를 듣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작판 소리로 금도끼, 은도끼, 콩쥐팥쥐 같은 그런 동화들도 창작판 소리로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0: 지금 혹시 뭐 작업하고 있는 건 없어요? 창작판 소리로?
2: 아직 작업하고 있는 건 없어요.
0: 그러니까 소리 쪽으로 나아가고자는 하네요. 이를테면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음악 하실 건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여쭤본 건 아니었는데 혹시
2: 네.
0: 춘향가도 배웠다고 했잖아요 이별 때 뭐 혹시 뭐 짧게라도 혹시 뭐 될까요 아니면 지금은 안 되나요?
2: 돼요.
0: 돼요. 뭐가 돼요? 사랑가가 돼요 아니면 그 뒤에 이별?
2: 사랑가는 아니고 그 이제 도련님이 이별처럼 나오시는 뒤 그 부분은 말고요. 이제 춘향이 집에 도착을 했어요.
0: 네 왔어요 이제.
2: 근데 향단이가 이제 춘향이도

0: 맞이해주고
1: 그렇죠.
0: 또 하는데 이도령은 가만히 침울하게 춘향이 쪽을 춘향이 방으로 가서
1: 네.
0: 근데 춘향이가 왜 이러시지? 하고 아무리 질문을 하고 겨드랑이에 손 넣고 장난을 쳐도 꼼짝달싹 아 못하는 거 못했던 거예요. 그 이후 대목이에요.
1: 아, 설명도 너무 좋네요.
2: 자, 이제 왜 그래 자기야 그래서 막 이렇게 간지러운 듯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그 이후를 소리로 풀어간다는
0: 아,
2: 거죠.
0: 네.
2: 알겠습니다. 미나 학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짧게 하셔도
0: 네.
1: 돼요. 네, 편하게 하십시오.
2: 응.
1: 네.

0: 말하고 웃어서는 빼는 수가 옳다 하고 깨벼 옳다고 쉬는 양반. 감사합니다.
1: 잘한다.
2: 목소리도 좋고.
1: 그러니까요.
2: 미나 학생.
0: 네.
2: 혹시 2년 이제 배웠는데 대회 나가본 적이 있어요?
0: 네. 그 상주 대회에서도 대상 탔고요.
2: 대상요?
0: 네.
2: 대상?
0: 3월에 그 안산 국악 대회에서도 최우수상.
2: 와.
0: 그다음 7월 네?
1: 응? 옆에 누가 계시네.
2: 말하지 말래요?
0: 남산 국악 대회에서는 은상 받았어요.
2: 아이고야.
1: 많이 나가셨구나.
2: 차세대 명창이네.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김민아 지금 어린이가 하는 소리가 식임새가 꽤 많아요. 어렵고 많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예요.
2: 맞아.
1: 그 식임새 연습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0: 선생님이 이렇게 해라 그 하시는데 보통 보이는 사람들은
1: 네.
0: 필기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렇게 꺾고 하는 거.
1: 맞아요.
0: 근데 저는 기억하고 그 필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1: 머리로만 기억을 하겠죠. 상상을
0: 네.
1: 하고.
0: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그 지난주에 분명히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1: 네.
0: 그 다음 레슨 때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2: 아, 그건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고.
0: 솔직히. 네, 네.
1: 저희도 봐도 그랬어요.
2: 저도
1: 진짜
2: 뭐,
1: 혼났어요.
2: 저도 뭐 얘기해 볼까요? 저도 실수 엄청 많이 했는데.
1: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2: 그건 네. 실수는 아니고.
1: 맞아요.
2: 아무튼 오늘 미나 학생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에너지 목소리를 듣고 기운이 나요. 너무 행복해져요.
1: 진짜로.
2: 진짜.
1: 네.
2: 그게 미나 학생의 제일 큰 힘인 것 같아요. 앞으로 무대 위에서
0: 네.
2: 많은 분들께 감동을 주는 멋진 소리꾼이 되실 것 같고. 방송에서 네.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끝으로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0: 저는 보이는 라디오에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0: 모셔야죠. 모셔야죠. 예. 김치 좋아해요?
1: 네.
0: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기호 학생.
1: 네, 감사합니다.
0: 아, 미나 학생, 고마워요.
1: 네.
0: 네.
2: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세상에.
2: 아, 김미나 어린이 진짜 아, 너무 예쁘네. 아, 너무 예쁘고 멋지고 참 감동 그 자체입니다.
0: 그러니까
2: 6855님께서도 어머나 이렇게 어려운 판소리를 너무 힘차게 잘하는 걸 보니까 큰 명창이 되겠네요. 응원합니다 최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다 같은 마음이에요.
0: 어머님이 너무 잘 키우셨네요. 아, 진짜
2: 너무 예쁘네요.
0: 미나 학생 자체도 너무 밝고
2: 네.
0: 어머니도 잘 키우신 것 같고
2: 우리 소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열심히 해줘서 미나 어린이 너무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앞으로 진짜 보이는 라디오 때 한번 꼭 모셔봤으면
0: 그러니까요.
2: 좋겠네요. 네. 네. 만나고 싶어요.
0: 아이고요. 좋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모셔서 청국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 감동이 있는 청국장. 네. 다음 주도 계속되고요.
0: 네.
2: 자, 국악밴드의 국악밴드 소름의 연주로 소름 하늘을 날다 듣고 오겠습니다.

0: 국악밴드 소름의 연주로 소름 하늘을 날다 듣고 왔습니다.
1: 자, 오늘 청국장은 25살 염기호 씨, 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김민아 학생, 이렇게 두 분의 판소리와 함께 했고, 공교롭게도 두 분 다 2년 정도 배웠어요.
0: 이 청국장이 하다 보니까 감동 포인트가 그냥 단순히 소리 뭐 흥을 주세요 뭐 이런 쪽이 아니라 각각 사람들의 그 삶의 얘기를 듣고, 맞아요. 거기서 오는 그 감동과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소리는 약간 그냥 따라오는 것 같고.
1: 맞아요. 이 청국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코너이고요.
0: 그쵸?
1: 저희도 항상 코너 전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어떤 삶, 어떤 감동을 만나게 될까, 항상 그런 기대감이 언제나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저희 방송 시간에 언제라도 좋으니까요.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저 한번 청국장 신청해 볼게요.
0: 네.
1: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오늘도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끝음악 홍순관의 힘내라 맑은 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1: 바투의 상사대합니다. 내 명.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나른함과 출출함이 살짝 밀려오는 시기인데요. 이럴 때는 예전에 먹었던 음식이 떠오르곤 합니다. 특히나 어린 시절 먹었던 저는 이제 어머니 음식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생선구이 위에 뿌려져 있던 그 양념간장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비 내리는 날 먹던 엄마표 김치전, 이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음식들이 그리운 것은 함께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이 그립기 때문이고 그 행복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맛은 혀 끝이 아니라 기억에서 나온다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기억에는 어떤 추억의 음식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며 우리 음악을 정성껏 차린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차영녀 외 여러분의 소리로 경기도 나나니 타령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차영여 외 여러분의 소리로 경기도 나나니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뭐 기억나는 음식으로 문을 열었는데 참 말맛이 있는 노래죠. 음식의 맛이 단순히 미각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후각, 촉각, 기억, 감정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옛 음식이 더 맛있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추억의 맛이 더해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 시기에 그 밥 먹던 가족끼리 식사 시간 떠올려 보면 우선은 밥상이 왜 그렇게 작았을까 생각해 보면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큰 밥상을 들여놓으면 사람 앉을 자리는 없고 밥상만 차지하는 상황이 생겨죠. 그 가짜 오칠이 된 빨간색 그 접이식 밥상 동그랗게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가족들이 둘러앉는데 저는 이제 형님 둘 누나 둘인데 저보다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 명절 때나 이렇게 오면 그 밥상이 작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무조건 양반다리에 편하게 드셔야 하고 근데 밥상을 두 개 차릴 정도의 공간은 안 되고 그러면 옛날 어른들 기념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어깨를 서로 포개서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것처럼 밥상에 서로 한쪽 어깨만 이렇게 포개서 앉아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때 그 어깨를 포갰던 그 답답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편함? 그게 지금 참 추억으로 남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밥이 올라오면 그 하얀 쌀밥인데 압력밥솥에 맞는 하얀 쌀밥인데 그게 진짜 밥그릇 두 개를 엎어놓은 것 같은 진짜 고봉밥이라고 하죠. 뒷산에 있는 묘지같이 생긴 그 쌀밥에 하얀 연기가 이렇게 싹 올라오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 그게 그렇게 맛있게 보이고 실제로 입에 넣으면 이제 혀를 여러 번 굴려야 될 정도로 뜨끈뜨끈하죠. 그 사이에 이제 저는 막내라 젓가락질이 서투니까 밥상에 올라온 생선구이를 이미 형 누나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럼 저는 어머니는 이제 가족들 그 밥 차리느라 정신이 없으시니까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생선구이 위에 올려져 있던 양념간장만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맛있습니다. 일단 그 다른 이들의 공격에 다른 가족의 공격에 부서진 살

예, 그게 중간중간에 섞여 있고요. 생선에서 나오는 기름, 예, 이런 것들이 대단히 고소해서 밥을 비벼 먹기에는 대단히 안성맞춤이죠. 그리고 제일 빨리 먹게 되기 때문에 그 답답한 어깨 전쟁에서 또 금방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장점입니다.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불편했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이 추억이 아닌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추억을 떠올려 보는 시간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추억의 음식을 내내 이야기해놓고 저는 오늘 점심 햄버거로 때웠습니다. 햄버거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감자튀김을 먹으면서도 살찌지 않을까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먹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6186님께서 황민왕님 경남은 비가 많이 오다 못해 폭우네요. 거제는 700mm의 산사태고요. 부산도 비슷합니다라고. 저도 오늘 그 너무 걱정이 돼서 어제 오늘 그 통영에 계신 선생님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도 오늘 전화를 드렸는데 물에 잠긴 차나 동네가 너무 많아서 산사태 난 곳, 말씀 주신 것처럼 산사태 난 곳도 있고 비가 안 와서 걱정이다 했는데 이게 너무 한 곳에 몰아서 오다 보니까 양쪽에서 또 서로 걱정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 이 시기를 어떻게든 잘 나야겠다. 그리고 잘 넘긴 후에 또 복구에도 많은 힘과 정성을 쏟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경남 지역에 있으신 분들, 계신 분들은 시시각각 또이 안전 안내 관련 소식들을 잘 챙겨서 들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문자 사연 보내주셨고 고흥 이한식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미랑 씨, 오늘은 갈치 낚시 가려고 선착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연휴에는 아내도 다녀가고 처남도 다녀가고 이제 다시 혼자입니다. 노래가 좋다 방송 듣고 행복해하며 보낼게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신청곡 신뱃노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문자 사연들 읽을 때마다 참그 어떤 어감, 어조라고 해야 될까요?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휴에는 아내도 다녀가고 처남도 다녀가고 이젠 다시 혼자입니다 라고 읽어야 할까? 연휴에는 아내도 다녀가고 처남도 다녀가고 이제 다시 혼자입니다 라고 읽어야 할까? 늘 고민의 연속인데 오늘은 앞선 어떤 뉘앙스 분위기로 한번 읽어드려 봤습니다. 예. 혼자인 시간도 노래가 좋다 함께 재미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곡을 피디님이 바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지금 선곡한 걸로 트실 거죠, 피디님? 예. 박양덕 외 여러분의 소리로 신뱃노래 보내드립니다.

고흥 이한식님께는 뱃놀이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이 훌륭한 조과 덕분에, 예, 뱃놀이 같은, 예, 작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박양덕 외 신, 여러분의 노래로 신뱃노래를 고흥 이한식님의 신청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태평소와 아쟁을 위한 이중주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제 태평소는 신명을 담당하는 악기로 많이 알려져 있고, 아쟁은 반대로 한을 담당하는 악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신명과 한이라는 어떤 우리가 자주 쓰는 관용적인 이 표현들, 서로 반대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호한철의 태평소, 윤서경의 아쟁, 이동훈의 꽹과리, 김창만의 장구장단으로 태평소와 아쟁을 위한 이중주 보내드립니다.

한 이중주 들었습니다. 원환철의 태평소, 윤석영의 아쟁, 이동훈의 꽹과리, 김청만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도 앞서 신청곡 잘 들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민왕 선정 명곡 100선, 황선백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개편이 단행된 지가 꽤 됐는데 아직 이름이, 코너 이름이 입에서 조금 껄끄럽습니다. 황민왕 선정 명곡 100선, 황선백 시간입니다. 제가 뭐라고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다는 거, 추천해드릴 수 있다는 거, 참 크라큰 영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김덕수 명인의 장구산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면 더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반 소개글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오늘은 음반 소개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이 음악 함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물놀이 창시자이자 장구의 명인으로 알려진 김덕수 명인이 김덕수 장구산조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장구 독주 음반으로는 참 드문 음반이자 장구산조라는 이름으로는 처음 나온 음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2018년 10월에 이 독주 음반 김덕수 장구산조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장단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여 왔던 김덕수 명인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대중들 앞에 내놓은 이번 음반, 이 2018년의 음반은 생애 첫 독주 음반이기도 하다는데요. 장구는 보통 반주 악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김덕수 명인은 이 음반에서 독주 악기로서의 장구의 가능성 그리고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악 독주곡이라는 산조의 의미를 더 확장시켜서 그런 흐름에 맞춰서 한국 전통 장단의 즉흥성 그리고 역동성에 초점을 맞춘 음악이 바로 장구산조인데요. 장구산조는 A 그리고 B로 나눠져 있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무속 장단 중심으로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풍물 장단, 농악가락을 중심으로 연주가 되고 그리고 구성력이 함께 선보이게 되는데요. 특히 무속 장단의 경우는 경기 도당구 진도 식김굿의 가락을 중심으로, 풍물 장단의 경우는 경기 영남 호남의 농악 가락을 중심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명인의 어떤 그간의 연주 활동에 있어서의 모든 가락을 집대성한 게 아닐까 예상하기 쉬운데요. 김덕수가 연주할 수 있는 모든 가락을 선보인다. 이런 생각보다는 장단과 장단 간의 관계, 그리고 장단 간의 호흡, 그리고 장단의 흐름, 이런 것들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몰입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장단의 나열이 아니라 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이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 이것을 증명한 그런 음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장구산조 A, 그러니까 무속 장단을 중심으로 연주한 곡을 들어볼 텐데요. 보통 이렇게 특히 지역별로 다른 어떤 장단들을 한 군데로 엮으면 천으로 이야기하면 바느질한 티가 나거든요. 보통 이음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 그야말로 구성을 잘 했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명인의 연주석에서 그 지역별로 다른 가락들, 다른 장단들 이런 것들이 크게 어떤 특성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명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공통적인 것이 끝에 가면 다 똑같아 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마 그 다른 지역의 장단, 다른 가락, 다른 분박의 장단들을 한 호흡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때문에 이 이음새가 나타나지 않는다. 바느질 자국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김덕수 명인이 그간에 학습하고 또 연주하고 공연하고 교육을 하면서 증명해낸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장단들을 체득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 호흡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대단히 중요하게 적용을 시키고, 그것을 여태까지,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잘 지켜왔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연주를 통해서 직접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구르궁쿵, 구르궁, 구르궁쿵, 구르궁쿵, 구르궁, 구르궁쿵, 그 경기도당굿에서 나오는 그 올림체라는 장단의 이제 변주가락인데, 잘 들어보시면 오 이거 잡음 아닌가 싶은 대목이 있어요. 드륵드륵드륵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그 잡음이 아니라 궁글체로 이렇게 구르궁쿵 구르궁 구르궁 구르궁 굴려내면서 오른손으로 열체를 열편에 딱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쿵 치면 열편 쪽에 열체가 드륵드륵 이렇게 떨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요거를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덕수 명인의 장구 연주로 장구산조 A 보내드립니다.

김덕수 명인의 장구 연주로 장구 산조 A 보내드렸습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무속 가락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작품으로 엮은 것인데요. 보통 산조가 이제 그 느린 그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장단의 주기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 또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명인의 연주에서는 빠르기의 어떤 순서가 아니라 장단과 장단 사이의 호흡세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구성을 했다는 것도 음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한 것은 도대체 언제쯤 이렇게 칠 수 있을까? 칠 수 없지도 않을까? 라는 그런 거 이런 것도 확인하게 되네요. 국악방송 황미랑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황선백에서는 김덕수 명인의 장구산조 보내드렸고요.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김광숙의 소리로 서도민요 금달의 타령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이선옥 조을선의 소리로 제주도 중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노랫말을 탁 이 말이구나 알아듣기는 쉽진 않습니다만 아마 못 알아들으신 분들도 꽤 계실 텐데 짧은 설명보다는 하루 날 잡아서 길게 설명해서 우리 다 함께 알고 넘어가는 것으로 또 숙제가 하나 생기면 이런 숙제는 기분이 좋은 숙제죠.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민요 한강수 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이희환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0: 경기민요 한강수 타령을 이희환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4921님께서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회심곡을 듣고 너무 좋았답니다. 또 듣고 싶어 전해봅니다. 항상 흥겨운 국악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라고 하트를 3개 보내주셨습니다. 하트 보내시는 분들 중에 그 문득 이건 그냥 진짜 쓸데없는 그 궁금증인데 그 하트 안이 이렇게 비워진 걸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고 하트 안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다 차있는 하트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사랑의 농도의 차이일까요? 나의 마음은 지금 좀 헛헛해. 하지만 사랑해.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하트를 3개나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신청해 주신 곡을 저희가 예, 방송 중에 한번 선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보내드릴 곡이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춘향모, 그러니까 춘향의 엄마, 월매죠. 춘향모 상차리는 대목인데요. 오정숙의 소리, 김정만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1: 춘향모 두 말 없이 문 닫고 나가더니 도련님 잡술 주안상을 차리는디 안성유기 동영칠파 저는 수저 굳이저 침지서울이 수버리듯 주루루 버려놓고 꼭 그렸다 오죽판 대모양각 당화기 홀기 설기 송편 대기번뜻 정절편며 주루루 엮어 산비떡과 병과진청 생청 놓고 조락산 저 후찜 저 양회간 저녁 공판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수단은 야빠이며 인삼채 도라지채 닭지 연포 콩기름이다 시금채로 우찜을 저 가진 양념 모아놓고 견적거저 그 누적이며 철창볶김 해물탕수 어포 육포 갈다놓고 찬엽쌈 번거지꼴 갈비찜 양진 머리 차돌배기를 들여놓고 가진 관실 다 귀엿대요 냉대초 고산 참배 임실 준시 호두 백자 곁들이고 끌끌어 넣은 생채 다리 호도덕 패도덕 맨초리탕

바로 배탄소불 부채질 환환 고추가 찌기도 놓고 살찐 소반자 고기 반환도 드는 갈로 점점 편편 오려네요. 소금은 다 참기름쳐 부수수 불려 채워내야 대양판 소양판 제도 담고 제도 담고 산채 고사리 수근 미나리 북도채 만다 장국 주르르르 들여먹고

마트 상 차려다가 도련님 앞에 들여놓고 불씨로 차리느라 변변치 못하오니 이는 장모의 허물이오나 이술이 경사술이오니 둘이 한 잔씩 먹읍시다. 치. 도련님 이런 말씀 주주 객반이라 하였으니 장모가 먼저 한 잔 두. 준양모 먹은 후에 도련님께 드리니 도련님 반만 먹고 준향모를 다시 주며 치. 이것이 합한주니 장모 딸다려 먹으라소. 준향모 받아 준향 주며 백년 해로 허자 하고 일배 반음 허였으니 사양 말고 다 먹어라. 준향이 부끄러워 입만 대고 내어놓으니 다시 부어 도련님께 드리는디 2-3배가 지낸 후에 4-5배 6-7배씩을 먹어놓으니 준향모 술이 얼근하여 한이 북받쳐 한숨 쉬고 눈물 지며 목이 메여 하는 말이 아, 내 마음이 이리 일비오. 한편은 기쁘고 한편은 영감 생각을 하니 눈물이 철로 납니다. 도련님은 물론 양반이지만은 내 딸 춘향도 씨는 상사람이 아니오. 도련님 내 말씀을 들어보시오. 해동성 참판영감께 없어 부위로 남보내고 셨을지 일생명기 다 버리고 나를 수청케 하시더니 무신지 해수구상만어 예조 참판 승차하여 내 직으로 가신 후 저것 뺀 줄 짐작하고 연유로 고백하니 첫 줄 딜만 하면 타려간다 하시더니 그대 군수 불길하여 영감께서 그 별세우시니 춘향을 못 보내고 내 홀로 길러낼지 최근 분위기 온구로 만사가 탈통이다 누가 내 딸이다 하오니까 내 집을 부족한지 재산가 부담하고 상천배난 부족하여 상하불급 혼진 늦지어 주야로 걱정동어 도련지 말을 보고 샀으나

공방 어딘 곳에 속절없이 들그를 낀데 전두란이 불성허워 부대 변치나 없소서. 도련님이 말 듣고 여보 장모 염려 마소. 양반의 자식으로 불효불충하기 전에 일구에는 어찌하며 양반의 평생사를 맹세하니할 수 있나. 내 만일 춘향을 허망히 잊으면 인사불성의 쇠하들이지. 도련님 말씀이 그러하옵시니 기왕 6년은 못 이루었으나 내 마음이 훈훈하게 혼서회장 사주단자 겸하여 증서나 한 장 써주시죠. 아 글랑 그리오소. 연상을 다가놓고 만우연정 물을 따라 수양 매월 진케 가로 청황.

0: 무심 빌로 백능운화 간지상에 두어줄서 춘향물을 주니 그그리 하였으되 전장지구에 해고성난이요 천재신명은 공정 참행이라 쓰여 있고 정묘호월 시보야 표조자 필기몽룡이라 거였건을 이 바도 품에 놓고 안심 있는 춘향무친 한빈 매우 깊었으니 어서 편안히 주무시오. 금침 내려 가루 놓고 안방으로 건너가노. 이 도령 성춘향은 월태화용 그림같이 둘이 서로 바라보고 쌍긋쌍긋 웃어가며 촛불을 껐다 하니 그 뒷일이야 어찌된 조를 뛰어알리요 마란기 허여도 아시리다.
1: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무 상 차리는 대목 보내드렸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끄트머리 나오는 이 소리만 들어도 예, 참 그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대장간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달군 쇠 물에 넣을 때의 어떤 그 장면을 상상하실 테고 또 이러면 어떤 분들은 뭐 증기기관차 이렇게 장난감 소리 예, 뭐 그런 거 상상하실 테고 우리에게는 오로지 그 기름에 삼겹살을 올리는 달궈진 팬에 삼겹살을 올리는 예. 도대체 7년을 넘게 진행을 하면서 나의 상상력은 왜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가를 다시 한번 한탄하게 됩니다. 예. 같은 소리라도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그 삼겹살은 왜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한 고찰을 한번 예, 진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75님께서 하트 보내주시면서 이건 또 까만 하트예요. 예, 이 하트는 PD님, 민왕님 노래가 좋다 진행해주시는 분 모두 마음에 들고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심곡 신청해주신 분도요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사랑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강옥주의 소리로 회심곡 부모나 탄생편 그리고 죽음편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태산 같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설아의 고이자로 20전에 출가하여 자손 낳아

뭘 써냐 무녀 불러 구슬한 늘 부떡이나 입을 써냐 맹인 불려 경일 눈들 경떡이나 입을 써냐 명산대천 찾아가서

강옥주의 소리로 회심곡 부모나 탄생편부터 죽음편까지 보내드렸습니다.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알게 된 이 명창의 소리인데요. 이 회심곡 하면 저한테는 새 손가락 안에 떠오르는 분으로 이제 기억이 됐네요. 아, 2775님께서 제가 보낸 하트는 예쁜 빨강인데 문자로 가는 하트는 검정색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진행자가 색약 혹은 생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색깔로 예, 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921님께서 감사합니다. 회심곡을 들으니 시부모님도 만나고 친정부모님도 만나는 것 같아 새삼 고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살갑게 해드리지 못한 점 반성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노래가 주는 어떤 위로의 힘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다시 마음을 한번 이렇게 잡게 하는 힘 여러 가지 것들이 각자에게 다른 방식으로 다가갈 텐데 4921님께서는 약간 반가움과 예, 그리고 추억을 떠올림과 그리고 약간의 후회 예, 이런 것들이 예, 함께 예,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음악. 오늘은 옛날 이야기, 나무 이야기로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떼서 음식을 하고 난방도 했기 때문에 나무를 하는 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중대사였는데요. 음력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겨울에 사용할 나무를 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이때가 나무가 마르기 전이라 쉽게 나무를 벨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뗄감으로 쓰는 작은 관목이나 덤불을 풋나무라고 했고요. 억새 등을 베어 쓰기도 했는데 이것을 새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는 늦여름에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풋나무를 베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할 때 한바탕 놀이판을 벌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모여서 풍물을 울리면서 산으로

로 향했고요. 산에 도착해서도 한바탕 풍물을 치고 논 다음에 한 줄로 늘어서서 나무를 베어가며 산 위로 올라갔는데요. 이때 부르던 노래가 울어리입니다. 보통은 나무를 하러 가거나 나무짐을 지고 내려오면서 소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나무를 베면서 집단적으로 소리를 하는 것은 매우 귀한 경우라고 하고요. 울어리 소리를 할 때는 일꾼들을 상결이, 중결이, 하결이로 나눴고요. 각 결의의 대표자들이 번갈아가며 앞소리를 매겼다고 합니다.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의 나무하는 소리, 울어리를 들어보겠습니다.

0: 나무 하는 소리, 우러리 소리 들었습니다. 이재순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단체로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히 이렇게 유장하게 흘러가는 뭐 그런 맛이 있죠. 이렇게 한나절 나무를 한 다음에 마을로 내려올 때에도 떠들썩한 놀이판을 벌였습니다. 나무를 칠그로 엮어 남녀, 그러니까 남녀, 예, 가마를 만든 다음에 일꾼의 우두머리를 태우고 부사 행차를 흉내내면서 마을로 행진을 했는데요. 진짜 부사의 행차처럼 위세있게 외치는 소리를 했고 이 노래를 남녀 행차라고도 부릅니다. 이 노래의 뒷소리에 끼룩끼룩 이렇게 기러기 울음소리를 흉내내는데요. 가마 뒤로 행렬이 두 줄로 나란히 행진하는 모습이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원고를 받고 남여 행차를 저도 모르게 남행열차로 계속 읽어가지고 오늘 원고를 읽을 때 정말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여 행차입니다. 혹시나 노래는 너무 좋은데 기억하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남행열차로 기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재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경기도 연천의 나무하는 소리 중에서 남여 행차 보내드립니다.
1: 에이 기룩기룩 고이고이 모셔라.

뛰는구나. 기름 기름. 에이, 이놈 물러가라 질러가라.

경기도 연천의 남여행차를 이재순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나무를 한가득하고 돌아오는 흥겨움 그리고 당당함이 담긴 노래죠. 만선풍장 소리 같다는 생각도 드실 텐데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한 수확을 한가득 가지고 돌아오는 뿌듯함과 즐거움이 느껴지는 노래. 이렇게 그 직접적인 즐거움을 주는 노래들이 어떻게 저 때는 보람찬 하루 일을 이렇게 재미없는 노래가 노래로 바뀌었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이렇게 마을로 내려오면 나무를 깎은 주인집에서는 술과 안주 등을 내왔고요. 한바탕 놀이판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둥개 타령을 불렀다고 합니다. 유촌리 사람들은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한 달 정도 계속 나무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매일 잔치가 벌어진 것은 아니고요. 잔치를 베풀 만한 부잣집의 나무를 벨 때만 놀이판을 벌였습니다. 부잣집에서 베푼 음식을 먹고 노는 풍습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나무 베는 소리들은 연천군 미산면을 중심으로 인근의 마을에서도 부르던 노동요였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중단되었다가 1970년대 후반에 이재순 어르신과 마을 주민들에 의해 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소리를 부를 줄 아는 어르신들이 계실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음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연천의 둥개타령 이재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이재순 외 여러분의 소리로 경기도 연천의 둥개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나무하는 소리 들어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도 나무를 한 건 아니지만 나무를 한 만큼 오늘 하루 열심히 보냈는데 라는 생각도 드실 테고, 더군다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라 없던 화요병이 생긴 것 같은 느낌도 드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딱 드는 느낌이 그거죠. 아, 일하고 돌아가면 마을에 내려온 일꾼들에게 주인집에서 술과 안주를 내준 것처럼 나도 일하고 돌아가면 누군가가 나에게 술과 안주를 좀 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잔치는 모든 집에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죠. 부잣집에서 냈다고 합니다. 평소에 부자로 좀 관리를 잘 해야겠구나. 요 생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부자 되시면 좋겠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청년 국악인들의 새로운 상상력과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서울 남산국악당의 대표 창작지원 사업 2016 젊은 국악 단장이 최종 선정된 두 팀의 본 공연을 선보입니다. 올해는 공모와 창작 컨설팅, 워크숍, 쇼케이스를 거쳐 무용가 김성과 창작 아티스트 오늘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먼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엔 무용가 김성의 창작 무용극 자람의 기술 리 그로우가 무대에 오릅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삶에 빗대어 성장과 회복 그리고 자립의 과정을 춤과 소리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한국 무용과 연희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의 고민과 내면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전통 예술을 동시대적인 언어로 확장한 작품입니다. 이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다들 그러고 삽니다가 공연됩니다.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들, 비교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일상처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통 성음과 현대적인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선으로 만나는 전통 예술의 오늘과 내일, 2016 젊은 국악 단장에서 국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8월 22일 전통연희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공연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랜 세월 이어져온 꼭두각시 노름과 신명나는 연희 한마당이 각각 서울과 밀양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먼저 한국문화의 집 코우스에서 열리는 안대미로 68년 덜미입니다.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공연되는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남사당 놀이의 남기문 명인이 선보이는 특별한 공연인데요. 공연 제목인 덜미는 인형의 목덜미를 잡고 움직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전통 인형극인 꼭두각시 노름을 뜻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남사당 놀이 여섯 마당 가운데 마지막을 대표하는 대표 연희이기도 한데요. 해악과 풍자,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전통 인형극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국립부산국악원 초청공연 왔구나 연희야입니다. 역시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국립부산국악원이 이번엔 밀양을 직접 찾아가 영남지역 전통 연희의 신명을 선사합니다. 사회는 특유의 입담과 매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리꾼 김산옥이 맡아 공연의 재미를 더할 예정인데요. 전통 인형극이 전하는 해악과 풍자 그리고 신명나는 연희 한마당까지 8월 22일 서울과 밀양에서 펼쳐지는 두 공연을 통해 우리 전통 연희의 살아있는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국악 명인들의 예술을 이어받은 국악 2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국가무형유산전수교육관 민속극장 풍류에서 오정희의 사랑방 풍류 개비전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2012년부터 이어져온 오정희의 사랑방 풍류는요. 명인들의 깊이 있는 이야기와 즉흥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공연입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합니다. 원로 명인 대신 대를 이어 국악을 계승하고 있는 개비, 즉 국악 명인 2세들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먼저 대금 명인 원장연의 아들인 원완철이 원장연유 대금 산조에 맥을 잇는 동시에 자신만의 섬세한 음악 세계를 들려주고요. 고 강준섭, 김혜선 명인의 아들인 강민수는 국가무형유산 진도 다시래기 전승교육사로서 장례의식 속에 담긴 해악과 공동체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냅니다. 또 2024년 KBS 국악대상 수상자이자 국가무형유산 진도 식김구 전승교육사 송순담 명인의 아들인 조성재는 깊고 묵직한 울림의 아쟁 연주로 무대에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사실 이 짧은 말 안에 담긴 의미는 엄청나죠. 안녕? 이란 짧은 물음은 그동안 아무 탈 없이 편안했냐는 뜻이고 다시 안녕? 이란 짧은 인사를 주고받으며 헤어짐은 헤어져 있는 동안에도 서로 안녕하기를 바란다는 기원인 셈인데요. 우리 사는 세상에 하루에도 무수한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안녕이란 흔한 인사말이 사실은 엄청난 바람인 거죠. 며칠간 너무 많은 비가 내려 오늘도 그리 멀지 않은 어딘가 안녕치 못한 이들의 소식을 뉴스로 접하니 모두가 두루두루 안녕한 세상이야말로 정말 꿈같은 축복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안녕이 절실할 그곳에도 곧 안녕하고 평범한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입니다.

안정화의 노래로 안녕을 묻습니다. 들으면서 8월 18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안녕하셨나요? 이 안녕하셨냐는 인사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당연하다는 듯이 주고받지만 사실 당연한 게 아닌 거죠. 상대가 결코 안녕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에는 함부로 꺼낼 수 없는 인사말인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정말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그냥 안녕이란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 예, 안녕이란 말이 조심스러워지는 순간에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정말 광복절 연휴를 지나는 사이에 거제와 통영 등 경남권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렸다는 소식에 걱정인데요. 지금 그곳에서 정말로 안녕하지 못한 분들은 아마 이 방송을 함께 하시기도 어렵겠지만요. 그래도 곳곳에서 안녕을 비는 마음들이 그곳에 닿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안녕이라는 말이 조심스러웠던 순간이나 안녕하지 못했다가 다시 찾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던 때가 언제였나요? 오늘은요, 우리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안녕할 수 있는 일상이 축복임을 알았을 때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가을이 오긴 왔나 봐요. 귀뚜라미 울음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밤에 이렇게 문을 살짝이 열어놓으면 귀뚜라미들이 정말 정겹게 합창합니다. 가을이 점점 오고 있죠. 3033님께서는요. 봄이 누님 출첵합니다. 저도 오늘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이렇게 모두가 오늘은 일하러 나가시는 날 우리 3033님은 또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군요. 자, 1790님의 꽃편지입니다. 몬트브레치아 꽃입니다. 여름에 불꽃처럼 피어나는 주황색 때문에 여름 불꽃꽃으로 불리기도 한답니다. 서양에선 불꽃의 요정이라고 한다는데 처음 만나는 꽃을 알아가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더운 여름을 불꽃처럼 살아오신 만라 가족들께 바칩니다. 해주셨네요. 와 정말 정열적인 네 그렇게 불타는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꽃입니다. 아우 예쁘네요 근데. 삼승할부지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삼승할부지 출석합니다.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양일간에 퇴원할 것 같습니다. 육자배기 노래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우리 삼승할부지님의 건강 쾌차하시길 제가 정말로 바랬는데요. 아이고 애쓰셨네요. 네 퇴원 축하드립니다. 자,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승승장군님께서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어요. 거제와 통영에 비 피해가 빨리 복구되길 바라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만나와 함께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정말 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와 통영에 저는 어제인가요? 이 거제의 어떤 그 골목에 엄청나게 이 폭우가 들이쳐서 막 물난리가 난 그런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지 네, 이 비 피해가 빨리 복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 또 바라봅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그 전에 이 꽃편지 사진은 늘 저희 만나 홈페이지 선곡표에 항상 올려드리니까요. 홈페이지 놀러 오셔서 사진도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퇴원하실 것 같다는 우리 삼승 할부지님 네, 퇴원 축하송 또 띄워드려야죠. 육자백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음악 그룹 HUM 험의 연주와 노래로 6비트 육자배기 3승 할부지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을 위한 공연 티켓 선물이 있죠. 서울 남산국악당의 청년예술과 창작지원사업 2016 젊은 국악 단장 최종 선정작 중 하나인데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다들 그러고 삽니다. 입니다. 이 작품은요.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 비교하며 흔들리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보내는 사람 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낸 공연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쇼케이스에서 민요와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전통 성음에 동시대적인 가사 감각을 더해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전문가 평가단과 관객 평가단에게 높은 점수를 받아서 2016 젊은 국악 단장의 최종 아티스트로 선정됐고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드디어 본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신청 문자는요. 반드시 공연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여러분의 문자가 누락 없이 신청이 될 수 있고요. 신청하시는 분의 성함도 꼭 적어주셔야 제대로 신청이 되는 겁니다.

총 5분 선정해서 2장씩 티켓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1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신청곡 들으니 힘도 나고 마음은 즐겁고 금방이라도 덩실덩실 춤추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기쁘게 들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드들강님께서요. 지금은 안녕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는 곳 언제나 같이 할 수 있는 저녁길에 길라잡이 만나에 안녕이라고 말하고 오늘도 안녕이라고 헤어지는 행복의 모임터며 즐거운 어울림의 시간입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만날 때 안녕 하고 만나고 안녕 하고 헤어지고 네 우리 만나 가족들 이렇게 안녕 안녕 하면서 우리 만났죠.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건강과 행복, 사랑, 만복, 힐링을 한자루에 채워서요. 청취자님들에게 나눠주신 만나보미님 안녕하셨죠? 반가 반가워요 해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죠? 연휴 모든 분들 잘 보내고 오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1415님께서는요. 초대권 덕분에 남편과 함께 소리축제에 가서 좋은 공연을 보았답니다. 무대 위에서 줄타기도 보고 풍물놀이도 보았죠. 왕기성님의 적벽가를 들으니 군인들의 애절한 사연이나 전략적인 이야기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화처럼 들릴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제 시동을 걸어야지요. 가자 집으로 해주셨어요. 퇴근길에 오르셨군요. 네, 운전 조심히 안전하게 귀가하시고요. 정말 이 저도 어릴 때 적벽가를 처음 들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흥미진진했어요.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정말 푹 빠져들어서 그 소리에 네, 영화처럼 펼쳐지는 그 소리에 푹 빠져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아마 1415님도 즐겁게 즐기셨으리라 생각되네요. 자, 꽃분나님께서요. 연휴 때 보미님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아이, 좋아라. 해주셨네요. 아우, 저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0093님께서는요. 막바지 더위가 기세를 부리네요. 맛있게 소리 듣고 맛있게 저녁 식사하고 좋은 방송 만나 들어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오늘 정말로 더웠죠. 네, 이렇게 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또 무더위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1319님께서는요. 지도 안녕하지요. 일 댕겨와서 씻고 이제 뭐 먹을까 고민 중이에요. 오늘은 그냥 돼지고기, 봄디가 주신 김치랑 볶아 먹을까 해요. 덮밥으로 해주셨네요. 아유, 김치, 돼지고기 볶음 너무나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보미로 건너가 볼게요. 국립남도국악원이 제작하고 오혜원이 노래합니다. 안녕, 씻김 고프리.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잡가 한 곡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잡가 한 소절 만나보시죠.

어김없이 중간에 덩쿵따궁하고 김동원의 입장단풀이가 튀어나왔죠. 자, 바로 그 입장단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이 덩쿵따궁이 나오기까지 꽤 긴 사설이 이어졌는데요. 계명산 내린줄기, 하계 등에 털을 닦아, 앞으로 12간, 뒤로 12간,

약간의 과장을 섞어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사설을 요약하면 좋은 터에 집을 짓고 고사도 정성껏 지냈더니 집안에 온갖 좋은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이어지는 사설을 마저 보면요. 닭을 놓으면 봉이 되고 개를 놓으면 덩쿵따궁, 내눈배기 앞마당에 곤드라졌다. 자, 여기서 드디어 덩쿵따궁이 나왔는데요. 먼저 그 앞에 닭을 놓으면 봉이 되고, 여기서 봉 역시 이 옛사람들이 상서롭게 여기던 상상의 동물이죠. 우리가 흔히 봉황이라고 묶어서 얘기하지만요. 봉이 수컷이고 황이 암컷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뒤에도 개를 놓으면 무엇이 된다는 가사가 덩쿵따궁에 가려졌을 것 같죠. 자, 오늘도 여러분의 추측을 확 좁혀드릴 보기부터 드려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1번 라면사리, 2번 불가사리, 3번 청삽사리, 4번 빠가사리, 5번 부처님 진신사리. 이 중에 무엇이 정답일지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를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계실까요? 볼게요. 계시네요. 7288님 가장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어렵네요. 행복한 저녁입니다. 하시면서 제일 먼저 정답 잘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자, 볼게요. 3678님께서 맛있는 라디오 화이팅입니다. 이것, 상품 제외. 여기는 고성, 창원, 진주가 맞물려 있는 옛날 호랑이가 살던 적석산 계곡, 산골 농부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아, 7288님 다시 한번 이렇게 번호도 친절하게 또 다시 한번 보내주셨네요. 8078님, 4802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우리 1790님께서도 정답 주셨습니다. 자, 3033님께서요. 우리나라 이 토종 게임으로 털이 복슬거리는 건 애군을 막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정답 잘 보내주셨네요. 자, 7527님께서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저는 만나의 더부살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것도 힌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김인설님께서는요, 오늘 뜻 어려워요. 여기 한옥마을 어르신들 장기 두던데요. 하시면서 정답도 잘 보내주셨고요. 김영기님께서도 네,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릴게요. 오늘 덩쿵따구궁에 가려진 오늘의 정답을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개의 한 품종, 검고 긴 털이 곱슬곱슬하게 난 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우리 아까 3033님께서 털이 복슬거리는 건 애군을 막는 거라고, 네, 그렇게 또 정답 보내주셨거든요. 사실 이 견종을요, 우리가 삽살개라고도 부르고요. 좀더 친근하게 삽사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삽사리 중에서도 검푸른 빛깔의 털을 가진 삽사리를 오늘의 정답인 이것으로 부르는 거죠. 1번 라면사리, 2번 불가사리, 3번 청삽사리, 4번 빠가사리, 5번 부처님 진신사리 중에 오늘의 정답이 있고요. 이번에는요, 아예 정답을 가리지 않은, 네, 배속 하이피치, 2배속으로 음정을 높인, 네, 그런 버전의 힌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 정답 들리실 겁니다. 어우, 빠르게 지나갔지만 정답이 분명하게 들렸죠? 1번 라면사리, 2번 불가사리, 3번 청삽사리, 4번 빠가사리, 5번 부처님 진신사리 가운데 무엇인지 계속해서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으로 정답 보내주실 동안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도 네, 한 곡.

예결밴드의 연주한 노래로 투전풀이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이 오늘 정답의 일부를 가사에서 들을 수 있었죠.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봄이 오늘은 경기 작가 장기타령의 노랫말 중 한 단어를 퀴즈로 풀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맞춰주셔야 할 단어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견 중 하나인 삽살개 중에서도 검푸른 빛깔의 털을 가진 삽사리를 이르는 말입니다. 1번 라면사리, 2번 불가사리, 3번 청삽사리, 4번 빠가사리, 5번 부처님 진신사리 이렇게 보기를 드렸죠.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오늘도 보기가 재미있네요. 하하, 정답요. 저요. 매운탕 좋아해요. 4번 빠가사리요. 아유, 매운탕 저도 좋아합니다. 1319님께서는요. 고기 볶다가 말고 정답. 아이고, 고기 타겄네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태우면 안 됩니다. 네. 자, 9174님께서도 정답 주셨어요. 윤혜성님도 정답 주셨고요. 자, 그리고 0750님도 정답 주셨습니다. 만나사랑님께서요. 덩쿵따구궁은 홍삽살이 아니고 귀신 잡는 이것 해주셨어요. 크, 엄청난 힌트입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우리 5205님도 정답 주셨어요. 꽃분내님께서는요, 정답이요. 라면사리요. 라면 먹고 싶어요. 아, 이 라면은 언제나 먹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라면을 너무 좋아해서 큰일이네요. 아유, 참. 자, 3341님께서요. 장기 타령 가사를 찾아봤어요. 저는 갑자기 번아웃이 된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예약했는데 너무 겁이 나네요. 위로 한번 해주시면 큰 힘이 날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아휴, 너무 바쁘셨군요. 사실 저도 이런 증상이 예전에 있었던 적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지금 몸이 힘드신 상태인지 저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병원 예약 잘 하셨고요. 상담 잘 받으시고 약도 잘 드시면 또 괜찮아지실 수 있어요. 네, 우리 3341님 힘내세요. 자, 그리고 김인설님께서요. 며느리가 싫어하는 건 시집살이 해주셨네요. 아, 이것도 재밌는 힌트네요. 승승장구님께서도요. 삽살개는 귀신도 잡는다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340 하나님, 네, 그리고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자, 9854님께서는요. 봄디님, 오늘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는데 만나로 위안 받습니다. 출석해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정말 이렇게 좀 옆에 계시면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인생을 사는데 참 별일이 다 있는데요. 아, 그럴 때일수록 또 음악이 내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9854님께 보탬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2723님께서요. 아유, 예쁜 꽃사진과 함께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삽살개를 많이 키웠나 봐요. 공연 초대 선물 감사합니다. 잘 관람하겠습니다. 후기도 남길게요. 만나에 늘 안녕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좋아요 하시면서 정답 함께 보내주셨네요. 네, 재밌게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요. 이제 배속 하이피치 힌트를 한 번 더 들어보고요. 바로 이어서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까지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계속해서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이희문, 허송세월, 그리고 놈놈의 연주와 노래로 날이 소사 일부 듣고 왔는데요. 정답 확실하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코너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노랫말 속에 담긴 표현들을 하나씩 특별하게 돌보듯이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0: 자, 그럼요. 이제 오늘의 정답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1: 달걀을 놓으면 봉이 되고 게를 놓으면 청사학살이 내 눈배기 한마당에 곤들하졌다.
0: 네, 경기잡가 장기타령의 일부를 전병훈의 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정답은 바로 청삽살이였습니다. 이 장기타령은 경기잡가의 한 곡이지만 흔히 12작가로 분류하는 긴잡가와는 결이 다른 노래라 따로 잡잡가로 분류하는데요. 장기놀이를 형상화한 사설이 마지막 5절에 나와서 제목은 장기타령이지만 4절까지는요, 장기와 아무 관련 없는 사설들이 잡다하게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퀴즈로 풀어본 사설은 2절에 나오는 사설이었습니다. 청삽살이 바로 뒤에 내눈배기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양쪽 눈 위에 흰 점이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눈이 넷으로 보이는 개를 표준어로는 내눈박이라고 합니다. 이 삽살개가 예로부터 귀신과 애군을 쫓는 개로 여겨졌으니 내눈박이 청삽살이가 마당에 엎드려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든든했겠죠.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쭉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경북 경산으로 갑니다.
2: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경북 경산에 있는 한국 삽살개 재단 앞에 와 있습니다. 삽살개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흔히 기르던 우리 고유의 토종개지만 일제강점기 개가죽이 군수품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수가 도살당해 멸종위기에까지 처했었죠. 다행히 광복 후 이곳 경산에서 삽살개 보존을 위한 노력과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1992년 경산의 삽살개라는 명칭으로 천연기념물 지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복슬복슬 긴 털을 가진 삽사리들이 꽤 더웠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서울을 비롯한 내륙과 동해안 지역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이 높이 오르며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내륙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소나기 소식도 있었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또 오후 한때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호남과 영남에는 최고 60mm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이미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은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사태나 토사 유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엔 서울 32도, 대전, 광주, 부산 31도, 강릉, 포항,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아나야의 연주와 노래로 똥개 아로웅이 듣고 왔습니다. 보나명님께서요. 정답은 청삽살이 어려워요. 그리고 안녕할 수 있는 일상의 축복입니다. 경남 창녕 엄마 집 앞에 큰 호수가 있는데요. 큰딸이 5살이었던 추석에 친정을 갔는데 양옥집 거실에 물이 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셨던 때였는데 모두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비가 많이 오면 그때 생각이 나요. 창녕과 가까운 거제와 통영에 비 피해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길, 피해 복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이런 일을 겪어보신 경험이 또 기억이 있으시니까 더더욱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정말로 비 피해 입으신 모든 지역이 좀 빨리 복구가 돼서 일상으로 돌아가실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예, 1부 끝곡은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인데요. 2026 21세기 한국 프로 음악 프로젝트 대상곡입니다. 개호주 밴드의 연주와 노래로 장기 블루스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서도밴드의 연주와 노래로 아리랑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안녕할 수 있는 일상이 축복임을 알았을 때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흥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7426님께서요. 부민님 만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지관 문예교실에서 시화전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했는데 복지관에서는 다섯 작품만 뽑아서 출품해요. 제가 가르치는 분의 작품이 뽑혀 흐뭇합니다. 공모전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어요. 해주셨네요. 와, 일단 우선은 축하드리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짜 만나도 응원드립니다. 내가 된 것보다 이렇게 내가 가르친 누군가가 이런 데 뽑혀서 나가고 합격하고 하면 기분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 7416님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응원 드리고요. 3033님께서요. 저는 연예인 팬사인회장에 가서 사인 받기 전에 안녕하세요. 악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인 받기 전 악수부터 시도합니다. 안녕이라고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해주셨네요. 와, 어떤 연예인 분의 팬사인회를 가셨는지 너무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사실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어우, 이 팬사인회가

직접 이렇게 만나는 그런 기쁨은 아직 누려보지는 못했는데 부럽습니다. 자, 간나리님께서요. 보디 PD님, 작가님, 감독님, 제작진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오늘 퀴즈 못 들어서 못했네요. 오늘 일 갔다 오니 옆집이가 양배추 무침, 미역 무침, 양배추 쪄놓고, 아삭이 고추 무침 해놓고, 김치찌개 해놓고, 밥 반찬 다 해놓고 기다려서 저는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설거지만 하고 이제 보내요. 우리 옆집이 주부 9단 다 됐는데 제가 안 하고 다니니까 잘해주는데 미안하네요. 옆집은 다 좋은데 잔소리만 안 하면 정말 100점짜리 옆집이 될 텐데 이것도 황송하지요. 뭘더 바라겠어요. 늘 고맙고 미안하네요. 잘해줘야 되는데 제가 못하니 제 잘못이 많아요. 옆집이가 최고지요. 오늘 만나 들으며 자랑질했네요. 노래 선곡들도 참 좋고 힐링되고 너무 신나요. 늘 보디 감사하고 사랑해요. 끝까지 함께해요. 해주셨어요. 와, 이렇게 긴 문자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지요. 근데 우리 진짜 옆지기님, 와, 이 많은 요리들을 다 하셨다고요. 너무 대단하시대요. 진짜 100점짜리예요. 이미 100점짜리십니다. 네, 오늘 맛있게 드시고 사랑 표현 잘하시면 네 그걸로 될것 같아요. 보나명님께서요. 지난주부터 뭘 잘못 먹었는지 온몸이 가려워 힘들었답니다. 피부 건강은 자신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 면역이 떨어진 건지 가려운 건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요즘 여기저기 몸에서 신호가 오니 삶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때론 좀 여유롭게 쉬어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인님도 건강 체크 잘 하시길요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피부가 가려우면 얼마나 괴로운지 저 요즘에 너무너무 잘 느끼고 있어요. 특히 저도 상반기 때 이렇게 피부 가려움증이 와버려서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 정도로 괴롭더라고요. 아우, 우리 보나명님도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네, 병원 꼭 가시고요. 이렇게 좀 면역력 관리 잘하셔서 빨리 피부 나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승승장구님께서요, 코로나19를 겪고 정말 안녕한 게 얼마나 고맙고 기쁨인지 절실히 느꼈어요. 마스크 안 쓰는 지금이 정말 소중합니다. 해주셨네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뭔가 건강도 그렇고 일상의 평안함이 조금 균열이 갈 때, 그럴 때 정말, 아, 안녕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이 소중한 일상을 잘 지켜나가도록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죠? 자, 음악 한곡 듣고 옵니다.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연주한 노래로 돈이로구나.

봄 뒤에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 이슈.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개는 입 밖으로 길게 나온 혀에 조금은 삐뚤어진 얼굴을 지닌 6살 퍼그 지니 루였는데요. 지니 루가 태어난 곳은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구조단체가 한국의 보신탕집에서 지니 루를 구조해 미국으로 데려가 현재 주인인 그레디 씨에게 입양된 겁니다. 지니 루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며 $5,000의 상금도 받게 됐는데요. 이번 우승은 한 번의 도전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니 루는 이 대회에 벌써 4차례 도전했다고 합니다. 올해로 50회를 맞은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대회는 단지 외모를 겨루는 재미만을 목적으로 열리는 대회는 아닌데요. 유기견 입양과 동물 구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취지를 갖고 열리는 행사입니다. 지니 루도 현재 학교와 호스피스 병동 등을 찾아 구조 동물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화제의 이슈 김봄이었습니다.

남상일의 소리, 김덕수의 여러분의 연주로 세타령 김영기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개 대회도 있군요. 못생겨도 1등이고 상금도 받고 복덩이 개인가 봐요. 오늘도 좋은 음악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또 만나요. 보미님 안녕 해주셨네요. 네, 여러분도 안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범 장기지떡 선물 세트는 226

6님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7288님 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8078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8월 18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달빔의 연주로 안녕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흐물흐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

안과 밖이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0: 아빠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건 마흔두가지 목숨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둬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처음 먹었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게 왜 맛있다는 거지? 냉면도 그런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달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한 번쯤 생각나는 맛. 저도 오늘 저녁으로 냉면을 먹었는데요. 어쩌면 냉면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음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김진광이 쓴 시에 이재석이 곡을 붙인 홍호 한 점 막걸리 한 잔, 바리톤 양진원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나이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달콤한 음식만 찾다가 어느 날부터는 쓰디쓴 커피가 좋아지고 향이 강한 음식이 좋아지고 아무 맛도 없는 줄 알았던 냉면 국물에서 깊은 맛을 느끼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맛도 우리의 삶과 함께 변하는 진실, 그래도 깊은 밤 끓여먹는 라면 맛은 누구라도 좋아하겠죠?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이병두 씨 백승태 작곡 커피, 소프라노 이정미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최금녀 씨 최현석 작곡 야생차를 마시며, 바리톤 송기창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이정미가 부른 커피, 바리톤 송기창이 부른 야생차를 마시며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피천득 시인의 시 이슬에서 뽑았습니다. 풀잎에 반짝인 것은 이슬이오니 지나간 순간은 의심치 마소서.

피천득시 김순애 작곡 이슬 테너 김금환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광덕시 강용화 작곡 임의숨결 메조소프라노 금정미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박정혜시 김수정 작곡 청학동 테너 정필윤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메조소프라노 금정미가 부른 임의 숨결, 테너 정필윤이 부른 청학동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여름날 냉면 한 그릇은 배를 채우는 음식이기보다 몸과 마음을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노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더운 하루를 견디게 하는 시원한 국물 한 모금 같은 힘으로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래들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우조평거 일소백미생이입니다. 강권순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끝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구학당 송현민입니다. FM구학당 오늘은 지난 5월 21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국립과학원 민속악단의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국립과학원 민속악단이 점점 많은 관객들 속으로 경쾌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연희 공연과 또 노래 공연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연희판 흥으로 있는 세상이라는 공연이 상설적으로 오르고 또 여러 지역극장으로 이동하면서 순회 레퍼토리로서 선보여짐으로써 민속음악에 담긴 타악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다면은 이제 만나보실 인생 노래로 흐르다 공연은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전통 소리로 풀어내고 그 안에서 위로와 희망을 나누고자 마련한 기획공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 성악을 이루는 여러 갈래들이 국립과학원 민속악단의 무대 하나에서 만났는데요. 서도 소리의 깊은 한에서 시작해 남도 소리의 인연과 가야금 병창 안에 담긴 사랑 이야기 그리고 경기 소리의 밝고 흥겨운 정체에 이르기까지 이번 공연은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던 시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네 개의 무대로 구성되었는데요. 먼저 만나보실 첫 번째 무대는 일장 수심입니다. 봄이 오면 떨어지는 꽃을 보며 공허한 인생을 떠올리게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도 소리에는 이러한 허무함을 이겨내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면서 서도 소리의 대표적인 곡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수심가, 역금 수심가 이렇게 두 서도 민요가 이어지는데요. 임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애틋한 심경을 담담하면서도 서정적으로 노래한 곡입니다.

이어서 폐성가가 불리는데요. 평양 일대의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보며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시시각각 변하는 강산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그러면 수심과 역금수심과 폐성가가 이어지는 일장 수심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민경, 장효선, 김초아, 이나라가 함께하고요. 해금 김성구, 양금 전명선, 타악 신원섭이 함께합니다.

수심가, 역금 수심가, 패성가 이렇게 서도소리 3부작을 만나봤습니다. 국립고학원 민속악단 단원인 김민경, 장효선, 김초아 이 나라의 노래였고요. 해금, 양금, 타악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이 장에는 인연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판소리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눈대목을 각각 골라서 인연이라는 테마에 맞춰서 새롭게 재편한 무대입니다. 우리 인생이 강물처럼 수많은 인연의 물줄기와 만나듯이 판소리에는 온갖 인연의 희로애락이 구성진 가락으로 흐른다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인생이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입니다. 우리 인생이 강물처럼 수많은 인연의 물줄기와 만나듯이 판소리에는 온갖 인연의 희로애락이 구성진 가락으로

흐른다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인생이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먼저 광활루의 풍경을 배경으로 춘향과 몽룡의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의 시작을 노래하는 춘향가 중 적성가가 첫 번째 무대를 끊고요. 두 번째, 인연을 통해 맺어지는 은혜와 희망의 여적을 담은 흥보가 중 제비 노정기가 펼쳐집니다. 이어서 충심을 담은 자라의 여정을 통해 만난 수궁가 중 토끼와 자라 상봉 대목이 펼쳐지고요. 끝에서는 굳은 의리로 음행을 맺어 한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적벽가 중 도원결이, 그리고 운명에 따른 사랑의 결실인 춘향가 중 사랑가까지 이어집니다. 국립과학원 민속악단 단원들이 함께하는데요. 소리에 이주은, 조정희, 염경애, 유미리, 양명희, 신혜랑, 대금 원한철, 아쟁 배런, 북 정준호가 함께합니다.

0: 어딜까? 아니 이 방자야.
1: 예.
0: 저기 저건 너 농림숲 속에 울긋 불긋 오락가락 저것이 무엇이냐?
1: 아이 도련님 뭘 보고 그러시오? 서인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0: 아이 놈의 방자야, 이리 와서 내 부채 발로 좀 보아라.
1: 부채는 말고요, 미륵님 발로 봐도 안 보여.
0: 참, 좀 자시 좀 보아라.
1: 자시는 말고요, 축시로 봐도 안 보여.
0: 아이고 얘 방자야, 내가 그냥 답답해서 못 살겠으니 네가 좀 건너가서 보고 오너라.
1: 아이 도련님,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 고을 퇴기월맨 딸 준양이로소이다.
0: 아니 그럼 그게 기생의 딸이란 말이냐? 내 한번 못 불러볼까?
1: 그러지 못할 사정이 있사옵니다.
0: 아, 그 어찌 그렇단 말이냐?
1: 소인놈이 자세히 아래 없지요.
0: 네, 그렇지.
1: 여기 떼어 해주셔야 돼. 네. 준양설부하여 남방의유명 기장강의색과 이두의 문필과 태사의 화순심과 이비의 정절행을 흉중의 품어있어 천하지절세기오 만고여중의 군자오니 황송한 말씀으로 고래 척건 모더리다.
0: 네 말이 무식하다. 형산 백옥과 여수 황금이 물강유주라 하였으니 임자가 그냥 각각 있는 법이다. 잔말 말고 불러 오너라.
1: 예?
0: 방자 분보덕 고초냥 부르러 건너간다. 대두고 온 처방자 연습복지 눌러 쓰고 층층거리고 건너갈지 조약돌 돋복지여 양로 완전 적개꼬리 독처후여 저 날려보고 소왕모 요지연의 변제전등 종교같이 이리 저리 건너가 중양추천

선생님이 춘향집으로 건너가는디. 유

드시고 그도 또한 경이로구나. 가만 가만 들어 살자 문제 없는 청삽살이 그

이렇듯 춘향과 도련님의 만남을 구경하였을 적에 또 다른 아름다운 인연이라 하면은 흥보와 제비 인연이 아닐까 싶어 지금부터는 흥보 은혜를 갚은 제비 이야기로 한번 가보는디. 그때요 흥보가 다리 부러진 제비를 불쌍히 여겨 명태 껍질 없고 당사실을 얻어 부러진 다리를 칭칭 동여매 제집이에 올려주니 흥보 은혜 갚을 제비라 무사히 살아 말리 강남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보은표 박씨를 물고 나오는데 꼭 이렇게 나오겠다. 흥보 제비가 나온다. 흥보 제비가 나온다. 보은표 박씨를 입이다 부르고 흑은을 방창고 매국 무릎 쓰고 거주고 두구둥 높이 면을 살펴보니 서초군 제척 동에는 장망허구나 중중봉으로 올라가니 추자기는 흠도 그르고 사격도 하협도 고작교를 바라보니 옷 조동랑 한운배논 부고를 둥둥 둥둥 둥둥 허구야 허구야 저거허가니군 보기 범행이라니야 대문박 칠백거울에 칠백발배 배다리 정패 애국애를 얼른 떠모 동작강 헐강 땀타령 고개 넘어 도둑질을 쩍 벌리고 번뜩 수르르 높이 떠성흥목 문전을 당도하니 항상다가 피하고 비대 편표제로구나 건동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아쉽구나 떴다 저거 제비야.

성별주부 자라감송 상천일월 성신우토 명산신령임전 지성독추원아니다. 용왕이 우연 득병하야 천르도사 문병우의 천년 태간수 하급어사 천만 죽은 근위 청량 상사상야 비기를 낳은 후에 한 곳을 바래본디 묘한 임생이 앉았다. 투기난 쫑긋 눈은 도리도리 헛비난 듯 신공댕

아주 홍태가 문명구나. 찰나가 보면서 좋아라고 저기 섰는 게 도생원 아니시오?

날 찾아 백화신 처벌

의리, 의리 또한 어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의리라고 할 것 같으면 적벽가에 나오는 유관장, 이 사명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다. 한나라 마력, 위, 한, 오, 삼국 시절에 화무, 유야, 고고, 군도, 병기, 헌디 간호하다 조맹덕은 천자를 가칭하여 전하를 욕보았고 범남 다 손중모는 강하에 헌고 믿고 제어불명심원이요 창의할사 유연덕은 종사를 돌아보아 혈성으로 구치하니 충신이 국립하고 정족이 삼분할세 모사는 운집이요 명장은 봉기로다 기모사 정욱 순유 순문약이며 동호모사 노숙장 소재가 이건과 경천이지 무궁초와 잘긴들 아니어리 그때여 한나라 유현덕은 관우 장비와 더불어 도원에서 의형제 결의를 허리 고원이 모대목 한나라 다큐니라 우상촌 포미들어

침 노래 물을 들었다. 재단을 살펴보니 금주를 둘러치고 500마로

0: 덕으로 장역 삼고 바로 장은 중형이요 장익덕 아우대야 무벌은 비록 삼이나 마음은 한 가지라 국반장 형제는 같은 년월 한날 한시에 촛길로서 맹약하고 피끓는 구국 충심 결의원 문화 박문정을 병나노니 동탁전하고 동탁난을 병려니 이왕 난을 딛고 이왕 경정은 난세하노 오맹정은 전자를 자치하고 강공과 송군이나 부국한을 자랑한다. 사랑한다.
1: 아, 이렇듯 세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언약을 하고 피끓는 구국 중심의 도원 결의를 들으니 마음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충정심이 올라오는 듯합니다. 나라를 위한 진심 어린 구국 중심을 우리가 들었으니 이번에는 5월 단오일에 광한루에서 인연이 돼야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준양과 이도령의 사랑가를 불러보란디. 아유, 훌륭하십니다. 그냥 광청 드리면 아예 300% 저희가 업돼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운을 주십니다.

2장 2년이었는데요. 춘향가중 적성과 흥보가중 제비노정기 수궁가중 토끼와 자라 상봉대모 적벽가중 도원결이 춘향가중 늦은 사랑가까지 만나봤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들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소리의 이주은과 5명의 소리꾼 그리고 대금 아쟁 북이 함께 연주되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5월 21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장 수심, 2장 인연, 그리고 이어지는 3장은 사랑이라는 테마가 잡혀 있습니다. 사랑, 사시사철 인생의 풍경을 완성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가야금과 소리가 어우러지듯 사랑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랑이란 순간이 있기에 인생도 비로소 사시사철의 계절이 된다라는 멋진 문구가 프로그램 북 속에 적혀 있었습니다. 연인과 사랑에 대한 깊이를 담은 춘향가 중 정자 노래와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낸 신민요 상사천리몽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듣겠고요. 실제 공연에서는 상사천리몽에 이어서 노들강 초록물, 발림 이렇게 두 곡이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상사천리몽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질 상사천리몽은 박기희 명창이 작곡한 신민요로 기다림과 상사의 정을 서정적으로 드러내는 신민요입니다. 그러면 가야금 명창의 박현숙, 위희경, 천주미, 하태연 그리고 장구연주의 강영수가 함께하는 춘향가중 정자노래 이어서 신민요

0: 감사합니다.
1: 박현숙, 위희경, 천주미, 하태연 그리고 장구현주의 강영수가 함께한 춘향가중 정자노래 이어진 노래는 신민요 상사천리몽이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무대로 이날 공연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낙천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시절을 유람하며 하늘의 뜻을 즐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덧없으니 살아있는 지금을 즐기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적혀 있는데요. 흥겨운 경기민요 한바탕을 선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여섯 곡을 이어서 불렀는데요. 유산가, 한잔 부어라, 만악천봉, 맹꽁이 타령, 바위 타령, 노래가라이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중 가장 흥이 물오른 마지막 부분을 집중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최수연이 노래한 바위타령 그리고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소리단원들이 함께한 노래가라 이렇게 두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소리단원인 최수연, 김세윤, 성슬기, 김지민 그리고 가야금의 문경아, 단소 변상엽, 장구 신원섭이 함께한 경기소리 연곡 중 바위타령 이어서 노래가락까지 만나보겠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최수연의 목소리로 바위 타령, 그리고 최수연 외 김세윤, 성슬기, 김지민이 함께 노래한 노래가라. 이렇게 마지막 곡으로 만나봤고요. 가야금, 단소, 장구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5월 21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 이 공연과 함께 마음속에 있는 노래, 또 인연을 맺어주고 사랑을 가져오는 노래, 그리고 우리가 평생 함께 즐길 노래들, 이렇게 네 개의 테마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또 연간 기획공연과 정기연주회를 틈틈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FM국악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여행하는 곳은 사람의 마음뿐이다. 정호승 시인의 시 여행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세상이 넓어져서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게 됐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험할 수 있는 미지의 영역은 사람의 마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야말로 모험이고 여행인 거죠.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8월 18일 화요일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가야금 사중주단 여울의 바다의 우후 전해드리면서 8월 18일 화요일 글온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정호승 시인의 여행의 한 대목 읽어드렸죠. 사람의 마음을 향해 떠나는 우리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잘 살피는 일은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우리를 넓히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3033님, 인찬형님, 저도 여행 가보고 싶은데 요즘에 여유가 없어서 여행 정말 그림의 떡이에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진짜 저도 그래요. 근데 저도 뭐 여러모로 막 마음의 여유도 없고 시간의 여유도 없고 계속 여유가 없어갖고 아 여행 진짜 엄두가 안 날 때가 많은데 그래도 한번 눈 딱 감고 막 대단한 여행 꼭 가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 멀지 않은 곳으로 가볍게 그냥 잠자리 한번 바꾼다는 느낌으로 다녀오는 것도 저는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여유 한번 만들어 보시고 여행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0507님, 아직 직장입니다. 많이 졸립네요. 내일은 그론도를 집에서 들을 수 있기를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진짜 야근하고 계시는군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그론도가 또 작게나마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 또 전해드리도록 하죠. 박성현의 노래로 바람이 부네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성현의 노래로 바람이 부네요 듣고 왔습니다. 7889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12월에 엄마랑 둘이만 여행 가고 싶다네요. 한동안 여행 못 가서 여행이 고프던 차에 현실에서 도피해 여행의 나라로 빠지고픈 간절함과 여행 가기 전 설레임으로 가슴이 벅차왔어요. 여행의 진미는 떠나서의 감흥도 좋지만 떠나기 전의 설레임이 더 백미인 듯합니다. 떠나기 전에 삶을 열심히 살게 하는 마법도 좋고요.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여행을 제안해준 딸에게 너무도 고마워요. 너의 엄마여서 고맙다 딸아,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좋네요 진짜. 아유, 이게 어머니와 따님과 함께 나가는 이 여행, 아 진짜 뭐 야, 겨울에 또 얼마나 더 좋은 곳으로 갈까요? 눈 많이 오는 곳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 따뜻한 곳으로 가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딜 가든 좋겠죠. 네, 즐거운 여행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또 이 설레는 마음으로, 아 이게 얼마나 이득이에요 진짜. 벌써 지금 8, 9, 10, 11, 12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기분이 좋잖아요. 아유 진짜 따님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5784님, 시님 엄마 병원 검사가 있는 날이라 다녀왔는데 하루가 다 갔네요. 항암 6년 차에 항암제 받았구니, 아, 처음 항암 시작할 때처럼 병원 가는 날이 잦아서 힘들어하십니다. 네, 요즘에 부쩍 힘들어하시는데 검사 결과 나쁘지 않길 바라봅니다. 오늘 아이들 계약했는데 우리 다 적응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5784님 항상 너무 바쁘셔요. 진짜 아유, 이 어머니 병원 계속 모시고 다니는 것도 일이고, 그나마 이제 자녀분들이 계약을 했으니까 조금 숨 돌리는 거 맞죠? 네, 보통은 그 자녀분들 계약하기를 많이들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네, 아무튼 간에 항상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그런도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3911님, 좀 전에 너무 피곤해서 조금 졸고 있었는데 무례한 전화 한 통 받고 잠이 싹 달아났어요. 잘 됐어요. 그런도 시간에 딱 맞춰서 잠 깨워줘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밤중에 무례한 전화래요. 진짜 이거 너무하네요. 근데 그래도 저희 그룬도와 함께 이제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기분 조금이나마 풀리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엔 이 밤의 단상, 지금 이곳 코너가 마련되어 있고요.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그리고 국악방송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죠. 슬림한 데일리스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또 공연 선물도 있어요. 국립극단의 연극 역행기인데요, 2024 창작희곡공모 대상 수상작인데요, 여러 개발 과정을 거쳐서 선보이는 무대라고 해요. 내용인 수메르 신화 속의 에르시케갈과 이난나의 이야기가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있습니다. 원전인 이난나의 명계 하강은 풍요와 사랑의 여신인 이난나가 이복 언니 에르시키갈의 지하 세계를 방문하는 여정을 담고 있는데요. 역행기는 이 신화를 모티브로 상실에서 비롯된 인물들의 서사를 그려냈다고 합니다. 9월 3일부터 13일까지 국립극단 명동 예술극장에서 펼쳐지고, 그룬도에선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 초대권을 모두 세 분께 두 장씩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416님, 인천 시인님 오늘은 도서관에서 그론도 들어요. 책 읽다 깜빡 잠들었는데 알람 소리 듣고 깼네요. 시원하고 쾌적하니 스르르르 졸렸나 봐요, 라면서 한승석의 가을 부병로에서 신청합니다, 라고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아니 저희 그론도 듣겠다고 다 알람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는 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그론도와 함께 쾌적한 시간 마저 보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신청하신 음악 한승석의 가을 부병로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석의 노래로 가을 부병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416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뭔가 아직 오지 않는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어떤 가을밤의 풍경이 떠오르는 그런 시였는데요. 아, 시가 아니고 곡이었죠. 그런 곡이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밤 풍경은 어떠신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 요즘은 진짜 이제 말도 안 되는 더위가 가시고 나니까 모기가 안 그래도 모기가 깨어날 것 같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모기가 바로 깨가지고 저는 요즘에 밤에 기본으로 세 방씩은 물리고 있어요. 세 방, 네 방, 다섯 방 물리고 잡지도 못하고 오늘 겨우 한 마리 잡았네요.

여러분들의 밤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의 밤 풍경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동덕공업플로는 무료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7416님, 8월 14일 광복절 기념음악회 잘 보고 왔습니다. 문학과 음악이 만나 특별한 시너지를 자아내는 합창 공연이었어요. 공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후기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바쁘게 다음 코너로 3033님, 저의 밤 풍경 아주 평온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바로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 크론도 함께 평온한 밤 풍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 이어가겠습니다.

이 밤의 단상. 여러분은 물건 잘 버리시나요? 나중에 쓰겠지, 이건 진짜 좋은 건데, 이런 생각으로 이것저것 쟁이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집이 물건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죠. 바로 제 얘기인데요. 입지도 않는 옷들이 옷장에 가득하고 여기저기서 받은 여러 기념품과 선물들은 구석 어딘가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아, 치워야지 치워야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어쩐지 엄두가 안 나서 못 치우게 되는 거죠. 정신의학에선 이렇게 물건을 쌓아두고 처분하지 못하는 심리상태를 저장장애라고 하는데요. 호딩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사람을 호더라고도 합니다. 물건의 실제 가치와는 무관하게 물건을 버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그 탓에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키죠. 물건에 지나친 애착을 품거나 혹은 버릴 때 느끼는 불편한 마음을 피하려는 심리, 그리고 사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생기는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이런 습관은 물건이 귀하던 옛날에는 물론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물건이 지나치게 넘쳐나는 요즘은 정말 여러모로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건 잘 버리시나요?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양방원의 이너스페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양방원의 이너스페이스 듣고 왔습니다. 이밤의 단상, 오늘은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장장애의 대표적인 치료법 중 하나인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스스로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결정하는 연습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버릴 때 생기는 아쉬움이나 불안도 조금씩 견뎌보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버려야 할지 어때야 할지 이 결정을 내려야 할 물건 자체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요즘에 또 이렇게 물건 못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음식이든 옷이든 어떤 물건이든 예전보다 훨씬 쉽게 사고 얻을 수 있게 됐죠. 택배 상자 하나를 열기도 전에 또 다른 물건이 집으로 들어오곤 합니다. 사는 건 쉬워졌는데 그만큼 무엇을 남길지 결정하는 일은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건을 버릴 때만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새 물건을 드릴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미 가진 것 가운데 무엇을 계속 곁에 둘지 정하는 게 버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건 정리 여러분들 계속 미루고 계시죠? 이럴 때는 거창한 대청소, 대정리보다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일단은 서랍 한 칸부터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혹시나 해서 남겨뒀다가 영영 잊고 지냈던 물건 분명 한둘쯤은 발견하게 될 텐데요. 바로 거기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네, 아침 햇살님, 버리는 거 비우는 거 쉽지만 어려워요. 버리고 나면 꼭 쓸 일이 생기니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런가요? 저는 사실 버린 물건 중에 아쉬운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진짜로 몇 년 동안 안 쓴 물건 아니면 안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지간한 물건들은. 아, 근데 진짜 그런 게 버리기 어려워요. 기념품, 선물 받은 거 이런 것들이, 근데 선물 받았다고 해서 꼭 다 천년만년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선물 받고 제일 좋은 건 저보다 더 유용하게 쓸 것 같은 사람한테 다시 선물하는 거기는 해요. 그게 약간 모두에게 다 의미 있는 일이 되고 선순환이 되고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리고 3911님, 전 2년 전 이사할 때 책 음반 옷들 한번 싹 버리면서 정리했고요.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쓸 것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좋아하는데 물론 100% 그렇지는 못하고 있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진짜 정리 한번 싹 하면 와, 집이 이렇게 넓어지나 라는 생각에 기분 진짜 좋아지는데 아,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마음처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밤산책님, 버리려고 마음먹고 청소를 시작해도 버리려

순간 왜 추억과 기억이 떠오르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물건 정리의 가장 큰 적이죠. 갑자기 추억 여행 시작하는 거. 그러면 갑자기 모든 거 펼쳐놓고 정리도 안 하고 그냥 한참 그거 들여다보고 아 맞아 맞아 옛날에 이랬지 이러면서 안 버려요. 이게 안 될 일입니다. 진짜 저는 추억 여행 절대 안 해요. 그냥 나에게 기억은 없다. 그 기억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박하사탕님, 아 우픈데요. 저 약혼식 때 입었던 정장 못 버리고 있었는데 절대 다시 못 입을 몸이 되었어도 20년 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사하면서 정리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약간 이런 거 이제 뜻깊은 물건이니까 못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사진 잘 찍어두고 그때 있던 사진들 잘 그냥 챙겨놓고 부피 줄여서 그렇게 아 처분하는 게 역시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또 사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풀림 앙상블의 비워둔 자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분리망상불의 비워둔 자리였습니다. 3033님, 저는 최근에 버린 물건 햇볕 차단 모자예요. 단추가 절단되어 버려서 결국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거는 물건 수명 다 되도록 정말 알뜰하게 알차게 잘 쓰신 거죠. 아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하사탕님, 아, 저 이사 나올 때 3주 가까이 책, 음반, 나무소품, 액자 등 참 많이 나눔했답니다. 뿌듯하더라고요. 필요한 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겠죠? 특히 책 나눔할 때책 좋아하시는 분들과의 대화도 즐거웠던 기억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나눔 이거 진짜 보통 일 아닌데 저도 막 책이나 이런 거 처분할 때 아, 이걸 나눔을 할까? 중고서점에 갈까? 막 이런 생각 막 하다가 결국에는 다 너무 심란하고 이 많은 거 어떻게 다 정리하나라는 생각에 그냥 저는 싹다 그냥 이제 처리해 버리거든요. 아이 진짜 이거 보통 부지런함이 아니면 어려운 일인데. 아유 너무너무 잘하셨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물건들이 다시 용도를 되찾는다면 또 뜻깊은 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3677님, 시인님 조금 전에 옥상에서 조금은 뚱뚱해진 초승 딸 보고 내려왔습니다. 여행은 역시 겨울 바다가 좋은 것 같아요. 볼이 따갑도록 걷다가 커피를 마시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오늘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었었죠. 아유, 그래요. 진짜 저도 겨울바다, 저도 여름바다보다는 겨울바다가 훨씬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정말. 네, 그 시원하고 쌀쌀하고 서늘한 느낌, 그 추운 느낌, 휑한 느낌까지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219님, 아유, 새싹사연 반갑습니다. 3일째 에어컨을 끄고 잘 만큼 밤 온도가 낮아졌어요. 행복한 입추, 감사한 입추. 입추 지나고부턴 밤에 풀벌레 소리가 들려서 고맙고 고맙네요. 아, 불 꺼진 거실에 앉아서 창밖 베란다에 자라는 반려식물들의 바람과의 데이트를 엿보다가 자려고 누워서 국악방송 듣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멋진 식물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수국이 아주 그냥 새빨갛고 핑크색이고 예쁘네요. 그리고 아주 그냥, 이거는 뭐지? 아유, 이것도 되게 멋있네요. 이것도 나무도 이것도. 멋있는 사진까지 함께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유, 너무 아름다운 진짜 입추의 시간, 가을을 맞이하는 시간 보내고 계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9258님, 이번 여름 딱히 가고 싶은 곳이 없다가, 아니, 그래도 이 여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서 주말에 살롬의 공연 예약했습니다. 아, 살롬의 최혜림님 어떤 분이신가 찾아보니 아,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셔요. 그리고 기억 하나가 났어요. 작년 발렌타인데이 그론도 첫 음악으로 되게 무서운 곡이 나와서 아니 진짜 너무하시네 그러면서 잊혀지질 않았는데요. 그 노래 마왕 그 목소리 최혜림님이셨네요. 아유 기대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희가 공연 소개한 그런 공연이기도 했죠. 살롬의 공연 예약하셨다니까. 아유, 너무너무 진짜 뿌듯하고요. 또 그리고 또 저희 그룬도에서 또 전해드렸던 음악까지 기억을 하시니까 이 또한 정말 너무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너무너무 보람차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전해드릴 기회 있다면 좋겠네요. 네, 아유, 또 시간이 이렇게 돼서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이 소리 들으셨나요? 우렁찬 매미 울음이 약해지고 풀벌레 소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들어선다는 입추를 지나 이번 주 일요일이면 땅에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선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는 처서절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오늘도 반가운 가을과 관련된 음악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추강이입니다. 시창 관산육마를 바탕으로 한 노래로 시창이란 음유를 넣어서 시를 읊는 전통 성악곡입니다. 관산육마는 영조 22년 가을 과거 시험에서 2등으로 급제한 신광수의 한시를 가사로 합니다. 원래 제목은 등악양루 탄관산육마인데요. 중국 당나라 시인 두보의 작품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두보는 악양루에 올라 쓸쓸한 가을 풍경을 바라보면서 전란에 휩싸인 나라의 불행과 자신의 불우한 처지, 충성심을 담은 시를 지었어요. 악양루는 중국 동정호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누각입니다. 노래 추강이에선 처음에 자유로운 템포로 원곡의 분위기를 살리고 시 안에 담긴 서글프고 적막한 마음을 가사에 실어 노래합니다. 그럼 들어보시죠. 추강이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추강이를 최윤영의 노래와 신희준의 기타 연주로 들었습니다. 최윤영은 서양화를 전공하고 경기민요, 서도민요, 정가까지 다양하게 이수한 소리꾼으로 전통음악 기반의 창작곡들과 월드뮤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마님, 여전히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엄청나게 오랜만에 찾아오신 것 같은데 맞나요? 뭔가 지금 이번 달에는 확실히 처음 뵙는 것 같고 저번 달에도 오셨던가? 아무튼 간에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자주자주 또 생각나실 때마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5784님, 조금 통통한 초승달 저도 봤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진짜 다 이렇게 달 얘기 많이들 해주시는데 저도 이따가 귀갓길에 한번 달 한번 올려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저희 아까서 이제 처서를 맞이하는 노래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전해드리는 곡이기도 합니다. 김성녀의 노래로 12달이 다 좋아 만나 보시겠습니다.

2월은 어떤가? 오랜만에 친구 만나 정담하기 해가 짧죠? 그럼 3월은?

네, 김성녀의 노래로 12달이 다 좋아 감상하셨습니다. 네, 이제 진짜로 여름이 간다는 게 슬슬 느껴지려고 하고요. 가을을 또 맞이하는 그 분위기가 또 만들어지고 있는 요즘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두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선곡한 곡입니다. 김나리의 노래로 멀리서 빈다 전해드릴게요.

네, 나태주 시인의 시인 멀리서 빈다를 김나리의 노래로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칠성 조선소 커피 드립백은 7889님, 2701님, 그리고 NK365 유산균은 219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공연 선물 당첨자는 목요일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밤에는 조금 선선한 기운이 돌아서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요즘이죠. 네, 이런 밤일수록 여러분들 마음도 편안한 시간 잘 보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요즘 모기가 기승이니까 모기 잘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끝곡 김에라의 I Fall in Love Too Easily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시간이 없다는 말 자주 하지요. 아, 운동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옷장 정리 좀 해야 되는데 어우, 너무 바쁘네. 이렇게 마음 잡고 뭐 할 시간이 참 없어요. 근데요, 휴대폰 보면서 빈둥대는 시간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할 일 하고 밥 먹고 잠자고 휴식 차원에서 휴대폰 잠깐 보고 바쁜 와중에 숨 고르느라 아주 잠깐 멍하니 있고 뭐 그렇게 이 시간 저 시간 빼고 나면 정말로 시간이 없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근데요, 이 시간 저 시간 빼는 시간이 또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그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산울림의 아니 벌써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자, 어렸을 때 부모님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야, 친구랑 놀 시간은 있고 방 치울 시간은 없냐? 예, 잔소리. 근데 사실 친구랑 놀 시간에 방 치우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거죠. 예, 그렇지만 어른들 눈에는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였을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모습을 우리보다 더 어른인 누군가가 보신다면 되게 의아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이 시간 저 시간 다 빼고 나면 운동할 시간 정말 없긴 한데 꼭 필요해서 빼는 시간인지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되나요? 7637님 산울림 노래로 시작하네요. 진짜로 아니 벌써 한 달 후 추석이에요 하셨는데 아 그래요? 추석이 이제 한 달 남았나요? 아 참 엊그저께 설 지나지 않았어요? 세뱃돈 준 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093님 3일 연휴 동안 오랜만에 뒹굴뒹굴 아무것도 안 하고 몸도 마음도 푹 쉬었네요. 준디는 뭘 하셨는지요 하셨는데 아 일단 잘하셨습니다. 예, 연휴 계획 멋지게 세우시는 분들 물론 좋지만 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계획의 계획 세워놓고 그냥 오롯이 쉬는 데 집중하시는 것도 진짜 좋은 계획, 어찌 보면 최고의 계획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뭐 일과 쉼을 잘 병행했습니다. 예, 일할 때는 또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짬짬이 잘 쉬고 뒹굴기도 하고 그랬어요. 6700님 연휴 끝나고 오랜만에 출근 잘하셨나요? 저희 동네 집배원님은 좀 힘드셨는지 오늘 저희 집 우편함에 앞집 우편물을 넣어두셨더라고요. 덕분에 우편물 맞교환하면서 통성명하게 됐네요. 아이고 그럴만도 하죠. 저는 참 신기해요. 아무리 그게 번호대로 그냥 찾아서 넣으면 되는 거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다 맞춰서 넣지? 저 같은 사람이 집배원이 됐으면 온 그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다 친하게 지냈을 거예요. 그냥 어우 이번에 또 거기가 있어요. 세상에 어머 세상에 반가워요. 저는 누구예요. 뭐 주문하셨나 봐요. 이러면서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0: 뭔가 왠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에요. 예,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리면서 김현철 씨 노래 듣습니다. 달의 몰락.
1: 다리신다, 다리신다, 다리신다.

0: 나도 그녀를 잊을 수 있다.
1: 김현철의 달의 몰락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 공연 티켓 선물이 있어요. 국악밴드 악단광채,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기념해 결성한 밴드라 이름이 악단광칠이죠. 6년 만에 3집을 발표하는데 신곡을 처음 공개하는 단독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3시 공연, 7시 반 공연, 이렇게 2회 공연을 하는데 우리 이웃 가족은 7시 반 공연에 모십니다. 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이에요. 공연 보고 싶은 분들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모두 세 분을 추첨해서 티켓 두 장씩 드릴 겁니다. 세 쌍.

을 모시는 거죠. 문자번호 샵 0302 말머리 공연 달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만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돼요. 당첨자 명단은 금요일 선곡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73님, 쭌디가 비오지 말라고 같이 빌어주신 덕에 제주도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운 시간 갖고 왔어요. 고3 조카가 일몰 보다가 고모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하는데 감동 감동. 평소 고맙다는 말 잘 안 하는 조카라 더 찡했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보람 있다. 예, 뭐 꼭 뭐 감사의 마음을 들어야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 이렇게 마음 쓴 거 누가 알아주는 티를 좀 내주면 참 고맙죠. 예,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제가 안 가서 다행이에요. 그쵸? 제가 갔으면 비가 또 막 제가 날씨 요정은 못 되고 날씨 요괴인 거 아시죠? 제가 어제 저녁 6시에 야외 결혼식에서 축가를 했는데 6시 반쯤 이렇게 제 순서가 돼서 딱 들어가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극장 측에서 예쁜 우산들을 이제 막 서둘러 막 나눠주시고 신랑 신부는 그냥 맞고 있고 저도 맞고 있고 야 뭐 술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또 한마디 했죠. 여러분 저 때문이에요. 제가 날씨 요괴라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제가 저만 노래 빨리 끝나면 금방 비가 그칠 거니까 동요하지 마세요. 확실합니다 하고서 첫 번째 그 사랑해도 될까요를 딱 끝났는데 비가 딱 그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안심하시고 들으세요. 이제 비는 끝입니다 하고서 두 번째 노래 하는 동안 조마조마 속으로 조마조마 했는데 예 다행히 식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답니다. 아 어떡하니 어떡해 진짜. 아, 빵빵 권쌤님, 저희 딸 미술대회 동상 겟 했어요. 상금은 없지만 3,200명 중에 30등 안에 든 건데 기특하고 대견해서 이은밤에 자랑할래요 하셨습니다. 와 이건 진짜 리얼 대회구나. 3,200명 중에 30명이면 300명 중에 3명 100명 중에 1명인 거네. 그러면 와 거의 1% 상위 1% 안에 든 거네. 1, 2% 안에 대단합니다. 요즘은 사실 특히 어린 이제 저학년으로 갈수록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 다 상을 주잖아요. 뭐 그게 뭐 상대적 박탈감을 없애고 뭐 정서적인 상처를 없애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을 받는 기쁨도 느끼고 아쉽게 상을 놓치고 그 아쉬움도 느끼고 예, 그런 것들이 다 배움이 아닌가 싶은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예, 뭐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또 좋은 성적 거두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이런 것도 그 친구들한테 가서 자랑하고 이러면 예, 다 그것도 비지예요. 예, 저희 라디오에만 자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화요일이구나. 예, 1부에서 세 글자 퀴즈 같이 풀어봅니다. 제가 짧게 불러드리는 노래를 듣고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맞춰주시면 돼요. 푸짐한 선물 오늘도 준비해놨습니다. 자, 2부 예,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의 투표로 결정해 드립니다. 야식 먹을까요 말까요? 아 여름 옷을 세일하는데 예? 여름 다 지나갔는데 이거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양자택일 형식으로 보내주세요. 말머리 결정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는 K클래식 한 장 예, 넘겨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꺼이 넘겨야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들어오시면 예, 쭌디와 함께 윤디 화면과 함께 예, 오늘 2시간 즐기실 수 있어요. 이제 1시간 40 미치냐 아니, 괜히 시작했네. 한 42분 한 40초쯤 남아 대충 뭔 말인지 알지. 갑자기 헷갈리게 남아서 시간이 10단이나 5단위로 딱 떨어지면 좋으련만. 다음 주 수요일에 구창모 씨께서 저한테는 이제 대선배님이신데 구창모 씨께서 출연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활동을 마치고 이제 그만하시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이은밤은 또 나가야지 하고서 이렇게 출연을 결정해 주셨어요. 예, 감사의 의미로 기다리는 마음 담아서 희나리 듣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문제 풀 준비 되셨습니까? 맨 앞에 가사 딱 세 글자만 불러드립니다. 그것만 듣고 여러분은 노래 제목과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자, 오늘도 오답과 정답 포함해서 총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고요. 그중에는 통기타도 한 대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서 꼭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내실 곳은 덩덕쿵, 예, 무료로 덩덕쿵 이용하셔도 되고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를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은 퀴즈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그냥 알아주시고요. 자, 한번 뭐 그냥 설명 없이, 부연 설명 없이 노래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거 워낙 유명한 노래여서 그냥 들으셔도 아실 것 같아요. 사랑하. 저는 뒤에 노래가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이것만 들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전혀 그냥 막막하신 분들, 그냥 깜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한 번 더 해볼게요. 사랑하. 아, 뒤에 두 글자만 더하면 이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냥 그게 제목이어서 제가 불러드린 세 글자에다 두 글자라만 더 붙이면 바로 그게 제목이기에, 그렇기에 이건 틀릴 수가 없기에, 응? 그냥 거의 뭐 거저 드리는 거기에, 사랑하 다음에 도대체 어떤 글자가 나오기에. 자, 이분은 대학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으시면서 데뷔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대상은 유열 씨였고요. 첫눈이 온다구요, 이 노래로 대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솔로 앨범에 이 노래를 타이틀곡, 이 노래를 필두로 솔로 앨범을 발표했는데 완전 대박이 났죠. 자,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문회장님, 이은미 씨 애인 있어요? 예, 없어요. 예, 도망갔어요.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힌트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쭌디가. 아, 힌트하다 목 쉬겠네. 노래 들려드릴게요. 노래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그 하품까지 사랑한 거야라는 글도 보여서 너무 사랑하면 하품도 귀엽죠. 너무 예쁘고. 예. 하품 끝에 나오는 눈 이게 이렇게 길게 할 얘기냐? 예, 죄송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뭐였지? 예, 4278님 이정석의 첫눈이 온다고요. 눈 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예, 저도 눈 보고 싶고요. 예. 답은 아니고요. 국대노총각님 이정석의 자랑하기에 자랑하기에 떠나신다는 아우 니 자랑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떠난다 말 되는데요 사람 떠나게 하는 게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해야지 9903님 살아가기엔 왜 살아가기엔 왜 불안하게 왜 그러세요 그래도 살아야죠 자 219님 정답 사랑하기에 입어막 아주 오랫동안 국악방송을 못 듣다가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하셨습니다. 일단 다시 듣게 되신 건 너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쉬셨나 보다. 감 조금 잃으셨다. 한 일주일 열심히 들으셔야 다시 감이 올것 같아요. 아, 너무 아쉽네요. 자, 가을마중님, 이정석 사랑하기에, 예, 힌트가 기가 막히기에 정답을 아니 보낼 수가 없네요 해주셨고요. 7516님, 예, 사랑하기에 이정석. 사랑하기에 떠난다, 놔준다, 너를 위한 거다. 너 주변 사람들을 위한 거다. 난 이런 거 이해 안 돼요. 그러게요.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또뭐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뭔 이유가 있긴 있겠지 싶은데. 어찌 보면 핑계 같기도 하고. 예, 그럴 때도 있어요. 8318님, 예, 조갑경님이 함께한 내 사랑 투유도 좋아해요 하셨는데. 하지만 투유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 예, 그 노래는 남편 되시는 홍서범 씨하고 부르신 거예요. 헷갈릴 수 있어. 그래요. 이정석 씨하고 조갑경 씨하고 같이 부른 노래는 이제 사랑의 대화라는 노래예요.

조정현 씨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듣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노래하다 보면 좀 발음을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그를 그 그대를 그대 사랑을 사랑 아픔을

그대여. 예, 기억나시죠? 예,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0328님, 이정석의 사랑하기에. 유열 이정석 나온 대학가요제 본방으로 봤었는데 진짜 세월 빠르네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본방으로 봤었어요. 예. 둘 중에 한 명이 우승할 것 같았어요. 예, 제가 보기에도 제 예상이 맞았고요. 귀여미님, 예, 사랑하기에 이정석. 카세트 테이프, 예, 오토리버스 녹음해서 종일 들었어요. 아, 나의 젊음. 시계 반을 거꾸로 돌리고 싶당 하셨습니다. 예전에 한 곡을 그냥 앞뒤 꽉 채워가지고 예, 오토리버스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배터리 다 될 때까지 돌아갔었죠. 9151님, 가수 이정석 노래 사랑하기. 아유, 친절하게도 적어주셨네.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려고요. 예, 응원합니다. 7989님도 정답 맞춰주셨는데요. 아가들 문화센터 강사인데요. 아, 수업 짐 때문에 사무실 와서 혼자 크게 라디오 틀어놓고 있는데 너무 좋네요. 완전 추억송 해주셨는데 아이고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아가들한테도 고맙고 아가들 엄마들한테도 우리 아기들 엄마들한테도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복 받으실 겁니다. 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정답자, 오답자 포함하여 추첨을 마쳤습니다. 덩덕쿵 당첨자는 사로비아 아싸루비아님이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0301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세요. 문자 당첨자는 별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나한테 문자가 올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어디 못 가고 계속 기다리게 될걸요. 아, 이범학 씨 오답에 등장했었는데 이범학 씨의 마음의 거리 준비해놓고 그 전에 예, 이은미 씨의 어떤 그리움 먼저 드릴게요. 이 노래는 7516님이 청해 주셨고 이범학 씨 노래는 9903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이범학 씨의 마음의 거리 들었고요. 앞서 들으신 곡 청해 주신 분 7516님. 예. 9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내일부터 정당한 근로소득을 위해 일터로 출근합니다. 휴가 시작 날부터 마음에 이끌려 이음밤에 첫 출석했었네요. 지친 일상에 온기를 더하고 감성을 채우러 항상 들리겠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 괜히 센치해져서 제 마음 전해봅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아, 이거 어제 보내주신 문자군요. 예, 어제 미처 소개 못해드렸는데 오늘 신청곡과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으셨을까요? 9903님은 예, 욕심을 버리고 싶어요 하시면서 이범학의 마음의 거리 청해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 결정해드립니다 코너 있다고 제가 안내해드렸죠. 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예, 혹은 이거가 나을까 저게 나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사연 주십시오. 2부에 시원하게 같이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도착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연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7049님 사연인데요. 비 맞고 퉁퉁 불어있는 작은 무선 라디오를 소형 가전 폐기장에서 어젯밤에 데려왔어요. 작동법도 덜 익혀 좀 낯설지만 오늘부터 알아가려고요. 청취자 1인 추가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우선 예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니다 초등학교 5학년 그때쯤에 제 처음 제 라디오를 갖게 됐었거든요. 진짜 생각해보면 그 과자 크래커 그 커피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 그 하얀 크래커 있잖아요. 그거만한 거였는데 좀 두껍긴 하지만 그냥 라디오 켜고 예. 잘 주파수도 잘 안 잡히고 뭐 그랬는데 뭔가 그 이어폰도 아니고 옛날에 리시버라고 부르던 거 있어요. 한쪽에만 끼우는 거.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죠. 그거 꽂아가지고 들으면서 세상을 다 가진 듯이 막 모르는 노래는

나와도 예, 꼽고 있고 뭐 라디오 그 야구 중계 찾아가지고 듣고 막 그랬었는데 예, 진짜 좋은 친구였는데 7049님께도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습니다. 2253님, 연휴 동안 시골에서 알바 겸 놀다 왔어요. 그 피곤한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는 것 같아요. 몸이 여기저기 안 쑤시는 곳이 없네요. 그래도 밤에 하늘을 수놓은 예쁜 별들도 그립고, 맛있는 음식들도 그립고, 정겨운 시골 개들도 그립고, 심지어 시골 소똥 냄새마저도 그리운 것 같아요. 도시 생활도 좋지만, 저도 언젠가는 전원주택에서 진돗개 키우며 귀촌 생활하는 꿈을 꾸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아, 지금부터 20년 후에 가능하길 하셨는데, 예, 충분히 가능하고 말고요. 멋진 귀촌 생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청해주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휘성의 1년이면.

휘성의 1년이면 듣고 왔습니다. 자, 남부지방에 비가 많이 왔죠. 예, 곳에 따라서 굉장히 폭우가 내려서 피해도 많았던 걸로 아는데 3572님께서 오늘 새벽에 울산에도 비가 많이 내렸어요. 퇴근에 약속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내려서 다음에 만나자고 해야 하나 걱정했었죠. 하지만 다행히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친구랑 만나서 만난 강황 돌솥밥을 먹었네요. 그리고 오늘이 G드래곤의 생일이라네요. 그래서 G드래곤과 자우림의 김윤아님이 함께 부른 미싱유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아이고 비가 그쳐서 다행이고요. 만난 거 드셔서 다행이에요. 우리 저 거제도랑 통영 뭐 이쪽은 비가 진짜 많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거제에서 도착한 사연도 있었던 것 같은데 2부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1부 끝곡입니다. G드래곤 김윤아의 미싱유 들려드리고 2부에서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을모기님께서 청해 주신 김성호 씨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자, 여러분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커피를 안 마셔가지고 천사를 만나도 못 마시네 이런 참. 오늘 커피를 조금 마셨어요. 그 뮤지컬 연습을 요즘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늦었거든요. 이제 가고 있는데 단톡방에 커피 주문 받습니다. 이제 홍경미 씨 같이 출연한 홍경미 씨가 이제 커피를 쏘려고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예, 저는 사실은 커피를 안 마시는데 한번 마셔볼까 하고 이제 디카페인 커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는데. 그 기본적으로 투샷이 들어간다면서요. 근데 투샷은 저한테 너무 써요. 그래가지고 디카페인이고 원샷만 해서 해주세요라고 이제 가서 주문할 때는 그렇게 해서 해봤는데 이거 단체로 주문하는 걸 제가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스티 했어요. 아이스티는 맛있잖아요. 그 아이스티를 주문했는데 딱 가서 제가 좀 늦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가져가고 제 거 하나만 딱 남았는데 아이스티가 아니고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남은 거예요. 아, 나 이거 못 먹는데. 그래도 저 경민 씨는 저기서 이제 또 돈 낸 사람도 있고 이거를 여기서 내가 못 먹는다고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딱 마셔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써. 그리고 여기는 카페인도 이제 들어있다는 거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도 이제 먹는 시늉만 좀 했죠. 아우 세상에 그것만 마셔도 가슴이 콩닥콩닥 이 카페인 때문에. 이제 뮤지컬 런 스루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진짜 그 작품이 진행되는 것처럼 중간에 안 끊고 끝까지 가는 걸 런 스루라고 하는데 오늘 그거 하는 날이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날이었는데 가슴이 쿵닥쿵닥 뛰어가지고 막 되게 긴장한 사람처럼 가사도 틀리고 막 그랬네. 아유 세상에 어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이러냐. 조금씩 먹어서 적응을 하는 게 나을까? 이거 고민 사연으로 할까? 그냥 카페인, 그 흔히 하는 말로 카페인 쓰레기거든요. 카스. 근데 이걸 조금씩 먹어서 적응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된 거 그냥 끝까지 피해서 살까요? 번외편입니다. 여러분 번외편으로 한번 여러분의 조언을 구합니다. 자, 결정해드립니다. 진짜 고민 사연입니다. 여름아이님께서 친한 동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동료에게 말을 해줄까요?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원래는 괜찮은 사람인데 한두 가지만 고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말을 해주면 성격상 울고불고 할 게 뻔해서 걱정입니다. 이걸 전해줄까요? 말까요? 얘기를 안 해주면 계속 그냥 그렇게 살면 계속 욕먹고 있을 테고 얘기를 해주면 뭐 고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성격이 또 되게 여린 사람 마음이 여린 사람이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 나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이러면서 울고불고 할 게 뻔해요. 야 요거 고민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1로 키워드 하나 넣어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뭐라고, 키워드 뭐라고 넣어요? 키워드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아, 말해준다. 응? 그냥, 모른 척 한다. 예. 말해준다 혹은 모른 척 한다. 그렇게 둘 중에 하나 적어서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1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기로 저 덩덕궁으로 보내

유해준 씨의 나에게 그대만이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고민 사연. 예, 여름아이 님이 올려주셨어요. 친한 동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그냥 모른 척 할까요? 한두 가지만 고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참 좋은 사람인데 말해주면 울고불고 할게 뻔해서 고민이 되신다고요? 먼저 예, 말해준다는 의견 몇분 볼게요. 갓난이님, 말해준다. 착한 동료인데 계속 모른 척하는 건 아니라고 보네요. 예, 속상해서 울고불고 하더라도 알건 알아야 고쳐나가겠지요. 예, 좋게 잘 타일러서 말해주고 조심하자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고쳐지겠지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래요. 좋은 사람인 거 알면서 계속 욕먹게 두는 게 안타까우신 모양이에요. 로뎀트리님, 받아들일 그릇이 되면 반드시 말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재봐야 되지? 예,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면 얘기를 해주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아, 그에 반해서 모른 척한다 의견. 2923님. 습관이나 버릇, 성격은 고치기가 힘들어요. 예, 안타깝지만 모른 척 하심이. 아, 그래요. 쉽게 고쳐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괜히 나랑 사이만 안 좋아질 수 있으니 그냥 두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0328님도 모른 척한다. 어차피 뭐 얘기해줘도 기본 성격은 고치기 힘들어요. 기분만 나빠질 듯요. 그냥 냅둬유?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이구, 이번엔 좀 기울었네요. 80%의 득표율로 모른 척한다. 모른 척한다. 여름아이님, 동료분께는 전하지 않는 걸로 하시죠. 괜히 그 대신 그 욕하는 거에 괜히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예, 동조하지만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칫하면 내가 욕한 사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귀로 또 입에서 입으로 그 귀까지 들어가는 와중에 예, 여름아이님이 험담한 것처럼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딱 예, 선은 긋고 아 근데 좀 안타깝긴 하다. 박지윤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박지윤 씨의 목소리였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듣고 왔습니다. 자, 결정해 드립니다. 코너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만나볼게요. 이번에는 4278님이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무말랭이 반찬을 좋아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엄마는 아직도 물을 말려서 무말랭이를 계속 보내주십니다. 지금은 치아도 약해져서 무말랭이 안 좋아하는데 엄마한테 이제 안 먹으니까 보내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면 엄마의 즐거움이니까 그냥 받아서 먹을까요? 야, 이것도 참 고민이다 진짜. 예. 나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엄마는 아유 우리 딸이 좋아하는 무말랭이 하면서 예, 그 무말랭이 만들어서 보내주는 그 즐거움을 간직하실 수가 있을 텐데 또 아이고 먹지도 잘 먹지도 않는 걸 계속 받아서 뭐 결국은 뭐 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참 죄짓는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나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 이것도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받아 대 받지 마. 받아 받지 마. 이렇게 두 가지로 귀엽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0302로 키워드 하나씩 넣어서 여러분 의견 보내주세요. 무료인 덩덕쿵도 가능합니다. 자, 무말랭이 맛있다. 아직 무말랭이가 먹을만한 저는 아직 치아가 괜찮은 건가요? 어떡하나. 예. 한동근의 노래입니다. 그대라는 사치.

그대라는 사치. 한동근의 노래였습니다. 그대의 잠꼬대마저 나를 기쁘게 하는 건 막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잠꼬대도 귀엽게 하면 잠꼬대로 막 죽을래 막 이러면서 다 죽었어 이씨 뭐 이러면 그 무서울 것 같은데. 아, 자 결정해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4278님의 어머니께서 계속 무말랭이 반찬을 보내주시는데 제가 아직도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고 계신 거죠. 이제는 안 먹으니까 보내지 말라 할까요? 아니면 엄마의 즐거움이니까 그냥 받아서 먹을까요? 먼저 받아! 받아파! 2755님 받는다. 엄마의 기쁨인데 무너지게 할 수 없어요. 안정형 쭌디님 주실 수 있을 때 받아요. 안 계시게 되면 엄마가 해준 음식 많이 생각날걸요.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1279님 받아서 나눠 드세요. 다른 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7516님 엄마 즐거움도 지켜드리고 다른 요리법을 찾아서 해드세요. 잘게 썰어서 볶음밥에 넣어 드신다든지 색다른 요리 방법은 많을 듯요. 자 이런 의견도 많았고요. 받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비슷하세요. 와 이거 거의 복붙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비슷한 사연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의견입니다. 3496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대신 다른 음식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부모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나무님도 비슷하네. 솔직히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라고 지금 좋아하는 것도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8399님 저도 무말랭이 참 좋아하지만 요즘은 치아 때문에 못 먹는데 완전 제 얘기네요. 엄마의 노고를 버리는 것보다는 사정을 얘기하고 안 받는 게 좋을 듯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집계가 끝났습니다. 어우 이번엔 조금 더 벌어졌네요. 81%의 득표율로 여러분 어찌 예상하십니까? 예. 받아 우세했습니다. 4278님 그냥 받으세요. 받으셔서 진짜로 나눔하셔도 좋고 치아가 안 좋으시다고 하니 그걸 어떻게 좀, 예,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요리 방법도 좀 찾아보시고 치아 관리 제일 좋은 건 치아가 다시 이제 좋아져가지고 막 부작 그냥 10개씩 씹어.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까지 듣고 왔습니다. 4278님께서 결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쭌디, 저 치아가 아주 안 좋진 않아요. 딱딱한 게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지. 네, 엄마의 정성 받아서 나눔하고 다른 요리 해먹을게요.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너무 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구나. 치아가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시라니 다행입니다. 예, 이것저것 맛있게 해 드시다 보면 또 다시 옛날보다 혹은 옛날처럼 좋아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그 거제도 쪽에 통영 쪽에 비가 많이 왔다는 소식 같이 나눴었죠. 이구사룡님께서 저는 거제도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엊그제 거제도에 정말 많은 비가 쏟아졌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고 주변 도로에도 흙탕물과 돌멩이들이 잔뜩 밀려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파트는 미리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차량 침수 피해는 없었고요. 주민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함께 흙을 쓸어내고 돌멩이를 치웠어요. 서로 도와가며 함께하니 조금씩 원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모두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나마 다행이네요. 우리 이구사룡님은 큰 피해가 없으시고. 근데 이번에 인명피해도 있었고, 예,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작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세상에. 어? 이게 참 비 너무 안 와가지고 막 비 좀 와라, 비 좀 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태풍마저도 우리나라를 피해가니까 아유 차라리 태풍 와서 좀 비라도 내려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참 우리가 참 자연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무지하구나, 무지하니까 무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극단적인 폭우가 어떤 이유냐 찾아봤더니 한 지역에 같은 기류가 계속 유입되는 대기 정체 현상이 있었음. 이제 거제도의 경우 태풍이 남긴 수증기를 남서풍이 계속해서 불어넣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도 아니었고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계속 유입됨으로 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왔다는 거죠. 자연이 이렇게 무서운데 그걸 모르고 진짜 바보같이 우리 돌팔이같이 태풍이라도 와서 가뭄 좀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니. 아우 진짜. 아 참. 내가 이렇게 비를 막 내리고 이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든 뭐 신이든 뭐 이런 존재라면 1년에 내리는 비의 총량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달별로 나누고 눈도 나누고 곱게 요일별로 나눠가지고 사람들 헷갈리지도 않게 그렇게 할 텐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걸까요? 자, 모쪼록, 예, 아직 여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예,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K 클래식 한 장 넘겨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가보시죠.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가야금 명인이자 창작 국악계의 선구자, 이 말 누구나 황병기 선생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황병기 선생은 1950년 부산 피란 시절에 처음 가야금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생은 중학생이었는데요. 그 소리에

반해서 가야금을 배우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해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부터 가야금을 시작했고 1960년대부터 창작곡을 발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절 세상은 그를 국악 작곡계의 기수라고 불렀습니다. 1963년에 첫 가야금 독주곡 숲이 세상에 나왔고 그 후로 침향무, 미궁 같은 명곡들이 이어서 발표되었죠. 오늘은 그 중에서 숲이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녹음, 뻐꾸기, 비, 그리고 달빛입니다. 현대적인 감성으로 만들어낸 짧은 가야금 산조 같다.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황병기 선생의 연주로 숲 들어보겠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여름 숲을 가야금으로 그려냈지요. 한낮 뻐꾸기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다가 비가 한 줄기 내린 후에 밤이 찾아오고 비에 젖은 숲에 달빛이 비칩니다. 그 숲의 소리와 빛깔, 습도와 향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죠. 1994년 11월 공연 실황 음원으로 함께 했는데요. 1974년 이 곡은 가야금 연주자들에게는 거의 교과서적인 곡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 명인의 창작 여정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인설이님께서 전통 찻집에 간 기분, 전통 찻집에 가면 이런 음악 나와요. 알아요. 저도 가봤어요.

황병기의 가야금 독주곡 숲,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7028님, 베네수엘라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다. 저 베네수엘라에 계신 분하고 처음 얘기해봐요.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 얘기를 듣고 계시고 7028님의 글을 제가 읽었으니까 뭐 대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베네수엘라는 요즘 뭐 시국이 좀 안정이 되었나요? 거기 트럼프가 뭐 거의 먹다시피 한 나라잖아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좀 약간 황당하게도 거기 가서 하여튼 뭐 그랬죠. 예, 자세하게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예, 국민들은 편안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7028님 어떤 일로 가 계신 건지, 거기서 사시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가셨다가 예, 이 음밤을 잊지 않고 찾아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잘 지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노을양 입니다. 섬아리랑의 나발도 편이에요. 노을량의 노래로 듣습니다.

0: 거예요. 잘 살면 이제 그 이런 거 말면 이제 싸울 때도 있고 안 싸울 때도 있고.
1: 가장 미울 때가 언제셨어요?
0: 영감이. 미울 때가 뭐 지금 별로 얼마나 이쁘다 이 나이 먹어.
2: 오늘의 별명이 춘향이고 파라세는 방자고.
0: 아 그러네. 이제 나가 다리 아프게 밭에 일을 하면 파라세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뭔가. 네.

0: 늙었지. 다리가 아파서 걱정이지만 큰아들 효대에 기운이 나니 100살까지는 안 바라고 온 가족 함께 살고 싶네.
1: 그래쿤 그래서 내 진정 몰랐어. 설마 설마 설마 그럴 줄이야. 얼싼 꽃
2: 우리 오순 씨가 네.

0: 수녀비요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왔어 시어머니 시암새 모시고 살았어
1: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 DJ가 만약에 멘트로 했으면 큰일 날 만한 아이고 예 뭐 이런 거 막 나오던데 아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아주 구수하게 예, 해주시던 깜짝 놀래네 훅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예 이제 7954님 연휴를 지내고도 아직 계약을 안 한 막댕이와 오늘까지 함께하고 내일 드디어 계약입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신랑이 출장을 갔어요 저 두 배로 기쁘다고는 말 안 했습니다. 상상에 맡길게요. 어우 축하드립니다. 무엇을 축하한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부럽네요. 아 내일 저희도 이제 큰애가 드디어 계약입니다. 저의 아침잠도 끝났습니다. 아자 할 수 있다. 아, 5798님 연휴 마지막 날 두 손으로 커피잔 감싸안고 파도 멍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지막한 톤으로 말하더라고요. 창가에 부딪히는 빗방울 수만큼 서로 사랑하며 살자. 순간 심쿵이라 그 마음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창가에 맺힌 빗방울 수를 하나 둘 셋 넷 세는 걸로 대답을 대신했어요. 이야 뭐야 커피 광고인데요? 예 너무 멋지시다. 뭐라고? 예, 창가에 뭐랬냐 아까 창가에 부딪히는 빗방울 수만큼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야, 이건 적었다가 써먹어야 되겠다. 0560님, 준디의 헤어질 시간이 되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픈 걸까요? 꾹 참고 꿈나라로 가보렵니다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을 허기지게 하나요? 참고 주무십시오.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연주 에델바에서 오늘 끝곡입니다. 내일 좋은 밤 라이브에 예결밴드의 예결씨 모십니다. 서도민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들려주는 소리꾼 예결씨와 함께하는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공자의 가장 나이 어린 제자 자장이 공자에게 관록을 구하는 방법을 묻는데요. 공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많이 들어서 의심을 없게 하고 자신 있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많이 보아서 위태함을 없게 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신중히 행동한다면 후회가 적을 것이고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함이 적으면 관록은 그 가운데 절로 있다. 이렇게 공자는 답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아주 조금 보고 그걸 과장되게 말하고 쉽게 행동을 해서 후회를 하곤 하는데요.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되 말은 조금만 하고 신중히 행동하라는 공자의 이야기 오늘 산책길 화두로 가져옵니다. 사설시조 화살같이 빠른 세월 듣겠습니다. 변진심의 노래 노부영의 대금 김호성의 장구연주로 전해드립니다.

화살같이 빠른 세월 묵은해를 전송하고 신년을 맞이하니 천증세월 인증수요 춘만 건곤 복만 가라. 후원초당 화계상에 이화도화 영산홍 철쭉 모란작약이 만발하고 창전의 구분오동 신엽이 자개하니 화자생기 군자택이요 춘광선도 기린가라. 월궁항아 미인들아 너의 자태 좋다마는 새 봄빛이 더욱 좋다. 잔들고 술 부어라 취코 놀려 하노라. 사설시조 화살같이 빠른 세월 들으셨는데요. 변진심의 노래, 노부영의 대금, 김호성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노랫말 중에 한자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천증세월 인증수요 춘만 건곤 복만 가라 이런 말이 있었죠. 이 천증세월 인증수라는 말은 하늘은 세월을 더하고 사람은 수명을 더한다 이런 의미고요. 춘만 건곤 복만 가라고 하면 하늘과 땅, 이 천지에 봄 기운이 가득하고 집안에는 복으로 가득 차 있다 하는 의미죠. 우리가 입춘방을 쓸 때도 많이 쓰는 글입니다. 신년을 맞이할 즈음에 감상하기 좋은 그런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보셨습니다. 노랫말 속에 화살같이 빠른 세월이라 했는데요.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되면서 이 8월도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말 그대로 화살같이 빠른 세월이란 말이 실감납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논어 속 공자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장, 가장 나이 어린 제자인데요. 나이 차가 48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장이 관록을 구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많이 들어서 의심을 없게 하고 자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말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고 많이 보고 그 중에 자신 없는 건 제외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신중히 행동한다면 후회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함이 적으면 관록은 그 가운데 절로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공자가 어린 제자에게 한 이 이야기, 시대는 참 오래됐어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이야기죠. 아주 조그마할 뿐인데 그걸 과장되게 말하고 쉽게 행동을 해서 후회를 하는 우리들에게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되 말은 조금만 하고 신중히 행동하라 하는 공자의 이야기, 그 울림이 있어서요. 오늘

산책길 화두로 가져왔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 준비되어 있죠. 오늘 코너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검은고 독주로 여밀락 1장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여밀락은 지난날 이왕지 가악부의 첫 검은고 주자로 활동한 장인식의 검은고 독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1908년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요. 1968년에 당시 중요 무형문화재 종묘제례악 예능보유자가 되셨습니다. 송사 이수경의 탄법을 이어받아서 그의 검은고가락은 대점과 자출성이 특별하게 들립니다. 여밀락 1장 들려드립니다. 장인식의 검은고, 김태섭의 장구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송사 이수경의 탄법을 이어받은 분이죠. 장인식의 검은고, 김태섭의 장구연주로 여밀락 1장 들으셨습니다. 장인식은 1919년 이왕직 아악부의 첫 검은고 주자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우조두거 녹수청산입니다. 녹수청산 깊은 골에 청려완보 들어가니 천봉의 배군이요 만학의 연무로다. 이곳이 경계 좋으니 예와 놀려 하노라. 연휴 끝나고 이 휴가 다녀오신 분이라면 두고 온 풍경이 눈에 아른거리실지도 모르겠네요. 여창가곡 우조두거 녹수청산 김영기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즘엔 이런 연주를 취타 계열의 음악을 이어 연주한다 해서 취타 계주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음악은 원래 용도인 이동용 음악으로 쓰지 않고 감상용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취타 풍류라 부르기도 합니다.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 이어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완벽은 없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음악을 하면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글을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악기라든가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도 왜 나는 이렇게 못하나, 왜 이렇게 실력이 나아지지 않나 하고 고민을 하거나 심지어 좌절이 돼서 배우기를 그만두기도 하는 그런 경험 한 번씩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읽어드릴 이 글이 좀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최근에 화요일마다 읽고 있는 책이 크리스토퍼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미있는 음악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나와 있는 완벽은 없다라는 글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완벽함을 중시한다. 그들은 완벽해라는 말을 칭찬으로 듣는다. 그들은 언제나 완벽하게 차려입고 완벽하게 화장하고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아이들도 완벽하다. 완벽한 직업으로 돈과 명예를 얻고 덤으로 완벽한 배우자를 원한다. 그리고 모두가 알듯이 완벽한 배우자는 이 세상에 없다. 무엇보다 완벽한 그 사람 역시 완벽한 배우자를 찾기 때문에 당신이 완벽한 배우자를 만날 확률은 더욱 낮다. 솔직히 말해, 당신은 완벽한 사람인가? 완벽은 없다. 주사위 놀이를 즐겨 하는가? 주사위를 완벽하게 던질 수 있을까? 아니다. 그럼에도 주사위 놀이는 재밌다. 그렇지 않은가? 자전거를 즐겨 타나? 자전거를 완벽하게 탈 수 있나? 아니다. 그럼에도 자전거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 체스를 두는가? 완벽하게? 아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체스를 즐길 수 있다. 수영을 완벽하게 하나? 춤을 완벽하게 추나? 요리를 완벽하게 하나? 완벽은 불가능하다. 음악 역시 완벽함에 도달할 수 없다. 모든 곡이 언제나 조금씩 다르게 연주된다.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호소력 있게, 더 느리게. 부디 완벽 타령은 그만, 스톱. 삶은 완벽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 음악은 완벽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 그냥 즐겨라. 카라야는 완벽하게 지휘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지휘자보다 훨씬 잘했을 거라는 생각은 버려라. 그것은 정말이지 너무 미숙한 생각이다. 당장 버려라. 그런 생각은 당신의 기분만 망칠 뿐이다. 아무리 슬퍼하더라도 카라얀이 다시 살아나진 않는다. 불완전도 음악에 포함된다. 음악은 오직 이 순간에만 있다. 오직 당신을 위해. 그래서 음악은 아주 독특하다. 당신은 음악을 다시 불러내 개선할 수 없다. 비눗방울처럼 오직 이 순간에만 존재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린다. 정말 환상적이지 않은가? 오직 이 순간에만 눈에 보인다. 음악은 시간의 예술이다. 음악에 대한 당신의 추억은 매우 개인적일 수 있다. 어쩌면 당신은 특별한 순간에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장소에서 중요한 날에 그 음악을 들었을 테다. 생일, 결혼식, 장례식 또는 기념일에. 배경음악이 깔린 그 순간이 기억에서는 완벽해 보일 테지만 분명 그렇지 않았을 테다. 이제 현실성을 조금 회복,

노력해 나의 불완전성 주장이 얼마나 완벽한지 증명해보자. 기억 속의 완벽한 순간의 사실은 아주 시끄럽고 너무 더웠고 당신이 너무 흥분했고 모깃대가 들끓었고 비가 쏟아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그 모든 나쁜 상황은 언젠가 기억에서 지워지고 완벽한 장면만 남는다. 주변 상황을 그냥 잊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훨씬 더 아름답게 기억된다. 뇌는 그런 일을 아주 잘한다. 나는 이것을 기억의 황금 덮개라고 부른다. 황금 덮개 덕분에 모든 일이 실제보다 훨씬 더 좋게 보인다. 고품질의 CD조차 완벽하지 않다. CD에 완벽한 연주가 수록되었다면 왜 굳이 같은 곡을 다시 녹음해 새 CD를 발매하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이다. 훌륭한 CD가 아주 많고 멋지다고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CD든 라이브든 언제나 질문은 하나다. 내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가? 이 순간 나는 그 음악을 기꺼이 듣고 싶은가? 모든 것이 조화로운가? 그렇다면 행복하게 귀를 열고 완벽한 불완전에 기뻐하라.

웃도들이 들으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크리스토프 로이더가 쓴 이토록 재밌는 음악 이야기 중에 완벽은 없다라는 제목의 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뭔가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이미 불완전함을 선택한 것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글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특별히 와닿는데요. 삶은 완벽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 음악은 완벽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다. 그냥 즐겨라. 불완전도 음악에 포함된다. 뭔가 마음이 편해지고 안심이 되는 표현이죠. 또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이다. 내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가. 이 순간 나는 그 음악을 기꺼이 듣고 싶은가. 모든 것이 조화로운가. 그렇다면 행복하게 귀를 열고 완벽한 불완전에 기뻐하라. 이렇게 마무리하는 부분에 이 표현도 마음에 듭니다. 음악에 완벽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검고산조의 창시자로 꼽히고 있는 백낙준류 검고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백낙준의 검고산조의 출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제시돼 있는데요. 부친의 구음을 옮겨 탔

탔다 하는 설이 있고요. 또 갈금산조를 검은고로 옮겨 탔다 하는 이야기. 그런가 하면 무속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런 설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설 중에 한 가지만 옳다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 모든 음악들이 백낙준의 검고산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백낙준은 1920-30년대에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요. 그의 검고산조는 김종기, 박석기, 신쾌동에 의해 이어졌습니다. 백낙준류 검고산조 듣겠습니다. 허익수의 검은고, 홍석복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목부터 제비 노정기까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흥보가 제비를 다 낫게 하죠. 그러자 날기 연습을 열심히 하다가 다리가 다 낫고 그리고 강남으로 돌아갑니다. 흥보와 아쉬운 이별을 하고 돌아가는데요. 이 흥보 제비는 겨울을 다 지내고 봄이 돼서 흥보의 은혜를 갚을 보온표 박씨를 입에 물고 다시 흥보네 집을 찾아 돌아갑니다. 흥보와 아쉬운 이별을 하고 돌아가는데요. 이 흥보 제비는 겨울을 다 지내고 봄이 돼서 흥보의 은혜를 갚을 보온표 박씨를 입에 물고 다시 흥보네 집을 찾아갑니다. 그 내용 이번에 들어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제비 노정기를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흥보가 추서들고 불쌍하다 내 집이야. 내 집이 간구야. 따로는 짐승이 없더니 네가 나를 찾아와서 새끼까지 다 죽이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것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으니 네 영상이 불쌍하니 내 기어이 살리리라. 오색 당사실로 찬찬히 곱게 감아 제 집에 넣었더니 은혜가 풀 제비여든 죽을 리가 있겠느냐. 십여일 고생하다 절골이 완합되고 들고 날고 출입하며 날개 공부허랴 할지 구만 장공아 멀지 멀리도 날아보고 일대장강 맑은 물에 배를 시르르르르 시쳐도 보고

오락가락 돈일적에 음보가 보고 좋아라고 기특하다 내 집에 간간한 내 목숨이 아니 죽고

어찌하니가 죽을 수냐 이런

수일헐적에 금풍살비 섭섭하여 수익구월이 돌아오니 흥보

명년 사버린 나무들면 부디내 집을 찾아오느라 이렇듯이 논일처에 처제비도 못 이어져서 빨래 줄에 올라왔냐 아름다운 목소리로 알아듣든 못해도 그게 모두 다 이별이라구나 항공중천 높이 떠서 주인을 불러서 아직을 허는 듯 흥보가 보고 기가 막혀 가느니 저 집이야 풀어진 날이를 하늘 마라

장사가 되어 자꾸는 몰살을 시키고 천추만대 유전했구나. 멀고먼 강남 천리를 부

흥보는 본시 서름이 많은 사람이라 제비하고 이별할지 눈물보색이나 흘렸던 것이었다. 12제국 갔던 집이 9월에 발행하여 10월 초에 당도하여 장수전이 현신하고 셉기술을 점고하여 문서에 치부할지 촉국 갔던 제비는 제일 먼저 들어오고 중원 갔던 집이 둘째로 들어오고 우리나라 왔던 집이 셋째로 들어갈지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 아리가 철둥거리고 들어온다. 야! 제비 장수 호령을 흔다. 너는 어찌고요? 새끼는 하나만 까고 다리가 저리 봉통아리가 졌느냐. 흥보제비가 여자고리 소초가 둘이다. 말기 초선을 나갔다가 흥보시 때가 집을 짓고 새끼 다섯 갔었더니 대명이가 들어와서 네 마리를 잡아먹고 다만 한 마리나 보는 니 날개

하고 태발가에 발을 원치고 발발 떨고 날려다가 그 중에 똑 떨어져 두 다리가 착신 부러지고 죽기가 되었더니 어질 흥부 주인도가 죽을 목숨을 살렸네.

제비대왕 그 말 듣더니 네가 금년에 나갈 적에 비암날 나가기에 그날 나가지 말고 좋은 날을 받아서 나가라고 했더니 고집이 부리고 나가더니 네가 불행히 화를 당했구나. 명년에 나갈 때는 출행날을 잘 받아가지고 가거라.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돌아오니 흥보제비 장수전이 들어가 연유를 고백한 즉 제비대왕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며 네 이것 갖다 흥부시키 드리고 은혜를 갚아라. 저 집이 바다물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뒤 꼭 이렇게 들어오던 것이었다. 허군방 자고 백군 무릅쓰고 거중무둥 높이 떠 들어와 살면 살펴보니 서쪽은 지척이요 동해는 장어바 거구나 춘용봉을 올라가니 주자에게 덤도 나 황전도 아전고 어저께 바라보니 어초동나비 가는 배는 부거

둥글리며 이게 어디야 거기야 저 거기 원폭풍대미 아니냐 수명 살명량 안 돼요 불승 청원 막 비래라 나르고는 저기라 여기

점이 좀 떨어지니 병도 넣어지고 하지요. 백구백도 적을 치우 청파석에 왕을 내거니 서양천이 정근으로 휴연봉을 흠북광릉며 들어가니 25년 단이 아버지 반유옥지 수주건주 주견성을 화답하고 봉왕대 굴러갔니 봉거대군 강자주라 황왕노를 당구건 황황일거불거반 백운천지공여유라 금동을 지내여 수사촌 들어가니 공수창가 돌리게라 낭매월을 툭 차부여여 벌렁 떨어뜨리고 예수를 지내여 계명산을 올라가니 창자반 강구 듣고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단의 빈터라 연주치관을 지내 장성을 지내 칼석산을 넘어 영경을 들어가 황극절이 올라간 저만 후 장안 구경하고 경양문 대달라 홍광문 지내요 동관을 들어가니 삶이라기 백기로다 구동지랭지를 순식간이 지내서 강남 쓰다오던 집에 포기포기들을 치우 우리 나라로 들어올지 울구울구 일당도 그등이고 와서 만나자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와서 압남산 반남산 청천강 용천강 좌구정을 넘어오구나 부상파 바화를 마곡에 강동다리를 건너 평양은 연광정 부평도를 개관하고 대동강 장염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마늘대 관덕정 파견 폭포로 구경하고 임진강을 시각해 건너 삼각산에 올라가 얹어 시체를 살펴보니 혈흉의 대부막이 중격으로 흘러져 금화금성 분개고 준당 영춘 회두라도 봉방울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문물이 빈빈하고 풍속이 희희 흔히 만만세 지금 당기요 전라도는 문봉이요 경상도 할명이라 문봉하면 둘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집이 건동무소 박실에 당하러 울고 거주고 동높이다 성나달라 칠팔패 패드리지니 애국애를 넘어구나 동욕 강을 푼건너 두쪽지 옆에기고 허공을 둥둥떠 흥부군 마을 안고

0: 전하게 난 줄을 물고 시루어르든 돌아는 방으로 펄펄 날아든다. 들보에 올라간저 제비 말로 온다. 지지지지 주지 주지 거지 연지 배워락지 철지 은지 함지 포지 우지 빼드드드드드드드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얼씨구나 떴다 내 집에야 어디를 갔다가 지지고 늦어 얼씨구나 내 집에야
1: 흥보제비에게 뱀날에 나가지 말라 했는데 그날 나갔기 때문에 구렁이에게 화를 당했다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다음에는 날짜를 잡아줄 때 나가라 하면서 흥보제비 출발하게 되는데요. 흥보네 집을 향해 갑니다. 흥보가 중에서 제비노정기 들으셨는데요. 박동진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8월 중순 무렵이면 대부분 휴가를 다 마치고 돌아오시던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디 좋은 곳 다녀오셨는지요? 이제 연휴도 끝나서 마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 돌아왔는데요.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주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끝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끝곡으로 경기민요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감상하시겠습니다.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 박용호의 여러분의 연주로 들으시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이물대감님 고물대감 배우에 넘나드는 대감님들 투쟁기를 왔다 갔다가 같이 내고 드리는 대감님 만개 대감 두지 대감님 대감님 몸주 대감 직성 대감님

0: 히히히히호. 우리 대감님이
1: 오시다.
0: 이물에서 고물에서 고물에서 이물에서 아주
1: 나오셔서
0: 억척스럽고 극성스럽고 오시다. 욕심도 많은 대감이요, 탐심도 많은 대감이요. 오나라 하길래 구역구 반가워서 상풍에 거둥에 중풍에 나와서 쓱 둘러보니
1: 오시다.
0: 원지기랄까 빙 돌아보니 수발막 대고.

0: 불러도 하나도 거칠 것도 없네. 이건 어둠의 법입나? 어?
1: 몰라서 그래.
0: 이게 누구네 법이야? 이게 저기 저 상장과 할머니 법이나? 아니면 여기 방송국의 KBS 법인지? 하나도 이거 알 수가 없니 이거? 아니 아까부터 뭐 가만히 보니까 무슨 어 저기 뭐 충남 뭐 어디에 안면은 황돌이라고 그러더니 이 무당도 그집이 곧잘하려나 그려? 아 안면은 황돌이는 어와 뛰는 소 구불식에서 말이야 이달구지 말레서의 쌍달구리 수리소에 아 오문소를 잡고서 말이지 그건 거들어 벙청거려서 하는데 가만히 봐야 하니 우리 여기 어 그 저 상자고 할머니며 악사들이며 괭한 할머니 직내도 더고 화가 나가지고 차라난 것도 없고 돈도 안 주고 하니까 이 큰할머니는 그냥 아 배는 직업산에 갔고 눈은 흙기산에 가갖고 우리 대감님도 뭐 먹은 것도 없이 양주를 들써 오화통이 버럭 거기 먹어야 되는데 먹은 것도 하나도 없고 아니 정말 화가 나고 열이 나는데 그래도 후이 볼랑을 그를 낮추 빌었다고 장례를 길게 보고 원리를 생각하고 저기 저기 앉은 저 안영감은 머리가 훌렁 벗어난 거 보니까 꽤 많이 먹은 것 같아 여기서 그러나 저러나 여보 없어 우리가 날마다 놀 수 없고 달마다 놀 수 없으니 여기 제비선 유독선 장원 달라고 그러고 먼 바다에 나가서도 실수 없이 투쟁이 내는 데마다 아 1년 12달 때에 찾아서 철이 찾아서 나는 고기를 만선대게 잔뜩 잔뜩 저 퍼실어서 배가 잔방하게 뜨려가게 해달라는 얘기지 어, 그렇게 해서 잔뜩 도와주고 잔뜩 받들어주고 우리 대감님은 말이지 이제 그만 저 휙 돌아보고 아니 그야말따나 뭐 어저저저 잠세장관 돌렁 할머니 개수서로 뜯어고 들어가갖고 이따가 영산 할아버지 할머니 노하우 갔는데 나는 이만 놀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비가 쓸더라도 틀은 틀다 루가 추우는데 많이 두서워하고 섭섭하나. 뭐 촬영 곳인지 가짜 사촌네 곳인지 하나 알 수가 없네. 신문에 해도 크고 본문에 깨달아서 다 입은 정성 구여라 받으시고 반갑게 받으시고. 허냐 무당도 목소리가 개미 소리만 지점점 휘어들어간다. 입원 받으시고 재수여를 도와보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백성들 어질고 착하고 선해서 을아바다 완경청파 중국 바다 노는다. 재물 동진의 바다 늘린 질량 잔뜩 많이 낚고서 좋은 고기 큰 고기 굵은 고기 대화띠미 탓을 주어서 많이 잡아 수출도 많이 하고 이화도 많이 벌어들이고 잘 놀고 받들어줍니다.

오래 들어왔다가 쓸물에 나갔다가 들물에 들어왔다가 물 따라 세월을 따라 길 따라서 배 따라 쫓아 따라 댕기는 영산 할아비암 영산 할머니 고기 많이 잡게 해줘.

0: 우리 영산 할아버지, 영산 할매밀세 둥둥하니 군만 얘기해서
1: 오시다
0: 오시오 해가지고 후닥 딱 나와보니
1: 오시다
0: 할 말은 대사는 거지만은 뭐 내는 뭐 좀 해가지고 저거 한다고 아 오늘 내가 나와서 잘 놀고 풍류 소리 즐기는 내야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말이지 우리가 이물도 보고 고물도 보고 들물도 살피고 날물도 보고 아니 다리빨 아래 하며 줄까지 하며 혹시 아 풀르다가 감다가 내다가 아 다칠세라 걸릴세라 뭐 말썽부릴세라 모두 우리가 골고루 살펴보는 대감이야 그러니 많지 먹은 것도 없이 주인의 신심한 전네 정기동이 합소다 하라뱀 하라뱀 하라뱀 여보소 저기 할맘 아유 우리 하라뱀을 나는 찾는데 우리 하라뱀 혹시 봤습나 내가
1: 아니
0: 영산 할미암일세
1: 아니 할미암은 무슨 할미암을
0: 하라뱀
1: 찾습니까?
0: 어 무슨 하라뱀은 하라뱀이야 하라뱀이 하라뱀이지 무슨 하라뱀도
1: 아니,
0: 있습나
1: 하라뱀, 그럼 생긴 모습도 다요
0: 옳지 어떻게 생긴 하라뱀이냐고 어
1: 예.
0: 아니 우리 하라뱀은
1: 예.
0: 옛날 옛적에 간날 가적에 원 병자 호란인지 호난인지 병자 하니께 쥐난인지
1: 어시다.
0: 그때 세월을 못 만나서 난시적에 전시적에
1: 예.
0: 우리 하라뱀을 내가 그 어디 가면서 잠깐 아이를 보라 그러고 맡겼는데
1: 예.
0: 영 못 찾아서 지금까지도 내가 아 여기 와가지고서 저 구타는 데마다 우리 풍문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하라뱀이
1: 네.
0: 배를 타먹고 산대야
1: 예.
0: 그래 배를 타먹고 산다고 그래서 사공노릇을 한다고 그래서 입에 접에 많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사공이라 사공이는 다 찾아다니면서 얼굴을 뒤다봐도 다 아니고 이제는 늙어서 아마 영자 좀 됐을 것 같아
1: 예.
0: 근데 영자마다 도파봐도 없고 이 배에 재비선 유독선 연신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또 입에 구슬 왔으니 내가 우리 영감이 입에 할아버지가 탔나 하고서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1: 예.
0: 고향이 어디냐 황해도
1: 그렇죠.
0: 옹진군
1: 예.
0: 무투지 살았거든
1: 어르신다.
0: 나는 강할마이고 아 그런데
1: 예.
0: 우리 할아버지 키는
1: 예.
0: 거저 먹으라는 참이뽀디만하게 생겼고
1: 아이고 키 한 분 잘 생기시다가
0: 또 예. 이마는 난간 이마고
1: 아이고 잘 생기시다
0: 저 지금은 늙어서 더 하겠지만 꼭 말라 비틀어진 송챙이 같은 눈썹이 붙었고
1: 아이고,
0: 눈은 또 황새가 다 파먹은 우레이 딱지처럼 생겼고
1: 아이고,
0: 코는
1: 예.
0: 개발코가 됐지 그렇게 해서 아니 훤하게 다 들여봐 예. 이제 도마냐 아마
1: 한참 들여다봐야 뭐 하시다가 이 코는
0: 어 그리고 예. 입은 깨발바자반 미기 입처럼 생겼고 그때만 밥주걱도 들어간다고
1: 예,
0: 그때만 해도
1: 예.
0: 이놈 드문드문 나서 쓰그리 쌀같이 생겼고
1: 아이고 3, 4월에 한창 그거 바쁠 적에 그 쓰그리질 잘 땡기가시다 시풍 나가시다
0: 예. 그렇다고
1: 예.
0: 또 턱은 주게턱인데
1: 예. 시험은 안 나시겨?
0: 아이 여보 없어 시험 안 났으면 그 이름 짓는 그런 거가 그런 거라고 뭐 재미 안 나 여보 하라뱀 치고서 시험 안 난 하라뱀도 봤었나?

0: 난다 이
1: 시험이 났는데
0: 어떻게 났는데요?
1: 어떻게 난 것까지 예. 또 말을 하고
0: 예.
1: 이런 그만요. 나는 쌍소리는 정말 그야 맞다나 뭐 자지껍데기만 할 줄 모르는데 저 온율에 축 늘어선 말불 아래 털라도 드문드문 났어.
0: 지금 한 분 잘 나갔지.
1: 그래 아이들이 기플 놓고 쳐다보고서 그거 떨어지면 고모 같다고. 에이, 그렇게 쳐다봤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저러나.
0: 예.
1: 그런데
0: 네.
1: 아니 주인은 없고 나그네만 있는 옷을 입고 다닌답네.
0: 아이고 그런데 이제 좋다는 걸 보니까 빗으러 간 것이다.
1: 안개 빗으러 가?
0: 네 안개 빗으러 가이다 어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요.
1: 어, 예.
0: 이물로 왔다 고물로 가는데요.
1: 어.
0: 아니

0: 화병.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하라병, 우리 하라병.
1: 에, 누구라 날 찾는 것 같아? 누구야 날 찾는 사람이?
0: 저 할머니 보고 물어보라오.
1: 여보, 할머니. 장구 치는 할머니야.
2: 아니, 할미야면 무슨 할미야를 찾습니까?
1: 아, 할미야를 찾든 영감을 찾든 나 찾는데 대답이나 좀 해주세요.
2: 예.
1: 아니, 나 잠깐 들으니까 여기서 굳어는 소리가 나는데.
2: 네.
1: 저는 저 병자 호란 당시에.
2: 네.
1: 할미야를 잊어버리고서요.
2: 네.
1: 여태껏 찾아 동서남북으로 찾아다니면 여태껏 찾다가 못 찾았어.
2: 못 찾았어요?
1: 네, 풍편에 들리는 말이.
2: 예.
1: 할미암이 아마 중간에 만신이 됐다는 거예요.
2: 네.
1: 만신이 내려가지고서 이제 거리마다 이제 댕기면 구슬을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서 구소리가 나길래 혹 할미암이나 와서 구다는가 하고서 와서 찾는 게 옳시다.
2: 아니 또 어떤 할미암은요?
1: 네.
2: 어떤 할미암은 할아비암을 찾아다닙니다.
1: 네.
2: 찾아다니는데요.
1: 네.
2: 그 할머니가 다 고향이 어디고 다 어떻게 생겼나요? 모습을 대보시오.
1: 그 할머니.

0: 첫째가
1: 새똥이고
0: 넷,
1: 둘째가요. 둘째가 개똥이 옵시다.
2: 아, 비실하고 맞는 것이다 아무래도.
0: 아니 그러면 어디 좀 봅시다. 어디 좀 봅시다. 어디 좀 봅시다.
1: 아이고 이자 보니
0: 세상에도
1: 이래도 우리 할머니는 자꾸 늙어만 가는 그려.
0: 아니 그래 여보시오 하라면. 아이고 옛날에는
1: 울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0: 옛날에는 키도 조그마하더니 이제는 더 늙어서 그냥 거저 먹으라는 차인뿌디만 했는데 이제는 거저 먹으라는 차인뿌듬뿌듬 더 조그매졌으니 그래 그러면 우리 저 그럼 하라뱀이 무투지 살던 개똥 아버지가 분명하단 말이오 그러면?
1: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0: 아이고 아무리 봐도 원 세월이 흘러서 많이 변했다고 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아이고 그래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너무나.
1: 근데 할머니 여기 나와서 얼마나 고생하셨어?
0: 아이고 고생은 할아버지 많이 했지 내가 무슨 고생이니까.
1: 내가 뭐 두 새끼 데리고 다니면서 그저 고생이라는 건 뭐 이루저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큰 놈은 잊어버리고요.
0: 하여간 요만 짝 와서 가깝게 앉으세요. 앉고서
1: 여기서도 아마 통화됐습니다.
0: 술이나 한 잔 잡숫고 저 점점 가깝게 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술이나 한 잔 잡숫고서 예? 우리 얘기나 해봅시다. 과거사 지난 얘기나 좀 합시다. 아 그래 개똥일 데리고서 어떻게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다고요?
1: 개똥일 소똥이는 잊어버리고 개똥이만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서 이리저리 유리 개그를 하다가
0: 아 그러면 개똥일 잊어버렸 소똥을 잊어버렸다고요?
1: 네 그리고 개똥이만 길렀어요.
0: 아이고 이런 어디서 이 늙은이가 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소똥이 잊어버리고 개똥이는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러면
1: 아, 호랑쪽에 그저 어릴 오다가서 그래도 급한 볼일이 있어 급한 볼일을 보러 갔다 나온
0: 게 그저 하늘을 급한 볼일은 무슨 급한 볼이요? 내가 그때 급해서 나오다가 사람들한테 이리 밀고 저리 밀다가 그 왜 해피랄 그때 급하게 거기가 뒤가 말해서 뒷간에 간다고 내가 보라고 철석같이 맡기고 잘 보라고 부탁했더니
1: 그 순간을 잊어버렸지요.
0: 이 하라뱀이 그 순간을 잊어버렸다니 이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은 아직까지 행방이 묘현하고 그러면 그 자식은 어디 가서 뭐 죽지 않았으면 살았을 거고 우리 들은이 오래 기다리고 찾다가 만난 것만 해도 귀엽고 반갑고 오늘 좋고 그러면 그 개똥이는 어떻게 되시기야? 그러면은
1: 개똥이는 우리 개기라면 끌고 다니다가서 배나 보니 배를 좋아합니까? 그래서 우리 배 선주를 만났는데 아주 인심 좋고 마음 쓰고 온 그 선주님을 만나서 개똥이를 거기서 화장하러 나가서 드려줘서요. 그리고 나는 사공주라다 난 열만해서 이제 영자가 되고 개똥이는 아직까지 화장으로 있죠.
0: 옳죠. 그러니까
1: 이미 좋아 그 선주는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개똥이를 이제 사위상 갖다가 옵니다.
0: 원 저런 그 그러면 개똥이가 응? 아니 그러면 할아비하면 이 집이 사공으로 댕기다 영자가 되었고 우리 개똥이는 여기서 잘 길러서 그럼 화장인데 뱀전의 아줌마가 그러면 딸을 길러서 우리 개똥을 준단 말입니까?
1: 네 그렇게 됐어.
0: 아이고 너무나도 고맙고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저희 아 하라뱀은 영자가 됐고 나는 팔자가 사나워서 그동안에 하라뱀하고서 헤어져서 이렇게 무당이 내려서 입에 저에 연신 댕기면서 오늘 우리가 즐겁게 이렇게 만났는데 아 그래도 이래도 부모여 저래도 부모여 부모 노릇을 못했지만은 우리 개똥이 좀 한번 찾아보시오. 내가 어쩐지 어디 아까 그 제석고 들 때 소분양제석 놀 때 조금 어디서 포도 얼굴이 걷다 했는데 키아가 그러면 우리 아들이란 말이야?
1: 네 그게 우리 아들이에요.
0: 어쩐지 아무래도 보도 아들 같아요.
3: 예
1: 어머니 찾았다. 어머니 와서 좀 봐라.
0: 아 제가 아이고 내 아들이야 웬일은 내 아들이야 어쩌면 내 아들이 저렇게 민미덕에 잘생기고
1: 채미뽀디만은
0: 이거야 너희가 채미뽀디만은 너희 아버지 안 닮아서 다행이구나 느릅느릅한 너희 어머니 닮아서 야 그러면 네가 내 아들이란 말이지
3: 어머니라뇨 만신이 어머니야요 무슨 말이야요 내 참 우리 집안 잘 돌아간다.
0: 저런...
3: 아바이는 양자고 어마이는 무당이고 아들은 화자이니 이제 아버지
0: 재무던 반대기 떡 먹었다 그 말이냐?
3: 잡수게다.
1: 반대기 떡은 실컷 먹기 됐다 이제는.
0: 원 저런 어디서. 아이고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바이는 영자고 아들은 화장이고 오마이는 만신이고 지아가 고지 듣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라뱀이 잘 설명을 해서 말을 하시오.

0: 알아 듣도록 야가
1: 너의 어머니는 내가 잘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만 어려서 내가 널 얻고 나올 적에 너의 어머니는 그쪽에 같이 나오시다가서 중간에서 해줬어. 해줘가지고 여태껏 이날껏 못 봤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은 나 사실 나 노염의 생김생김을 나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대로 생겼으나 어머니가 너 어머니니까 앞으로 너 어머니 거의 모시고서 하여튼 저 하루 백년 하도록 하자.
2: 정말이야요?
1: 그럼.
2: 정말로 우리 어머니야요?
1: 아주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0: 그래 아이고 내 아들이야 어디가 갔다가 도토리알 개밥에 도토리알 굴에 대기되다가 이제야 만났구나. 아이고 반가워라 구여라.
1: 자 우는 건 아니옵시다. 그만 가시옵시고.
0: 정말 눈물이 나온다 아이고. 그러나 저러나 울어도 할 수 없고 하는 서산낙 중에 기울어 갑니다 그려. 오늘 해도 어땠지. 그러니 너무 고마우니 이 신세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주가실까 하니까 하나바이는 하라비하면 이래 영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아들 개똥아
2: 예.
0: 너는 이 집이 막내딸을 막둥딸을 선주님 뱀자님 아주머니 인심이 좋아 늘어준대니 내가 그 보답으로 하려면은 그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여기 살림을 늘어가고 보러 가야 되고 나는 여기 구슬했으니 구슬하고서 팔동사들이 실수 없이 다 좋고 그래야지 되지 않나 하니까 우리가 배에서 붙들고 앉아서 울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다들 오시오. 자, 저 팔동사들 다 오시오. 사공님도 오고 이자도 오고 삼자도 오고 모두 배옥선관들 여기 다 모여가지고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뜻으로 모든 것을 은은해가면서 사랑해가면서 자 우리 배질해가지고 때가 지금 어디 때입니까? 방울이 갈 때나요? 연평 갈 때나요? 어디 칠산 오영도 칠산 가야 할 때인지
1: 방울이 갈 때입니다.
0: 방울이 갈 때면은 자 배질합시다. 예. 자 아주 사공님 모두들 배질들 합시다. 자 이제 배질해서 노져서 나가야죠.

0: 여자.
1: 자, 자 이제 거진 다 왔으니까.
2: 다 왔습니다.
1: 어, 다 왔으면 이제 쟁기도 내고요. 아, 다 풀러서 다들 줍시다. 어, 뭐, 다들 나는 뭐, 영산 할아버지 할머니 불러서 다 사해 용왕님한테 잘 빌면 될 거고. 자, 쟁기들 다들 내시고요. 자, 장기 내시니까.
2: 장기 냅시다. 이때가 넘어가니.

0: 아니, 아니 그러고 보니까는 참 용왕님이 돌보시고 용왕님이 구이보시어서 아니 저 하라비암 저기 지금 저 조기 불따기 아닙니까 저거?
1: 그러마냐가
0: 조기 불따기가 나.
1: 났었시다.
0: 암의 수에는 저짝 있는데 암의 수에가 다 났었으니 조기 많이 들은 거 아닙니까 이거?
1: 많이 들었죠.
0: 자 그러면 이거 빨리 퍼지려면은
1: 자
0: 방장문도 열어놓고
2: 불따기 글러셔.
0: 예 방장문도 열어라. 퍼지려야죠.

0: 저러고 저러고 보니 우리 배가 지금 만선이 됐으니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만선이 됐으니 상급배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여보시오. 그 우리 배는 지금 이물 떠뜨 달고 고물 떠뜨 달고 허리 떠뜨 달아 3대씩이 배지만 지금 저기 저 가는 저 배는 상고배요 신선배가 분명하니 저 상고배 신선배 좀 부르시오. 이거 어디다 퍼서 왠기 실어줘야 저 마포 광나루도 갖다 팔고 마포 강변에도 갖다 팔고 저 진남포 강변으로도 들어가야 되니까 다 부르세요. 좀 오라고.
1: 상고배 일로 와. 물건 좀 앵겨 실어가. 건양들다시피 할 터니 와 오나라.

0: 빨리.
1: 알았습니다. 알아서 가입니다. 이제 가요.
2: 아니 썩어서 가는 물건이 아닌데 왜 아 뭐 그냥 주다시피 혀다니요. 자 이리 오시오. 이리 와요. 이리 와. 이리 와서 자 이제 벌이 쓸려줍시다. 뭐 이거 너무 많이 들어서 두렵다. 뭐 이러다간 배가 말이지 뜰이 가서 주저앉을 거 가라앉을 거 같으니까는 이제는 두렵다. 퍼서 상고바로 앵겨 싣고 자 김선준의 배도 이리 오고 이선준의 상고선도 오고 박선준님네 신선 빼도 오고 신선 빼들 이리 다 오시오. 나 퍼실 가지고 가게 퍼실 가지고 자 퍼실립시다.

딸을 받아 요왕제를 모시려고 청태산에 청솔 베고 오황명산에 황토 파서

물에 머리 목욕을 정의하고 공양미라 300석을 용왕님전에 올려놓고 향로 향업 가진 재물 용왕님

저 화수길 용왕 무량무법의 제2대 용왕 천상에는 옥황여왕 은하수의 질성용왕 수부에는 용궁여왕 열두골머리 합수용왕

수용왕님네 금수강수용왕님네 극락강수용왕님네 적수강수용왕님네 흑룡강수용왕님네

수는 물의 수명장수 점지하고 용궁영왕 주는 물의 지랄 풍병 막아주소 지리용왕 주는 물의 효자 연료가 많이 나소 이산주령 나는 물은 폭포수로 많이 나소 황제풍제 가문 아래 이샘의 물은 철철 담가소 청실배등의 샘이 반드시 이샘의 물맛은 좋아지소 사하야 팔방 용왕님 내 이용왕에 좌정하소 상주허법 이태천신 난탄용왕 남발

영왕 득차카라 영왕 아나발타 영왕 여시당 무랑 무변 제대 영왕 변화무공 미신진 모로구로 해동조선 대한민국 각각 등보체 일문 권속 동서 사방 출입 제처 상봉길경 불봉제약 차대강건 육국 청정 신강 칠서 일문 권속 심중 소지원 116량 천상지경 시시모백해 지제 수산고월 하대기대원 제대 용왕 갑피진 모력으로 병고자 속득개차 무남자 속득생남 단명자 수명장수 학업자 우성성치 직무자 수분성치 빈궁자 복덕구조 출인무자 각각 심중소원

홍서 사방을 다 다녀던 나무 눈에는 꽃이 되고 말소리 향내 나고 걸음걸이에 꽃만 피서 천지풍아 막아놓고 지하풍아도 막아줘서 손재풍재 막아놓고 관제구설 막아줘서 1년하고 12달 300하고 60일 4년하고 16달을 오늘같이로 점지하소 잡기잡신 다 물러서고 만복수복만 이리 주소

0: 어떻게 그냥 돈과 쌀을 많이 채워놨던지. 돈은 1만 9만 석이오, 쌀은 1만, 돈이 1만
1: 9만냥,
0: 9만냥.
1: 쌀은
0: 쌀이 1만 9만 석이오. 이렇게 되었는디 흥보가 쌀을 딱 보더니, 여보 마누라, 저 쌀을 본 게 말이오, 배고파서 더 못하겠네. 에? 그런 게 우리 쌀본 집에 그냥 밥이나 한 통속 해먹고 다시 해. 그럽시다. 금방 밥을 수는 없고 동네 가마솥은 있는 대로 싹 빌렸다 하고.

네 그 자식 놈들은 지게 밟게 짊어지고 가서 밥 지어오니라. 예? 아, 이놈들이 지게 밟기를 짊어지고 흥부 마당에다 밥을 날르는디. 아, 뜨거라, 쿵. 아, 뜨거라, 쿵. 밥을 흥부 마당에다 어떻게 많이 쟁여놨던지. 거짓말 좀 보태갖고 남산떠오리 마. 흥부가 밥을 뜩 보더니 참 밤님 오래간만에 만나요. 아무리 그런다고 사람 발세를 일으켰단 말이오. 응?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거는 너 이놈들 애비 영전 앞에 밥 한 뒷갈이라도 겁없이 먹는 놈 있으면은 밥으로 그냥 목을 비리라 이놈들. 밥 먹어라. 예. 아이 허더니 이놈들이 가는 곳이 없네 그려. 흥부마들하고 뭔지 안 몰라가지고 야들이 어디로 갔디야 하고 딱 본 게 밥 속에 구멍이 패였는데 방공을 내고 딱 본 게 이놈들이 밥 속으로 그냥 실탄 들어가든지 그냥 딱딱 패겨가지고 검은 콩밥 되었지. 그거 마누라 하는 말이 여보 영감 나도 그래도 저놈들 메기로 밥 먹읍시다. 안 돼 이 사람아. 나는 밥을 저놈들 메기로 저렇게 조백 없이는 안 먹을라니. 그럼 영감께서는 어떻게 잡술라요? 나는 어떻게 먹는구나.

0: 페를 그냥 사정없이 눌러버렸네. 흥보가 옷감도 없고 옷 입은 조격 있고 걸음을 조금 멀리 뛰면 비천 다 나오게 생긴 그런 옷을 입고 이미 다 떨어졌는데 오래간만에 쌀밥을 흥부가 어떻게 많이 먹어버렸더니 그냥 밥 먹은 놈이 그냥 전부 그냥 설사똥으로 딱 변해가지고 이 새벽이로 뚱줄기가 그냥 쫙 하고 올라가는데 운봉 연재를 넘어가지고 탁 넘어간 게 갓쓴 영감들이 아침에 나오다가 본 게 아이 황룡이 올라가거든. 어디? 오대 황룡님 잘 오셔서 무슨 그럴 리가 있어 오니까만은
1: 야 거짓말이다.
0: 아 이래야 한번 웃지요. 잠깐 재담이었다. 너희들 밥 많이 먹었냐? 예 밥 많이 먹었어. 밥 먹은 게 좋다. 밥을 먹은 게 좋아. 소연씨 요인하시고 나로 누구 생겼나. 밥 먹은 게 좋아. 밥을 먹은 게 좋아. 말라 전자라도 시위되라. 허연쓰지 밥이야 집을 살 수 있다. 밥 먹은 게 좋아. 밥을 먹은 게 좋다. 밥은 이따 이렇게 먹기로 하고 여보 마누라 이렇게 돈가살이 많이 나왔은 게 우리 춤이나 한번 추고 놀지. 아이고 여보 영감 내가 언제 춤을 출 줄 알아야죠. 정글이 춤을 못 추거든 말이오. 내 뒤따라 댕기면서 그 버릿대 춤을 한번 추어보소. 알지고 나 절지고야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기와 자존대 얼씨구나 절씨구야 박흥보가 가난 길로 삼나무지 후벼덩이 오늘날 부지런등이 삼손이를 풀어흥이와 여보와랑 큰 자식아 예 흔들어 말 흔들어서 너희 큰아버지 모셔오라 장난을 뽑아도 영재가 와보자 얼씨구나 얼씨구야 흥복만월에도 좋아라 춤을 춤면서 눈이 나 얼씨구나 나도 좋네 얼씨구 얼씨구야 얼씨구 아, 예상은 여러 분네들 이내 한 말씀 들어서 안충신 행덕교 마음씩만 짧아

가려는 사람들아 우리의 뭘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미를 졸란다. 얼씨구나 얼씨구야. 여보 마누라, 이 박통 속에서는 쌀과 돈이 나왔은 게 말이야. 이 다음 박에서는 무엇이 나온가 상당히 궁금하네. 에이? 그런 게 우리 한번 키워보시. 흥보 내외간에 흥얘기 한번 키워보는디.

저

알듯이 나는 나는 나는 안 탈.

달달달요 들고 듣고 화를 내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안 달라면 말이여 못나 답답한 사람한테 말도 속

지면 탄세지을 떠오르기요. 이제는 일신 소족이라 소지오가 마.

돌아가시면 천사

이 말 듣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내가 잘못했소. 사실은 그런 바라는 이다. 아무 그래야지.

0: 실군 실군 실군 실군 실군 실군 실군 실군 실군 실군 실군 실군 실군 실군 석상호가 하지 쩍 벌어진 게 아 이 박동에서 통해서는 그냥 왠가 기단이 나왔는데
1: 그렇지
0: 여보 마누라 왠가 비단이 많이 나왔는데 나는 그 처음 본 비단이네 혹시 자네 봤는가? 나도 처음 보는 비단이요 여보 마누라 이 비단이란 것은 여자의 소관인 게 말이오 자네가 이 색깔이 뭔 것이 어쩐 것인가 자네가 한번 씌워보소 흥부 마누라가 비단을 들고 뭔 색깔이라고 한번 외면서 한번 놀아보는디 돌고

전 하이에 공부지어지던 만병초등 정주운내 강구치상화중단 오랑캐를 땡보고 나서 캠핑

0: 뭐 하는 말이. 응. 여보 마누라 그 비단을 본 게 말이야. 자네가 내 집에 시집 온 후로 응? 비단 옷이란 건 못 입어봤지.
1: 제.
0: 그런 게 이 비단 본 집에 그 옷이나 해비. 응? 자네는 그 뭔 색깔이 좋은가? 여보 영감, 나는 그 놀로란 송화색 사보장 저거리가 좋습니다. 응? 그리요. 영감은 뭔 색깔이 좋소?
1: 제.
0: 그 나는 그 제비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그 시커먼 거 먹공가이 좋대. 어? 그럼 그대로 말씀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탁탁 타고 나서 에? 그대로 해 드릴게요.
1: 그렇지.
0: 한번 그래 볼까? 흥보가 한번 꾸며보는디. 어? 먹공간 가끔 먹공간 먹는 먹공간 두루마지 먹공간 좋기 먹공간 저구리 먹공간 말지 먹공간 벗어 먹공간 버리디 먹공간 두루 부채를 들고 어서 내 맷이 영감은 영감 없는 꼭 까마귀 같소 그리오.

0: 영락 없는 그 버들 속에 뼈꼬리가 안 내 그리여. 흥보 내외관 흥보 집은 이렇게 부자가 되어 있는데 그때 마침 심술 많은 놀보란 놈이
1: 그렇지
0: 흥보 부자 되었다는 말을 딱 듣더니 대번에 그냥 눈구녕이 그냥
2: 전기땀 막 터져갖고 어떻게 하면 이놈의 재산을 내가 털어먹을꼬 하고는
0: 이놈이 참말로 부자가 됐는가 내가 내 눈구녕으로 봐야 돼 하고 흥보 집을 한번 건너와 보는디 놀보가 건너온다 놀보가 건너온다 놀보가 건너온다 실술 많고 욕심 많고 아 독한 저 놀보가 흥보 집을 찾아온대 대문 안을 들여다보니 폈던 말과 같은지라 오지롬 흥보놈아 흥보가 마침 밥 좀 먹고 담배 좀 피려고 좀 이러고 앉아갖고 한참 이걸 누르고 있는데 그냥 괌지르는 소리가 영락없이 지금 형님이거든 느닷없이 손가락을 쑤셔갖고 그냥 손가락 다 뒤고 그대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형님 행차하셨습니까 제가 먼저 찾아가서 보시고 와야 하는데 이렇게 손수 오시니 이런 황송할 데가 없습니까 흥보야 너 지금 우냐? 우는 눈에다가 뜨거운 채를 탁 안 털어버려 이 자불놈 같으라고 그리고 황송이고 누룽송이고 네가 부자 되었는데 네가 나 찾아올 놈이냐 이놈아? 근데 이 집이 네 집이냐? 이게 바로 제 집이 옳시다 너 혹시 이 집에 새 사는 거 아니여? 아 이거 제 집이 옳시다 네 집 가슴을 들어가자 아 놀보란 놈이 딱 한 채로 들어가더니 뭐야 거기 앉건 내가 요즘 말을 들어본 게 네가 밤니시를 맞고 다닌다면서 아유 형님 갑자기 밤니시라니 아 요놈이 시치미 떼는 것까지 들었는데 그려 응?

네가 자식놈들 앞세우고 밤이슬을 맞고 다니면서 토족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관과에서 너를 잡으러 왔더라. 아 이놈이 놀 본지 흥 본지 분별을 못하고 나한테 딱 왔어. 그러나 인정만은 네 그 형 내가. 너 잡혀가는 꼴을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온 나졸들을 돈 주고 술 받아주고 괴기 사주고 해서 보냈다. 근데 흥보야 조금 있으면 그놈들이 너를 잡으러 이리 올 것이오. 이게 이 집과 재산을 나한테 싹 맡기고 멀리 도망을 가고 저 의주 압록강을 건너가가지고 한 3년만 있다 오니라. 3년 아니라 10년 있다 온다 해도 네 재산의 손톱만큼 내가 손을 대면 내가 네 아들놈이야 이놈아. 흥보 기가 막혀가지고 형님 그럴 리가 있어 오니까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

0: 대 시월예왕포 말을 나고 생기를 까 밥 물어다 길을 주고 무지한 태민이가 제비 생기를 잡아먹고 밥만 한 발이 남은 것이 뚝 떨어져 죽게 돼야 당사실로 감아준 것들이 그 일을 갚으려고 엉규팍 씨를 물은 걸 동편 처마 밑에 심었죠.
1: 그렇지.
0: 일주 월장하야 박이 큼직하게 한 세 덩어리가 열렸는디 아이 패를 추석은 돌아와가지고 동네에서는 그냥 송패를 한다 전지진다 그냥 야단 벗고가 나는디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닭이라도 키갖고 먹으려고 박을 촥 갈랐더니 아 이게 웬일입니까? 놀보 혈압 올라가지고 뭔 일이 웬일이요? 아니 박동 속에서 돌과 쌀이 나오고요 놀보 기가 막혀가고 박동 속에서? 아니 그냥 은근 보화가 나오고요 박동 속에서? 아니 비단과 선약이 나오고 석수 목수들이 나와가지고 이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아 이래서 부자가 된 것이지 도적질이란 말은 당치 않습니다.
1: 그렇지.
0: 오 그런 게 지비다리를 하나를 작신 부질러가지고 탁 동해매 준 게 박씨를 물고 왔어? 그래서 부자가 됐어?
1: 예?
0: 아이고 형님 그게 제절로 떨어져갖고 제절로 부러졌죠.
1: 에?
0: 야 이놈아 제절로 안 떨어지고 제절로 안 부러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작신 부질러야지. 에? 나 갈란다. 아, 형님 지금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아, 나 제비다리 부질러 간다. 아 이놈아 너는 한 마리 부질러갖고 부자가 되었는디 말이오. 나는 한 80마리만 부질러면은 천하에 갚고 안 되거든요. 아이고 형님 지금 엄동설한 풀인데 어디가 제비가 있겠소? 오 겨울에는 제비가 없지 혹시 저 날라가는 저 까치다리는 안 되냐? 아이 까치다리는 안 되지라 뭐냐 명년 춘삼월만 돌아오지라 동네에 있는 제비는 그냥 몽땅 작신작신 부질러버렸지 한참 이러고 있을 저거 그때요 흥보 마누라가 놀부 하던 일을 생각하면 도저히 나올 리가 없지만
1: 그렇지
0: 제 가군 흥보씨 때문에 나와보는디 흥보 마누라가 안다오 나 전에는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 늘지를 생각하면
1: 아이고

제 힘으로 버릇으로 민우와 말은 널 깨달고 주름은 잘 얘기 잡아

0: 방. 이렇게 문안을 하면은 사람 놈 같으면은 양심이란 것이 있는 것입니다.
1: 그렇지?
0: 놀고란 놈은 양심이란 건 없어. 이 재수를 딱 쳐다보더니 어미 쫓겨갈 때 보고 지금 본 게 미꾸라지가 용되었다. 삼세 희생뻔으로 빼쫓쪼롱하니 잘 생겼다. 뭐야? 내가 초상마당에 가서도 권주가 없이 술 안 먹는 거 너 잘 알지야? 응? 그런 게 권주가 한 꼴대기 시켜라. 아니, 하옵지만은 여기서 누가 권주가라니? 야 이놈아, 권주가할 놈이 따로 있느냐? 네 마누라 기생본으로 잘 꾸며놨은 게 권주가 한 꼴대기 시켜 이놈아? 흥보 마누라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껄쩍지근을 희숙이거든. 근데 딱 놀보라님이 긁어놓은 게 어!

천지 어디 성화소 청국자신을 그만하시오. 나도 이제는 쌀도 있고 돈도 있어 비단 옷도 많이 있어.

0: 놈이 혈압이 더 올라가지고
1: 발로 밥상을 다 차면서 아니까지 밥술 안 먹으면 오만하여?
2: 야 이봐 누가 앞에다 팔 찍어
1: 안 돼 이해를 하시오 여기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밥상을 발로 탁 탄 게 흥부 마누라 하는 말이 여보시오 밥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발로 차시오 나라님이 자시면 수라요 양반이 자시면 진리요 제사에 오르면 진미원디 이런 소중한 밥을 어찌 발꾸락으로 차시오 관과에서 알면 손도가 싸고 동네에서 알면 볼기가 싸겠어 어서 가시오 아이로 싹 들어가버리
0: 놀보란 놈 뽕 떨어진 매대 갖고 맨맞은 것은 홍해 멋이라고
1: 흥보 역사를 딱 잡더니 너희는 내가 오면 이리 혈압은 네가 시겠지야 이놈 아이고 형님 그럴 리가 있사오니까 여자라 그래요 여자라

0: 그려. 그러기 때문에 여자는 백살을 먹어도 택종하리 시험이 한다는 분이야.
1: 예.
0: 너, 네 계기 버려. 당장 내가 새 장가 버려줄 텐게. 예, 형님. 그건 그렇고. 근데 이 벌건 장롱이 무엇이냐?
1: 네?
0: 예, 그게 바로 박동성에서 나오는 화초장이 옳지다. 화초장? 그 안에 뭐 들었느냐? 은근보아가 간!
2: 간!
0: 들었지요? 은근보아 가득 들었단 게 놀보가 대번에 얼굴이 달라지는지. 동사! 동상 혹시 삼강우류는 아는가? 아이, 그거야 형님이 더 아시지. 어찌 동생 제가 더 알겠습니까? 그럴 것이요. 동생만 못한 형이 없는 법이야. 삼강우류를 내가 이럴 테니 들어보소이. 삼강우류에 했을 친적에는 형이 죽을 일 있으면은 동생 네가 죽는 법이요. 또 동생 네가 죽을 일 있으면은 그것을 그냥 네가 죽어. 아 형님 그건 어째서 그러십니까? 그것은 그걸 잘 들어봐라. 어째서 그러냐면은 나는 장손이라 선영을 받들이야 한단 말이오. 근데 해마다 제사를 누가 지내겠냐. 내가 죽으면 이 썩빠질 놈아 이놈아. 그리고 네 것이 증대 것이오. 내 것이 증내 것이고. 치당하신 말씀이 옵니다. 그런 거 알았으면 이거 나 주소. 아이 그렇지 않아도 형님 들으려고 따로 목 주는 곳입니다. 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얼마나 이뻐했냐 이놈아. 이래 내놔라. 쇠풀은 단지에 빼더라고. 내가 온 집에 그냥 지고 갈란다. 내놔라. 아이 하옵지만은 너무 무거운 것인 게 먼저 건너가시면 하인시켜 지어 보내드리겠습니다.
1: 그렇지.
0: 놀부가 대번에 표정이 달라지. 이런 도적놈 같으니라고. 내가 건너간 뒤에 소갈미는 싹 빼고 겉장만 보내야지. 보내려고 지지 이놈아. 에이? 아이 속모르는 사람은 날 보고 도둑놈이라고 한단게. 아이 내 와요. 아이고 형님 처분이 정 그러시면 가져가십시오. 멜빵그릇 땅 대놓으니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딱 짊어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뭐야 저 안에 들어가거든 말이다. 아까는 그 재수 씨한테 내가 너무 잘못했다고 말이오. 가서 좀 얘기 좀 전해주라. 형님 자주 나오십시오. 아 내가 자주는 못 와. 자주는 못 오되 다리 크면 30번 올 것이고 다리 적으면 29번 올 것인 게 올 때마다 이런 거 하나씩 주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거 이름 뭐라고 했냐. 형님 잘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화자 초자 장자 올시다. 놀보 성을 내면 희란 추질놈. 글줄이나 읽었다고 지가 짜짜짜짜짜. 야 이놈아 한 줄로 쫙 읽어 이놈아. 화초장이에요. 화초장. 아 들어가거라. 놀보라 님이 걸망증이 심했던 모양이야. 화초장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한번 외우고 가보는디. 화초이양 화초이양 화초이양 화초이양 하나 이거.

0: 답답하여 못 살겠구나.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야. 누구지 마누라 집은 어느 건지 갔다가 식구 선지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르조차 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오지. 자이보도 이제 웬일인 거나 에라이 사람 놀부 마누라 나온다. 놀부기 집 나온다.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은 생률 내 몰라서 잘못되어서 이리 오시오. 이리 오란대은 이리 와요. 아이고 여보 영감 어디서 초장을 가져왔어. 놀부 좋아라고.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 놀부 마누라 기가 막혀갖고. 여보, 아이 아무런다고 마누라 보고 새끼라니. 아 이 사람아, 너무 좋을 때는 아무 죄나 부르는 것이야 이 사람아. 아이 그런데 이 화초장은 어디서 이렇게 가져왔소? 아 이 사람아, 아니 저 큰 보집을 갔더니 말이여 정말로 부자가 되었대. 응? 아이고 제비다리 무지러진 것을 갖다가 당사실로 감아하고 날려보냈더니 말이여, 아 은혜를 갚는다고 박씨를 물고 와가지고 그 박을 켜가지고 그냥 별에 별것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아이 부자가 됐다. 그런 게 우리는 한 100마리만 부지런 말이오. 천하에 가끔도 안 되었는가?
1: 그렇지. 응?
0: 그런 게 명년 춘삼월만 오니라. 응? 그럼 여러 삼동이 지나고 춘삼월이 방기야 그날. 놀보란 놈이 제비딱지를 한 5,000개를 만들어가지고 방이고 뒤안이고 변소고 어디고 그냥 사방에다 붙이고 지 뒷꼭지도 붙이고 앞꼭지도 붙이고 그냥 아무리 댕겨도 제비가 와야지. 하루는 그물을 짊어지고 제비를 후루룩 나가 버는디.

손으로 보아도 제일 남의 원장 가치만 보아도 제일

불길한 제비 한 쌍이 놀보 집으로 따고 오는 놀보 좋아라고 소반에다가 얼른 물을 받쳐놓고는 아이고 제비님 헤엄쳐오셨습니까? 하고는 그날부터 방에 가서도 자지도 않고

0: 제비 제비집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1: 네?
0: 어떻게 그냥 알 까는 곳을 그냥 놀부가 어떻게 만져가지고 전부 골아가지고 네? 싹 골아서 내 동댕이 쳐버리고 단 하나 남은 것이
1: 어?
0: 이러고 있는데 곧 날개 되었거든. 놀부 기가 막혀갖고 아이고 저것마저 날아가 버리면 10년 공부 도레미 타버린디.
1: 응?
0: 이? 아이 그런데 이거 제비 기다리기보단도 그 구애 기다리기가 훨씬 더 어렵네 그리요.
1: 어?
0: 야가 어째서 이렇게 안 오는 거?
1: 어?
0: 한참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저 구레이 기다리다가는 저거 날라가 버리면 큰일이야. 그런게 아무도 없은 게 말이여 내가 임구레이 노릇을 해가지고 저놈 다리를 작심 부질내야지.
1: 어?
0: 아이 놀고란 놈이 팔을 탁 들더니 지 쇳바닥을 후닥닥 후닥 다리를 부질러가지고 당사실로 감아서 날려버렸거든. 아이 그래갖고 넣어놨으니 원수를 갚을 제빈비 죽을 리가 있겠느냐.
1: 그렇지.
0: 제비다리 차차나 9월 9일이 돌아와가지고 강남으로 날라갔겠다. 제비왕에게 그대로 고하니 제비장수 하는 말이 놀고의 악명이 이 멀고 먼 강남까지 퍼졌구나. 그런 놈은 혼지금을 내야 한게 명촌에 나갈 때는 원수 숫자 바람 풍자 쓰니 박씨를 갖다 주어라.
1: 제
0: 다음에 3월 달에 놀부제비가 박씨를 놀부 앞에다 탁 떨어뜨린 게 그냥 놀부가 어떻게 좋아버렸든지 미리 걸음해갖고 좋은 그냥 걸음 넣어갖고 미리 해놓은 거기다가 박씨를 딱 심고 손을 띄자마자 박순이 올라오는디 금방 북채마 금방 홍두깨마 시둥말 거기 올라오더니 아 그냥 박넝쿨이 그냥 웬 동네를 그냥 돌아가지고 이 집에서 담 무너졌다 저 집에서 집 무너졌다 난 벗겨놨는디 놀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응급 나온다고 너무 챙긴 놈이 응급 나온다고 담 무너진 놈 돈 더 얹어서 주고 집 무너진 놈 돈 더 얹어서 주고 아니 하루는 방 옆으로 딱 가고 귀를 딱 기우는 게 방통 속에서 풍장 소리가 나는디 제이 난리 아니 난리가 났다고 말이야. 놀고 좋아라고 어메 은근히 서로 나오려고 야단 먹구구나. 아이 그러고는 코맹맥이 다리병신 요런 놈들만 한 서너 명 골라가고 박을 탁 키웠는디 첫 박동 속에서 새님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냥 각설이 초라이들이 나와가지고 놀부 재산을 그냥 논문서 반문서를 할 것 없이 그냥 샥 가져갔는디 놀부 마누라가 박 그만 타자고 온 게 놀부가 오기로 세 번째 박을 착 갈라놨는데 이것이 웬일인가 몰라. 아 이번에는 그냥 시퍼런 칼을 든 장군이 나와가지고 놀부 그냥 무걸레를 실라고 저거 흥부가 그 비에 와서 저희 형님을 구하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 잘 이겨내고 계시죠? 네. 이러한 계절에 스크린이나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시원한 액션 한 장면은요, 우리 마음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최근 화제가 됐던 그 참교육 또 김부장이란 드라마, 그 드라마들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건드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속으로만 삼켰던 답답함들, 또 부당한 일을 보고도 괜히 나서면 더 힘들어질까봐 한 걸음 물러섰던 순간들. 그런데 그 화면 속 인물들은요, 유쾌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막힌 속을 뚫어주었습니다. 이야기가 꼭 복잡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 무너진 누군가를 대신해서 통쾌하게 맞서주는 사람. 우리가 그런 이야기에 마음을 기대는 이유는 사고방식이 단순해서가 아니라 살아갈수록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동풍가입니다. 소리의 강문희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동풍가였습니다. 소리의 강문희였습니다. 오늘은 8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요즘 많은 분이 좋아하시는 통쾌한 액션 드라마 이야기, 그 속에 담긴 대리만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드라마들은 속이 갑갑한 우리에게 잠시나마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운 날 어디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시원한 바람 틀어놓고 드라마를 쭉 이어서 보는 기쁨. 아, 휴가가 뭐 따로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도 참 많은 장면이 있죠. 네. 억울하지만 참고 넘긴 장면, 말하고 싶었지만 가만히 삼켰던 장면. 괜찮은 척 웃었지만 사실은 속이 말이 아니었던 순간도 한두 번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화면 속에서라도 정의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나쁜 사람이 제 몫의 꾸지람을 듣고 막혔던 일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쪽이 확 풀리곤 합니다. 물론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지는 못해도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우리들의 삶에도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장면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더위 잘 이겨내자고요. 자, 수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방송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을 깊이 있게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건강정보

짚어드립니다. 건강 더하기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는 문화 소식 들려드립니다. 풍경 소리 그리고 수요일에 만나는 정겨운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청북도 증평 물레질하며 부르는 소리 듣겠습니다. 소리의 봉봉남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국악방송이 개국 초창기부터 우리 음악을 기록하고 풍성한 음원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기획이 있습니다. 바로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인데요. 도들볕 우리 음악에서는 이 새 음원 시리즈 속에 담긴 보물 같은 음악들을 꺼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국악방송에서 지역의 귀한 소리꾼을 발굴해 제작한 2019년 새 음원 시리즈 김원식의 대금산조 대금정악 앨범을 준비했고요. 그 가운데서 들어보실 곡은 대표적인 관악 독주곡 경풍년입니다. 경풍년, 한자 그대로 풍년을 기뻐하고 축하한다라는 아주 경사스러운 뜻입니다. 원래 이 음악은 조선시대 궁중의 큰 잔치나 행사에서 나라의 태평성대와 풍년을 기원하며 자주 연주되던 궁중 합주곡이었는데요. 워낙 가락이 유장하고 아름답다 보니 이렇게 대금이 돋보이는 맑고 청아한 독주곡으로도 자주 연주돼 왔습니다. 오늘 대금을 잡은 김원식 연주자는 현재 충주 시립 우륵 국악단의 수석 단원으로 활동하며 충청 지역 국악의 든든한 허리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이 추진하는 새 음원 시리즈는 전국 수많은 예술가들의 깊은 기량을 음원으로 묵묵히 기록하고 보존한다는 점에서 참 뜻깊은 사업인데요. 이번 앨범도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의미가 깊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지역의 소중한 예술적 자산을 보존하고 전통의 참맛을 전하는 김원식 명인의 야무진 대금가락, 여기에 한덕규의 장구반주가 어우러지는 경풍년 함께 감상하시죠.

배금 특유의 맑고 깊은 울림이 궁중음악이 가진 기품과 어우러져 마음의 평화를 선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원식의 대금 연주로 경풍년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산조병주입니다. 검은고의 원장현, 아쟁의 박종선, 장구의 김청만이고요.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13분의 긴 호흡으로 산조병주 감상하셨습니다. 검은구의 원장현, 아쟁의 박종선, 장구의 김청만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밤새 더워서 뒤척이고 잠도 몇 번씩 깨고 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죠. 그리고 유난히 허리가

뻣뻣하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유 잠을 좀 설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실제로 수면 부족은 허리 통증을 더 민감하게 만들고 우리 몸의 회복도 더디게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엔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과 인대가 쉬고 또 낮 동안 압박을 받았던 척추 사이의 디스크도 기능을 회복하는데요.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과정도 잠을 자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열대야 때문에 깊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런 회복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또 만성 요통이 있는 분들은 잠을 설친 다음 날 통증을 더 크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더위를 피해 딱딱한 거실 바닥에서 자거나 밤새 자주 뒤척이다 보면 허리가 비틀린 자세로 눕게 됩니다. 또 에어컨 바람을 허리나 목에 직접 쐬게 되면 근육이 긴장하게 되고 뻣뻣해지면서 기존 통증이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럴 때 실내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조절하고요. 찬바람이 허리나 목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 잠들기 전에는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고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도 가능하면 일정하게 유지하면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름철 바른 자세를 위한 낮 동안의 운동도 중요하지만 밤에 얼마나 잘 쉬었는지도 우리의 허리 상태에 영향을 크게 준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유난히 허리가 굳고 아프다면 그 전날 무엇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어젯밤 어떻게 잤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 이어서 평시죠. 반 넘어 늙었으니 듣겠습니다. 노래의 김경배입니다.

0: 평시조 반 넘어 늙었으니였습니다. 노래의 김경배였습니다. 계속되는 음악은 1부 마무리 곡입니다. 심청가 가운데 젖 동냥하는 대목부터 심청 어르는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소리의 임현빈, 북의 김영석입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1: 동네 사람들이 만류하며 여보시오 봉사님,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은 어쩌시랴오. 어서 어서 집으로 가옵시다. 신봉사 할 일 없이 동인들께 붙들리어 집이라고 들어오니 다 부엌은 형박하고 좋다. 방안은 태미연하니 신봉사 신성발과 빛치는 뒤 얼싸들싸 춤도 추고
2: 좋지.
1: 하하 웃어도 보면 진백막대 흩어짓고 이웃집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호구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2: 헐 좋다. 아무
1: 아무리 부르고 다녀도 용적이 많이 없네.
2: 헐 좋지.
1: 집으로 돌아와서 푹 긁고 먹어보며
2: 좋다.
1: 여보 마누라 마누라 방으로 들어가서 동네 향내 피워놓고 마누라를 부르면서 동곡으로 울음을 울제 그때의 귀덕음이 아기 안고 돌아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이 아이를 보시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허허 기덕이는가?
2: 좋다.
1: 이리 요소 어디 보세. 총중하서 저쪽 중소.
2: 좋다.
1: 기덕이네는 건너가고 아이 안고 차 타를 째 강보에 쌓인 자식은

0: 시은봉사 키가 막혀. 아이고 우리 새끼야.
1: 좋다.
0: 너의 모친
1: 엄마
0: 먼디가 떠 나게 왕 동조 기와 줄 송랑자를 보러 갔다.
1: 좋다 엄마.
0: 축상제 이루어 오시로백 이비부이
1: 이걸 쓰고
0: 보러 갔다.
1: 좋다 엄마.
0: 가는 날은 안담바른
1: 엄마.
0: 오마는 날은 모르겠다. 우지 마라
1: 엄마.
0: 우지 마라
1: 엄마.
0: 너도 너 모친지 죽은 줄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우느냐.
1: 얼쑤 좋다.
0: 강목 선생이로구나. 네가 젖을 두고 안 주느냐. 그저 응아 응아 응아!
1: 헐, 좋다.
0: 신봉사 화가 나서 안았던 아이를 방바닥에다 미날치며 죽거라 썩 죽어라.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아 그 초치라는 의미를 잃어야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다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아이를 도로 안고 아가 우지 마라. 어서서 날이 새면 젖을 넣어 먹여주마. 우지 마라 새끼야.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린아이는 더욱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 날새기를 기다릴지 우물가 노래방 소리 홀흔듣고 나설 적에 한 품에 아이들 안고 한 손에 지팡이 흩어지고 더듬더듬더듬더듬 우물가 찾아가서 여보세요 부인님네 이에 젖 좀 먹여주오.
1: 좋다.
0: 젖지라네 음이 잃고 헤어죽 깨디니 이에 젖 좀 먹여주오.
1: 좋다.
0: 우물가에 오신 부인 찰석인들 아니 주면 도착인들 아니 주랴 찬솔 많이 먹여주며 여보세요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허려히 생각 말고 찾아주자요 구다니시며
1: 좋다.
0: 내 자식 온 먹인들 참아저예를 굶기니까 신봉사 좋아라.
1: 좋다.
0: 헉헉 고맙소.
1: 좋다.
0: 수북강령 호흡소서.
1: 좋지.
0: 이 집 저 집을 다닐 적에
1: 좋다.
0: 삼배칠삼 흐느라고 히히 하히
1: 얼쑤
0: 웃음소리 끌듣고 들어가 여보시오 부인님네.
1: 좋지.
0: 인사는 아니오나 이에 첫

숨겨줘. 좋다. 백성청 당신의 가에 빨래 흐는 부인들께 터듬 터듬.

0: 돈씩 재워주고
1: 좋다.
0: 돈은 부인 들어쌀 대식 떠주면 밤살이나 그여주오 시금봉 사주와라.
1: 좋다.
0: 허허 고맙소.
1: 어머
0: 손목 강정 없소서.
1: 좋다.
0: 자설 많이 먹여 안고 집으로 돌아올지.
1: 좋다.
0: 등 밑에 숯불이 안지하길로 그런다.
1: 좋다.
0: 아이고 내 딸 배부르네. 오늘은 배가 뺑뺑하구나.
1: 아이 좋다.
0: 이덕이냐 동네 풀이로덕이라.
1: 아이 좋다.
0: 어려서 고생을 하면 부기다 나.

0: 마 행처로야 함전어여 비기여 멀부여라
1: 좋다
0: 둥둥 내 딸이야
1: 헐 좋다
0: 둥둥 내 딸이야
1: 헐 좋지
0: 둥둥둥둥둥둥둥 내 딸이야
1: 헐 좋다
0: 그 멀 준들 너를 사며 준들 너를 사랴 백비 다섯맨 니 하나
1: 헐 좋다
0: 열속여 안방대로구나 둥둥 내 딸이야
1: 헐 좋다
0: 등 밑에 기나미가 아니냐 슬슬흘기어라 둥둥 내 딸이야
1: 좋다
0: 둥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둥둥 내 딸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엄마 아빠 도리도리 지암지암 찰강찰강 승마둥 냈다 서울가 서울가 밤하나 그다 들어방 속에 넣었더니 머리 감은 시영지가 들랑달랑 닦아먹고 다만 한쪽이나 먹기에 한쪽은 내가 먹고 또 한쪽 너를 주마
1: 알 수가

1부 마무리 곡 심청가 가운데 젖동량하는 대목부터 심청 어르는 대목까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임현빈, 북의 김영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그리고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공연장 나들이를 좀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소식 미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공연을 한편 보고 싶어도 표값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있습니다. 연극도 좋고 뮤지컬도 좋고 또 클래식이나 국악 공연도 좋은데 막상 예매하려고 보면 잠시 망설이게 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연 관람료 1만 원 할인권을 추가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추가 배포되는 할인권은 모두 16만 장이고 배포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할인권은 국민들이 공연 예술을 더 가까이 즐기고 또 공연 예술계에도 다시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사실 이 공연 할인권은요, 지난 5월에 1차로 24만 장이 배포됐습니다. 1차 배포 할인권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물량은 8월 20일까지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인권은 말 그대로 공연 관람료에서 1만 원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그리고 여러 장르가 섞인 복합 공연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음악 콘서트나 대중무용 공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지역 공연장을 찾는 분들을 위한 현장 할인도 함께 운영되는데요. 특히 온라인 예매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비수도권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바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할인 대상은 55세 이상 성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단체 관람객입니다. 요즘은 공연 정보가 참 많지만 막상 우리 동네 문예회관에서 어떤 공연이 열리는지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요. 할인권도

포대는 이번 기회에 가까운 공연장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공연은 멀리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까이에 놓인 작은 쉼표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공연 관람료 1만 원 할인권, 16만 장 추가 배포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풍류도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주의 불새출입니다.

불세출의 연주로 풍류도시 들으셨습니다. 다음 곡은 김희조 작곡의 합주곡 4번입니다. 이 곡은 국악과 양악, 기악과 성악을 넘나들며 폭넓은 작품 활동을 펼친 김희조의 작품인데요. 합주곡 4번은 단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곡 안에서 10차례에 걸쳐 장단과 악상이 변화하며 다채로운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합주곡 4번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11분의 긴 호흡입니다.

합주곡 4번이었습니다. 연주의 KBS 국악관현악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충주 우륵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동백 전해드립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옛날 옛날엔 에어컨 없이 여름을 어떻게 났나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죠? 네. 해가 넘어가면 마당에 평상을 펴놓고 수박 한 통 꺼내놓고 모깃불도 피우고 그러다가 밤이 조금 더 깊어지면 누군가가 슬슬 얘기를 꺼냈죠. 옛날 옛날에. 이 말이 나오면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뒷산 고갯길에서 도깨비를 만났다는 이야기. 밤새 도깨비와 씨름했는데 날이 밝아보니 빗자루였다는 이야기. 또 뭐 얼굴이 없다는 달걀 귀신. 네,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나타난 처녀 귀신까지. 그만해요. 그래놓고는 진짜 이야기를 멈추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네? 무서우면 듣지 않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결말이 궁금하던지. 네. 그러다가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들어오면서 여름밤 아주 강력한 더위 퇴치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전설의 고향입니다. 네. 1977년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1989년까지 12년 동안 무려 578편이 방송됐다고 합니다. 훗날 몇 차례 다시 만들어질 만큼 여름 남량물의 상징이 됐습니다. 처녀 귀신의 구미호, 저승사자까지. 요즘 눈으로 보면 분장이나 특수효과가 조악하기 짝이 없지만 그때는 말이죠. 자다가 식은 땀을 흘릴 만큼 무서웠습니다. 특히 화면 한쪽에서 스르르 하면서 하얀 소복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밖에 있는 화장실 당연히 못 갔죠. 예, 요즘처럼 다시보기라도 있었으면 환한 대낮에 보면 될 것을 밤에 본방송으로 보면서 덜덜덜덜덜 많이 떨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전설의 고향 귀신들이 그냥 나타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았어요. 네, 욕심 때문에 남을 해친 사람, 힘없는 사람을 괴롭힌 사람에게 귀신이 찾아왔습니다. 귀신은 무서웠지만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억울해했고 어떤 세상을 바랐는지가 숨어 있었던 거죠.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 중 자진몰이 들려드립니다. 가야금의 김남순, 장구의 신호수입니다.

김병 호류 가야금 산조 중 자진몰이었습니다. 가야금의 김남순, 장구의 신호수였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서 무서워할까요? 물론 귀신은 아직 건재합니다. 네, 무속과 원혼을 다룬 장르도 계속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포물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귀신이 없어도 무섭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활 밀착형 공포입니다. 밤마다 천장에서 들려오는 정체물을 층간 소음. 큰 돈을 들여 마련한 내 집인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리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단둘이 마주치고 문 밖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공포를 즐기는 방법도 달라졌는데요. 요즘 인터넷 영상에서는 밤중에 폐가를 찾아가는 체험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깜깜한 빈집에 유튜버가 카메라를 하나 들고 찾아갑니다. 문은 삐걱거리고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가 납니다.

0: 그러면 촬영하는 사람은 멈춰서서 묻습니다. 방금 들으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보는 사람도 볼륨을 올리게 됩니다. 이게 요즘식 남양 특집인 셈입니다. 이처럼 무서운 것은요,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을 바꾸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운 것을 이야기로 만들고 남에게 들려주고 영상으로 찍어 함께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설의 고향을 보면서 귀신 나오면 눈을 가렸는데 요즘은 화면을 멈춰 놓고 귀신이 있는지 확대까지 합니다. 진짜 위험은 싫지만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두려움을 놀이처럼 즐기는 겁니다. 오늘 밤 문득 오래된 귀신 이야기가 떠오른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무서워했고 지금의 나는 또 무엇을 무서워하며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자, 음악 듣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중 옥중가 전해드리죠. 소리의 이일주 북의 이성근입니다.
1: 춘향 형상

0: 있군용.
1: 하, 좋지요.
0: 제왕먹방어.
1: 하, 좋다.
0: 잔재하리요. 생강단곡심부군지라.
1: 좋다. 하이.
0: 보고지고 보고지고.
1: 하이.
0: 한장당군 보고지고 오래지옥 중별호록 일장소설을 내가 못 봤으니 부모 봉양 글 공부어 겨울에 곱썩이로는가 여인신 혼금수루지 나를 짓고 이러는가 개궁항아 추억을 같이 번듯이 솟아가 수구비치에 구려
1: 얼쑤
0: 하. 마구...

0: 보면 천전반칙 잠 못 이루니 호정봉을 어이 꿀을 숙인나 손가락에 필요를 대어 사정으로 편지하고 간제한 것 썩은 눈물로 임모 화사건을 그리워 볼까
1: 좋다
0: 이와 일지 춘대고 내 눈

0: 생각
1: 좋다
0: 독서 포영
1: 다
0: 촬영 영화 방체 여부 뽕따논 정부 돌도

0: 일본
1: 다
0: 일본 주나 나를 보다는 죽은 팔자
1: 좋다
0: 홍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용케오나 내가 마니라 이말 못 보고 복중과 일이되고 들면 무덤 근처에 있는 나무는 상상 보이게 될 것이오 무덤 앞에서는 도로원 망부소이기 될 것인지 생기한 사후 이후 나는 바로 주리가 늦다란 말이냐 퍼버리고 안 좋으면 울지
2: 판소리 춘향가 중 옥중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2일주 북의 이상근이었습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다음 주 이 시간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곡 소개합니다. 애원 들려드리죠. 소리의 김주현, 검은고의 박다울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김주현의 소리 그리고 박다울의 검은 고로 들으셨습니다. 애원이었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문 외치면서 인사드립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기쁨 후 스트레스. 대단히 아주 즐거운 일을 겪은 뒤 오히려 허전하고 우울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왜 우리는 좋은 것을 경험한 뒤에도 이런 마음이 들까 의문이 생기죠. 그 이유는 아마 너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일을 극복해야 해서 힘들고 너무 기쁜 일은 끝나버린 아쉬움 때문에 힘드니까요. 그래도 그 아쉬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겁니다. 다음 기쁨을 기다리게 하고 또 그날까지 살아갈 힘을 줄 테니까요. 자, 2026년 8월 19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동양고주파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춘광야월화. 자, 오늘 오프닝에서 기쁨 후 스트레스라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의학적으로 정식 진단명인 것은 아니고 우울증 관련 책을 쓴 한 작가가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한 의서, 오래된 동양 문헌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기쁨이 지나치면 신기가 소모되어서 또 흩어져서 저장되지 않는다. 기쁨이 지나치면 넋이 손상된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하니까요. 기쁨 후 스트레스, 뭐 이렇게 질병이라고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구나, 그럴 수 있구나, 나에게도 올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기쁨 후 스트레스도 일상의 원동력일 수도 있어요. 다음 기쁨을 만들어내야지, 또 언젠가 나에게 그런 기쁨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기분 좋게 살아가게 만드는 에너지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휴가 끝. 와, 잘 쉬긴 했는데 뭔가 좀 허전하다, 침울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기분 좋은 날들이 또 금방 시작될 테니까요. 기분 좋게 하루의 에너지를 끌어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가까운 기쁜 일, 큰 거 말고요. 소소한 것일수록 더 좋습니다. 가장 가까운 기쁜 일, 소소한 거 뭐 있는지 그거 찾기 해보죠. 퇴근 후에 즐거운 계획 있다든지, 또 주말 약속이라든지, 맛있는 저녁, 오늘 재료가 요거 요거 있는데요, 맛있게 먹어볼랍니다. 이런 사연도 좋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이 손꼽아 기다리는 가장 가까운 기쁨 뭔지 사연으로 나눠주시는데요. 사연 보내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강수자님, 황성희님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내주셨어요. 노래 좀 듣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쁨의 노래 시시콜콜 먼저 듣습니다.

이기쁨의 시시골골에 이어서 조선팝 밴드 서도밴드의 언제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정홍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가까운 기쁜 일 뭔지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 기쁜 일을 마구마구 소개해드려야 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카카오톡 문자 강수자님 안녕하세요 한디. 너무 힘든 나날을 견디며 적응해가고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래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요즘 힘드시군요. 그래도 오늘 아침 응원의 마음 담아서 등 떠밀어 드립니다. 팍팍팍. 황성희님도 항상 저희한테 가장 먼저 도착하는 문자를 착착착착 보내주시는데 어제도 그제도 문자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 있으시나 바쁜 일 있으신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아이고, 가족 중에 누가 편찮으시군요. 한디 둘째 아이가 지난 금요일 밤 응급실에 갔고, 연휴 동안 3박 4일 응급실 생활 했고요. 그저께 입원실로 옮겨서 이제 좀 여유를 찾았네요. 가족이 한 사람 아프면 온 가족 일상이 다 무너집니다. 다들 건강히 지내시길 하셨습니다. 어디가 아프신지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빨리 쾌차하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힘내십시오. 아, 소소한 기쁨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수연님, 오늘 예정된 작지만 큰 기쁨. 오늘 부장님 외근 나가시는 날이거든요. 이야! 음악 크게 틀고 일할 수 있어요. 오 예! 하셨습니다. 되도록이면 큰 볼륨으로 평소에 못 듣던 그 기분까지도 마음껏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신나네요. 별거 아니지만 라디오 볼륨을 좀더 키울 수 있다? 내 마음대로 다리 쭉 뻗고 혹은 의자 위에 양반다리 하고 앉아가지고 누구의 눈치도 받지 않고 일한다. 괜찮네요.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가까운 기쁜 일 뭔지 문자 샵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어제요, 7416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 창호해드린 햇살은 이렇게 하루 또 숙성시켜서 들려드리는 재미도 있습니다. 땀띠의 연주로 듣습니다. 이어 달리기.

얘기 들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롤러코스터의 습관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가까운 기쁜 일 뭔지 살피는데요. 작두콩님, 이른 아침 벌들이 분주합니다. 채송화에도 여주꽃에도 호박꽃에도 참 그게 행복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좀 물끄러미 꽃도 바라보고 꽃 사이를 오가는 벌도 바라보는 그 여유가 작은 행복이지 싶습니다. 0853님, 오는 22일에 여름방학 특강 때문에 단기 임대로 자취하러 간 큰딸이 무려 5주 만에 집에 오는 날입니다. 신나요 신나 라고 하셨어요. 오, 오늘 수요일인데 이번 주말이면 따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겠네요. 또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뭐 맛난 거 먹어야지 이런 마음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4897님, 저희 큰딸이 18개월 된 첫째 그리고 100일 간 넘은 둘째 육아 중인데요. 아침에 사위가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혼자서 육아는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간다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행복한지 이 아침 비타민 먹는 기분 뭔지 아시죠? 그거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손녀가 할머니 이렇게 맞나요? 손녀잖아요. 하면서 웃으면 완전 무장해제됩니다. 벌써부터 신나 신나 신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기분 좋은 순간 손녀들과 손주도 끼어 있을 것 같네요. 네, 손주들과 따님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사연들 주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가까운 기쁜 일들 문자 샵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 다 열려 있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자, 소담킹님이요. 어제도 오늘도 이 오은영이라는 가수의 북촌로 12길 도착이란 노래를 막 강추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은영 선생님 그분 아니고요. 네, 가수 오은영 씨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귀쫑긋 같이 들어보죠.

저희 애청자 소담킹님의 강력 신청곡 오은영의 북촌로 12길 도착. 아주 소담스럽게 노래 참 좋으네요. 뭐랄까 마음의 근심 같은 것들이 담겨있는 분들에게 근심을 이렇게 풀어헤쳐가지고 좀 가져가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소담킹님 사연도 주셨는데요. 내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가까운 기쁜 일, 금요일 엄청 맛있는 돼지 막창 먹으러 갈 거예요. 토요일은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언니가 소고기 투불로 사온대요. 라고 하셨습니다. 금요일은 돼지 막창, 토요일은 쇠고기. 야, 좋은 스케줄인데요. 와, 돼지 막창 본고장인 제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여기 소스가 중요한데. 소스 어떻게 잘 준비가 되실까요? 아, 1967님 이번 주 토요일 90세 우리 아버지 생신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불러다 잔치를 했는데 요즘은 간소하게 가족끼리 식사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건강히 또 91세 92세 100세까지 쭉 생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2009님 사연도 볼게요. 저에게 기쁜 일은 그닥 없지만 그래도 항상 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창호해드린 햇살 듣습니다. 그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한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그런 소소한 기쁨 누리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또 저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2219님. 아, 이른 새벽 창문을 열고 뒷집 할머니 댁 불이 켜진 걸 보면서 아, 밤새 무탈하시구나.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또 딸각 딸각 사기 화분 옮기는 소리에 앞집 반지하 사시는 할머님 역시 아, 밤새 무탈하셨구나. 기쁜 마음이 듭니다. 종종 두런두런 뒷집 2층 집 그리고 앞집 할머니 두 분이 골목 안 산책하시는 발걸음 소리,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기쁨을 느낍니다. 어제 그제와 같은 듯 무료한 듯한 오늘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는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국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국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먼저 플레이어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12회 정기연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르디의 서곡부터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까지 다채로운 명곡들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플레이어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12회 정기연주회는 9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송영민 피아노 독주회 공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페다라 국제 콩쿠르 우승자 송영민이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현악 오중주와 함께 색다른 편곡으로 연주할 이번 공연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립니다. 저 멘탈 좀 나갔어요. 아, 쇼팽이 아니고 쇼핑 뭡니까 진짜.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각각 5장씩 티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퀴즈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오늘이 7월 7석인 거 아시쥬?
0: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구나. 오늘이 그러면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이네?
1: 네, 그래갖고 지가 오늘은 가사에 7월 7석이 나오는 노래를 갖고 왔어요.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를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2: 7월이라 칠석일 날 현우 직녀 상봉일이여 오장부 다리

0: 잘 들으셨쥬? 여기서 오작교 다리 놓턴 땡땡 머리로 막아내고 라고 했는데 칠성날 까마귀랑 같이 오작교 다리를 만들다가 머리털이 다 빠졌다는 이 새는 어떤 새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제비, 2번 까치, 3번 참새, 4번 독수리, 거미쥬. 오작교에서 오는 까마귀를 뜻하고 작은 바로 오늘의 정답인 이새를 뜻한대요. 옛날부터 이새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했는데 이제 아시겠쥬?
1: 네, 오늘 창호가 준비한

0: 퀴즈 7월 칠성날 오작교와 관련된 건데요.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7월이라 칠성일 날 현우직녀 상봉일이여 오작교 달인은

자,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성날, 까마귀와 함께 오작교를 놓는 이 새는 어떤 새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제비, 2번 까치, 3번 참새, 4번 독수리입니다. 반가운 손님과 기쁜 소식을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길조이기도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신승훈의 노래 I Believe 듣습니다.

0: 신승훈의 노래 I Believe 함께 들어봤습니다. 1521님 아 노래가 켜느야 알아채셨네요. 와 저희 선곡의 이유를 오늘이 견우 징조가 만난다는 7월 칠성날입니다. 그래서 오작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렸어요. 까마귀와 함께 오작교를 놓는 이 새는 어떤 새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 4개 드렸습니다. 1번 제비, 2번 까치, 3번 참새, 4번 독수리까지 보내드렸고 우리에게 길조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새 무엇일까요에 대한 대답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5853님 정답 까치입니다. 제 신혼을 까치빌라에서 시작했었지요 라고 하셨어요. 오호 까치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 아침입니다. 0780님 정답 2번 까치. 어제 시어머님이 이 얘기 해주셨어요. 오 때마침 딱 그 얘기를 듣고 정답도 맞히신 것 같은데요. 다른 정답 보내신 분들도 계세요. 3033님 정답 3번 참새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2219님 까치가 정답인데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7월 칠성날이 오늘이라고요. 어제가 할아버지 기일이었네요. 아이고 어떡하죠? 오늘이라도 차려드려야겠습니다. 제사상 말이죠. 못난 소녀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야, 이런 또 깨우침을 청호해드린 햇살이 전하게 됩니다. 마음 가득 담아서 뭐 차리면 되겠죠. 705님 정답 2번 까치로 보내주시면서 조카가 국악방송에 입사했습니다. 좋은 방송국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아, 조카분이 누구시죠? 최근에 저희 PD님 완전 최근은 아니고 한 몇 개월 됐는데요. 새로 입사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모님? 고모님? 그렇게 되실 것 같네요. 자, 창호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까치였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오작교 놓느라 까치랑 까마귀 머리가 홀라당 벗겨졌다는 얘기 아세요?
0: 오.
1: 그래갖고 이런 속담이 있대요. 칠성날 까치머리 같다.
0: 아하 그런 의미가 있구나. 사랑 한번 이어주기 쉽지 않다 그지?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4897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9198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4298님께는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4897 범장기지 떡, 9198 어쩌다 못난이 김치, 4298 소금구이 막창 선물입니다. 번호 불려지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여성 국극 견우 직녀 가운데 지상 대목 듣습니다. 조영숙의 여러분의 소리로 듣고요. 자,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개꿀 노래한다. 개꿀이 점점 나 노래를 부른다. 산들 산들을 바라마 시월.

하고 꽃마저 버릴 순간 황혼이 들기 전에 황소야 아그스 가자 이래.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나를 아니 오지 못하리라.
1: 이한철의 창호이 들인 햇살 2부 첫 곡은 전태용의 소리로 창부타령 함께 들어봤습니다. 창호이 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2001년 혜성처럼 등장한 3인조 혼성 밴드 스쿨이라는 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팀의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짧은 활동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 가물가물하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노래는 아 이거 들어봤다 무릎 탁 치실 그럴 노래입니다. 줄리앙이란 노래고요. 가사 내용은 별거 없어요. 줄리앙이 남자친구 이름인데 혹은 뭐 남사친 이름인데 피자를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피자를 만들어서 배달하는 내용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멜로디, 연주가 신나거든요. 언제 들어도 신나는 음악. 당시 뭐 생각해보면 2000년대 초반하면 댄스 음악이 아주 강세였고요. 가끔씩 락 발라드 곡들이 차트에 올라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혀 주류가 아닌 경쾌한 록 사운드로 등장한 것이 아주 이례적이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당시 고교생이었던 윤소현 이 보컬리스트의 생동감 있고 자유분방한 보컬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듣죠. 스쿨의 줄리앙입니다.

박하사탕님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고등학교 때부터 밴드의 보컬이라니 아주 대단합니다. 경쾌한 사운드에 어깨가 들썩들썩 하셨습니다. 자, 들썩들썩한 기분으로 다음 코너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오셨거든요.

0: 한 주간의 이슈 가운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왔습니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알알뉴스. 자,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오셨는데요. 연휴 잘 보내셨죠?
1: 아, 예. 일단 저 인사부터 안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0: 예, 인사와 안녕하세요. 더불어 연휴 때 뭐 하셨는지도 알려주십시오.
1: 아, 뭐 연휴 예나 지금이나 원래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휴일 이렇게 빨간 글자라고 해서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아, 저는 이제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0: 어, 예.
1: 애가 안 가요.
0: 어디를 안 가요?
1: 어린이집. 아,
0: 연휴 동안?
1: 예, 그쵸.
0: 아, 오롯이
1: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누가를... 쉬셔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항상 달력에 이제 연휴 있는 게 예. 부담이죠.
0: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빨간 날이 빨간 예. 날로 안 느껴지는.
1: 조금 더 수척해지지 않았나요?
0: 진짜요. 그러네요. 아이고, 그나저나 남해안에 네. 엄청난 비가 쏟아졌더라고요. 그 소식부터 얘기 나눠보죠.
1: 네. 경남 거제 통영 이쪽의 피해가 상당히 막심한데요.
0: 예.
1: 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자정부터 18일 오전 5시까지 경남 거제에는 956.1mm의 비가 내렸고요.
0: 예.
1: 통영에도 766.9mm의 아이고. 비가 몰아쳤습니다. 근데 이 정도 양이 사실은 우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2-300mm 왔다고 해도 되게 많이 온 거예요.
0: 그렇죠.
1: 근데 대부분 이번에 경남 지역들이 700, 제주도 그렇고요.
0: 우와.
1: 700이 넘고 거제가 950이 넘은 거니까 이렇게 여름에 내릴 만큼의 비가 2-3일 사이에 한꺼번에 쏟아진 거고요.
0: 한여름에 내릴 비가 네. 2-3일 사이에 내린 거니까요.
1: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강수량 기록이 새로 쓰이게 됐습니다.
0: 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한 70mm, 50mm 이 정도 오면 오늘 비 좀 왔다 이렇게 네. 느끼는 양인데
1: 100에서 200 왔다고 하면 많이 온다 하잖아요. 예. 이 밖에도 부산 가덕도도 518mm 이렇게 해서 남해안 곳곳에서 40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0: 예, 피해도 많죠?
1: 네. 일단 인명피해도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 기간 전국에서 주택 도로 침수, 또 수목전도, 나무 쓰러지고 이런 일들 피해 신고 2,600여 건이 접수가 됐고요.
0: 예.
1: 근데 2,600여 건 중에 경남에서만 2,300여 건 발생을 했어요. 거제 옥포동에서는 산사태로 한 명이 숨졌는데 이분이 예. 집에 계시다가 예. 토사에 떠밀려서 그렇게 됐고 거제에서 두 명, 통영과 울산에서 각각 한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0: 안타깝습니다.
1: 거제와 통영에서는 또 정전과 단수 피해도 이어졌어요.
0: 예.
1: 지금까지 4천여 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고 또 하천변 산책로, 세월교 등 위험지역 300여 곳에도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구도 굉장히 이제 막막해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가 중대본 1단계 유지하면서 전남 광주와 부산 경남 지역의 재난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긴급 지원하고요. 피해 지원과 복구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어제부터 이 복구 작업 본격화됐는데 그 산사태도 났고 주택도 침수되고 해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또 아직도 240여 명 계세요. 그래서 사흘째겠네요. 오늘 이제 그래서 임시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빨리 복구가 돼서 생활로 복귀를 하셔야 될 텐데요.
1: 예. 그런데 딱 요 시점에
0: 예.
1: 그 온라인에서 좀 주목을 받은 영

0: 영상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벌어진 급류 사고 영상인데요.
1: 예.
0: 미국 애리조나주의 사비노 캐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여기가 하이킹 명소로 되게 유명한 곳이래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자전거를 탄 남녀 한 쌍이 발목 높이 정도 잠긴 그 계곡 통행교를 이제 자전거 타고 건너는 거죠.
1: 오.
0: 그런데
1: 뭐 빠르게 가면 지나갈 수 있겠네. 물 좀 튀겠지만 요 정도?
0: 발목이니까요. 뭐. 근데 그 순간 균형을 잃은 여성이 자전거와 함께 쓰러지더니 그냥 급류 속에 갇혀버렸어요.
1: 오.
0: 못 나왔어요.
1: 이야, 발목 정도 되는
0: 네.
1: 물인데도요.
0: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다급하게 힘을 합쳐서 막 사람을 끌어올리는데도
1: 예.
0: 엄청난 그 급류 때문에 도통 못 일어나는 거예요.
1: 아, 급류의 힘이 엄청나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0: 네. 요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영상이고
1: 예.
0: 최근에 뭐 계곡물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1: 아하.
0: 이런 것들. 정말 그냥 가족 단위로
1: 예.
0: 돌멩이 줍고 참방참방하고 놀다가
1: 갑자기
0: 사람들이 떠밀려 내려가더라고요.
1: 오.
0: 우리나라에서.
1: 조심해야겠네요.
0: 예. 근데 이게 급류가 불어나면 이게 물의 힘이라는 게 되게 세잖아요.
1: 예.
0: 그래서 자동차도 밀어낼 수 있다고
1: 이야.
0: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심이 얕아도 방심하지 말고 또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지나지 않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1: 예.
0: 중요할 것 같고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우리나라 이 비는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고 해요.
1: 오늘도 비 소식 있더라고요.
0: 네. 그래서 무쪼록 위험한 곳 가지 마시고 안전수칙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1: 네. 비가 그쳤다고 해서 위험이 끝난 거 아닙니다. 집안 약해진 곳도 많을 텐데 복구가 끝날 때까지 모두 안전부터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봅니다. 올해 광복절은 유난히 친일 행적과 역사 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 이게 다시 부활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0: 네. 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뤘지만 그
1: 예.
0: 배우 하영 씨의 일이 있었잖아요.
1: 예.
0: 그 이후에 이 친일파 어떤 국가 반역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이번 지난주부터 상당히 관심이 뜨거웠어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게 뭐 아무래도 관련한 자료들을 막 찾아보니까 전 또 알고리즘을 많이 뜨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막 10년 전, 20년 전 다큐멘터리까지
1: 오호.
0: 그 친일파 다큐멘터리까지 막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댓글을 보면은 뭐 하영 때문에 왔다.
1: 아하.
0: 알고리즘 때문에 왔다. 이렇게 역사 공부하는 중이다. 하영
1: 예.
0: 때문에 뭐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광복절 주간에 그거 들어보셨어요?
1: 예.
0: 매국노 척결 카페.
1: 아, 그런 게 생겼어요?
0: 예,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1: 아.
0: 요즘에는 원래 뭐 가수 아이돌 생일 카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1: 아, 그래요? 몰라요. 아. 저는 몰라요. 아, 가수 생일을 위한
0: 네.
1: 임시 카페.
0: 네.
1: 열렸다가 생일 지나고 나면 닫혀요?
0: 맞습니다.
1: 우와.
0: 예,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 치고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1: 아, 그래요.
0: 우와. 그 날을 위한에서 대관을 해서
1: 예.
0: 그 아이돌의 생일 그 뭐 사진을 꾸며놓고
1: 아 온라인 카페가 아니라 오프라인 카페
0: 아 네네네
1: 아 저는 진짜 온라인 생각했어요
0: 아
1: 네네.
0: 음료 마시러
1: 하여간?
0: 가고
1: 오, 예.
0: 그런 카페 있잖아요
1: 근데 오프라인에 매국노 척결 카페가
0: 네.
1: 열렸다는 거네요
0: 네
1: 이야.
0: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뭐 이제 매국노들 을사오적이라든가 이렇게 막 얼굴 밟고 들여밟고 들어가고 요즘에 그 스퀴시 그 말랑이 유행이잖아요.
1: 예.
0: 쪼물쪼물하는 거. 그거를 이완용 간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완용 간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쪼물쪼물해서 스트레스를 푼다든가
1: 예.
0: 이런 식의 카페가 되게 그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거 우리 애청자분들은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1: 예.
0: 가문 검색 이것도 되게 인기 많았거든요.
1: 가문 검색이요?
0: 네.
1: 내가 어떤 가문인지 그런 거 검색이 가능한가요?
0: 네. 본관 집어넣고
1: 오.
0: 내가 무슨 성씨다 하면은 오. 우리 집안의 독립운동가가 누구누구 몇 명 있고 친일파가 몇 명 있고 이름까지 나와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다행히 독립운동가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1: 우둥.
0: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이 제가 지금은 줄여서 친일조사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 예.
0: 올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0: 같아요. 근데 이번 사건 때문은 아니고요.
1: 예.
0: 원래부터 조용히 이미 관련 법이 국회를 5월 달에 통과를 했고요.
1: 오.
0: 그래서 특별법이 6월 2일에 공포돼서 12월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1: 아, 이미 움직임이 있었네요.
0: 네.
1: 자, 이번 조사위 활동의 핵심은 뭔지요?
0: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정리를 해보면 이게 좀 두 가지로 저는 이렇게 크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데
1: 예.
0: 첫 번째, 제일 눈에 띄는 점은 이미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도 환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땅 팔아놓고 너 처분했다 없다.
1: 없다 없어 지금.
0: 네, 네. 이렇게 하면 그 방법이 없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지금은 사실 어떤 강남의 땅을 그때 그 친일 재산으로 강남을 가지고 있던 걸 팔아서 만약에 분당의 땅을 샀다.
1: 예.
0: 라고 하면 분당에 땅 산 게 그 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사실은 그게 네. 대가가 없었으면 거기에 땅을 살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추적을 해서 환수하도록 한다라는 거를 명문화 해놓은 게 이번에 2기 조사위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1: 예.
0: 또 두 번째로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1: 오.
0: 그래서 원래 이번 정부가 뭐 담합 같은 것도 좀 신고 포상금 제도로 많이 잡아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주변에 환기도 시키고 관심도도 끌어내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환수를 하게 되면 순국 선열과 애국제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계획을 정부는 세우고 있는 겁니다.
1: 좋네요.
0: 근데 이번에 조사위가 2기잖아요.
1: 예.
0: 1기 때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이때가 참 시끌시끌하게 통과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고
1: 예.
0: 2005년 때였습니다. 1기가 활동을 했는데 이때가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는데
1: 예.
0: 친일재산귀속법이라는 게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간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조사위 1기가 2006년부터 한 4년 정도 활동을 했어요.
1: 예.
0: 그렇게 해서 토지도 2,300여 필지를 국가에 귀속을 시켰고
1: 오, 규모가 큰데요?
0: 네. 한 금액으로 2,370억 원 정도? 그래서 꽤나 성과, 이 정도의 성과는 있었는데
1: 아하.
0: 2010년까지 활동을 한 거예요.
1: 지속적인 활동이 아니고 그냥 4년 네. 정도밖에 못했네요. 활동을.
0: 네. 2026년이잖아요, 지금.
1: 네.
0: 16년간 공백 아예 못한 겁니다.
1: 와, 왜 그랬을까요?
0: 그만큼 이 법 만들 때도 그랬고 친일 명단 만들 때도 그랬고 어떤 반대하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기득권에 그런 게 많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법을 만든 게 이번에 조사위 2기 활동인 거예요.
1: 예.
0: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다행이다 싶은데. 앞으로도 첩첩산중입니다.
1: 그래요?
0: 예, 그 하영 씨의 증조부라서 문제가 됐던 이 안상호
1: 네.
0: 행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1: 아하.
0: 그런데 친일 인명사전, 뭐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 이름이 없잖아요.
1: 예.
0: 이게 법이 정한 친일 재산 환수 요건이 상당히 좁고 까다롭습니다. 이 재산까지 이제 환수를 하려면
1: 네.
0: 세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해야 되는데
1: 아하.
0: 예를 들어서 그 세 가지가 다 이런 거예요.
1: 예.
0: 을사조약이나 한일합병조약 체결 때 직접 관여를 했거나 일본에서 그런 귀족원이나 중의원으로 활동을 했거나 일제로부터 공작, 후작, 백작 같은 자귀를 받았거나 뭐 독립운동가를 살상했거나 이게 다 증거로 남고 이게
1: 너무나 눈에 띄는 그런 네. 친일 행적을 해야만 이게 해당이 되고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
0: 사실 우리가 막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지만
1: 예.
0: 뭐 순사로서 이제 고문하고
1: 오.
0: 이런 사람들 여기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1: 조력자들 또 얼마나 많겠어요.
0: 네. 그런데 그 일제가 조선인한테 그 당시에 공작, 후작, 백작 같은 자귀를 아무한테나 주겠냐고요.
1: 그러니까
0: 이게 너무 조건이 까다롭고 어렵고
1: 조건을 더 확대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0: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예. 조건에 해당하는 정말 찐 중에 찐 친일인데도 후손이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재산은
1: 예.
0: 친일로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애써서 사업해서 만든 건데요. 라고 해서 소송 걸면
1: 아,
0: 여기서 또 막히는 거예요.
1: 그걸 국가가 증명해내야 되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실제로

0: 이번에도 정치권에서도 언급을 한 인물이 콕 집어서 언급한 인물이 있는데 이해승이라는 사례가 있어요.
1: 이해승?
0: 네. 네. 이완용하고 버금가는 그 매국 행위를 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일제로부터 후작 자기도 받았어요.
1: 우와, 그럼 아까 그 좁다는 세 가지 조건 안에 네. 들어가는 거네요.
0: 네. 그 어마어마한 친일인데 그 손자가 서울에 큰 호텔 오너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래서 국가가 이 집안 재산을 환수하려고 했을 때 손자가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계속 국가가 졌었어요.
1: 와.
0: 예, 이쪽이 이겼었죠. 이 친일파 쪽이.
1: 와.
0: 저 근데 이번에 겨우겨우 그래가지고 이겼습니다. 1심에서 이긴 거예요. 근데 예. 앞으로도 상급심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근데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고
1: 그럼요.
0: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하영 씨 일 있고 나서 정말 들끓었던 게 뭐냐면 또 그 예. 분들의 그런 대처, 대응 오. 방식 어떤 태도와 세계관 이런 것도 문제였고 한 역사학자라는 분이
1: 예.
0: 배우 하영 씨 일을 두고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한 일이 있었는데
1: 아,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
0: 그러니까 그 글에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함부로 사람을 낙인 찍지 말고 마녀사냥하지 말고 조심히 지켜보자라는 취지의 그 내용은 알겠으나
1: 네.
0: 여기서 이제 의사 집안이 자랑 의사 집안이 자기 집안을 자랑한 게 괘씸죄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썼다가 글을 삭제했거든요.
1: 아하.
0: 근데 제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친일행위에 대한 이런 단죄, 조사위 활동, 국가 환수 이런 것들 이것을 어떤 국민적인 단순한 질투나 복수로 이걸 납작하게 이거를 뭉뚱그려 버리는 거는 엄청난 비약인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예. 네, 그 안상호 행적을 보면서 제가 댓글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1: 예.
0: 그럼 가끔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너는 뭐 그 친일 했을 것 같지 않냐? 너도 어? 독립운동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비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 아하.
0: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정말 이제 보통 사람들 그리고 제가 또 겁이 많으니까
1: 예.
0: 뭐 방관까지는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모임 독서 모임 가지 마.
1: 와.
0: 저런데 말 섞지 마. 집에 빨리 들어와.
1: 예.
0: 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었겠지만 마을 사람들을 이제 고문하고
1: 아,
0: 직접
1: 그러니까요.
0: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1: 그럼요. 네.
0: 그래서 이 지금의 어떤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왜 그렇잖아요. 매국이 늘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기득권이고 독립운동했더니 패가망신하더라라는 말들 우리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1: 예.
0: 요게 길게 가면은 어떤 국민의 공정성을 다 무너뜨리고 패배의식을 키우는 게 아닐까 싶어요.
1: 네.
0: 그래서 이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로서 이제 이런 청산을 굉장히 잘해야겠다. 이번 기회에.
1: 맞아요.
0: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1: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아주 일을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역사를 바로잡는 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0: 네.
1: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일인 겁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RR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OST 수록곡인데요. 오존이 부르는 Shine Your Star 듣습니다.

0: 미스터 선샤인 OST 수록곡 오존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Shine Your Star 함께 들어봤습니다. 알면 할수록 스마트 해지는 뉴스 RR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이런 게 있다고요?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과 돈을 받고 편지를 연결시켜주는 서비스 펜팔인 건데요.
1: 네.
0: 상대 여성이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이라는 거잖아요.
1: 예.
0: 이게 뭐죠?
1: 이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명단이 막 돌았거든요.
0: 예.
1: 이 리스트를 보면 여성 20여 명 나이 적혀 있고 키, 체중, 혈액형, MBTI, 출신 직업 해가지고 뭐 간호사 출신이다.
0: 우와.
1: 뮤지컬 전공 뭐 이런 과거 이력도 담겨 있습니다.
0: 재소자인데요?
1: 네.
0: 예.
1: 그리고 비고에 귀엽고 예쁨, 청순함, 날씬함, 애교 많음, 뭐 걸크러시 이런 식으로 성격을 분류해놓기도 하고요. 그 특징을 써서요. 그 내용으로 보면은 결혼정보업체 문서라든가.
0: 네, 그래 보여요. 딱.
1: 그렇잖아요.
0: MBTI까지.
1: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재소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 명단에 굉장히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선 볼 수 없는 수용시설도 같이 적혀 있어요.
0: 에. 서울 동부 구치소
1: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0: 왜 이런 걸 하죠?
1: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0: 아, 그래요.
1: 예, 여성과 편지를 주고받고 싶다, 대화하고 싶다라는 건데요.
0: 예.
1: 이거를 누군가가 매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인당 7만 원, 편지 3회 보장, 그리고 이른바 19금 펜팔을 원한다면 별도 요청이 가능하고 소개료는 일반 펜팔보다 두세 배 정도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0: 이야. 여기까지도 네.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1: 네.
0: 이런 서비스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그 옥바라지 대행업체 이런 데가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수용자한테도 어쨌든 간 뭘 넣어주고
0: 아.
1: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0: 예.
1: 그리고 뭐 각종 업무를 대행해주는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가 이런 것까지 이제 매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0: 그러면 상대 남성은
1: 네.
0: 누가 이거를 하는 거죠?
1: 일반인 남성들, 그러니까 구치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고
0: 예.
1: 또 다른 교도소에 수감된 남성이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0: 아~
1: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0: 신기하네요.
1: 그러니까.
0: 네.
1: 그래서 업체 관계자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예쁜 사람을 소개해

0: 주면 돈을 많이 받고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한 달에 몇백만 원씩도 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는 여성한테 가긴 가요. 영치금으로 지급이 되고.
1: 예.
0: 그래서 또 연결된 남성이 뭐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또 추가로 영치금을 또 넣어줄 수 있겠죠.
1: 아,
0: 예.
1: 아, 어느 교도소에 있는 누군지 아니까.
0: 네, 네. 그런 뭐 주장도

0: 예.
1: 애초에 이성비가 저는
0: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1: 관련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0: 예.
1: 분석이 나오긴 하지만.
0: 음흠.
1: 어쨌든.
0: 호기심일까요? 호기심?
1: 그럴 수도, 일단 밖에 계신 분들은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펜팔을 하겠다. 왜냐면은 수감자가 아니라면 또 내가 그걸 제공할 유인이 없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영치금을 받고 싶은 사람, 안에서 자유가 없이 이렇게 내가 펜팔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면 수감자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분석을 했고요.
0: 네.
1: 근데 요게 이제 또 문제라고 우려가 나오는 게 뭐냐면은 교정당국 이게 제가 방송에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지만
0: 아,
1: 좀
0: 예.
1: 수위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또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같이 뭐 이렇게 뭐 보낸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교정당국이 이거를 좀 걸러냈으면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0: 네.
1: 이게 또 검열 대상으로 지정된 수용자 정도가 아니면은 편지 내용을 일일이 다 이렇게 확인을 하진 않는다고
0: 아,
1: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0: 그래요.
1: 다못 걸러내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뭐 수용자들도 당연히 편지를 주고받을 수야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 사이에 돈을 매개로 해서 이미 상품화가 되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요게 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0: 네,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죠? 라고 물으면
1: 네.
0: 또 마땅하게 대답하기가 애매한 그런
1: 묘하죠.
0: 부분입니다.
1: 예.
0: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요즘 한강이나 공원에서 러닝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날은 덥지만, 특히 해지고 나서 러닝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상의를 벗고 뛰는 이른바 상탈 러닝을 두고
1: 네.
0: 민원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에 한강공원에서 상의를 벗은 채 달리거나 공용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좀 한강공원뿐만이 아니라 도심공원이나 등산로에서도 좀 위에를 벗는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0: 저도
1: 같아요.
0: 제법 뛰면서 본것 같아요. 예. 좀
1: 근데
0: 남자분들.
1: 저는 궁금한 게
0: 예.
1: 벗으면 더 덥지 않나요? 뛸 때? 왜? 땀을 흡수를
0: 못하니까 계속 땀이 어딘가에 젖어 있으니까. 맞네요.
1: 그래서 더 더울 것 같은데 저게 효과가 있나?
0: 이거는 더운 것보다 보여주고 싶은 상체여서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1: 그럴
0: 같아요.
1: 수도 있는 게 제가 본한 열의 일곱 여덟은
0: 예.
1: 이제 운동을 많이
0: 아,
1: 조각을 내신
0: 그럼요.
1: 분들이
0: 맞아요.
1: 아무래도
0: 아저씨들 뭐 출렁이는데 그러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1: 그래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라든가 이제 뭐 사람들 나오는 반응이
0: 예.
1: 엇갈려요.
0: 아,
1: 그러니까
0: 그래요.
1: 일단은 불편하다. 가족하고 산책하다가 이렇게 상의 탈의한 러너들 여러 명 떼로 몰려가는데 자리를 피했다라고
0: 어허.
1: 하신 분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의 탈의 관련한 민원이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 눈으로 보기도 불편한데,
0: 예, 민망하다.
1: 근데 또저 사람들 맨몸으로 저렇게 몸 만지고 부딪히고 하면 운동기구 쓸 때, 공용 운동기구 쓸때 나는 너무 찝찝하다. 위생 문제가 생길 수
0: 아,
1: 있다.
0: 그럴 수
1: 예,
0: 있겠네요.
1: 요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0: 아하, 날씨가 덥긴 하지만 이게 함께 쓰는 공간이고 또 그런
1: 네.
0: 기구들이라서 위생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입니다.
1: 예,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시가 계도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0: 예.
1: 물론 강제력은 없어요. 그래서 금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권고하는 거고, 그래서 11개 한강공원에 상의를 입어라 안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정도,
0: 예.
1: 그리고 또 순찰 중에 보이면 권고하는 수준, 요렇게 될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0: 아하.
1: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울시의 계도활동 소식에 뭐 반발하는 분들도 있어요.
0: 오.
1: 온라인 러닝 커뮤니티들 보면
0: 예.
1: 자신 있는 모습인데 어떠냐.
0: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1: 네,
0: 님이.
1: 오히려 건강한 취미 아니냐라든가 길에서 흡연하는 것보다는 덜 불쾌하다 이런 옹호 의견도 있습니다.
0: 근데 뭐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기가 다르니까요.
1: 네, 그래서 그 상의 탈의가 뭐 당연히 뭐나 이렇게 불법적인 자적인 건 아니잖아요.
0: 예.
1: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 의견이 갈리는 건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것과 타인의 불편함 중에

0: 어디에 더 무게를 둘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논쟁으로 이어졌었고요.
1: 예.
0: 그리고 뭐 권고문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막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적어도 이번 이런 논란이 우리 저번에 그왜 한강 수영장 얘기도
1: 예.
0: 했잖아요. 클럽화되고
1: 아,
0: 있고 막
1: 맞다. 예.
0: 예. 근데 이제 모두에게 열린 공공적인 공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쓰는 공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공공장소라는 게 누구든 불편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0: 네.
1: 내가 편하다고 타인에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 타인이 느끼는 불편함을 외면하면 안 된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RR뉴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뵙죠.
0: 네, 고맙습니다.
1: 보내드리면서 울림의 노래와 연주로 나는 섬 함께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친 누름은 늘 현실을 위협하며 다시금 불안한 과거로 흘러가기에 그 과거 추억 삼아 힘겹게 어둠을 밝히는 촛불 하나 오진 바람 앞에 힘겨운 춤사위 이어가는구나. 조그만 한민들레 훨씬 바람 뛰어 날리듯 어느새 곁에 다가와 서풍이 내려앉은 피단결 고운 모습으로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세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그냥 무겁다 아유 어디 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건 이거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은 맘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음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어요. 서도소리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소리 목 쓰는 건 내가 다인 거다. 떤다. 그러면 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0: 이렇게 내렸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까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거 뭐 어린마음에는 이런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까지 목숨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도 해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하,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너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8월 26일 같은 날 열리는 두 가지 국악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립국악원의 대표 오전 콘서트 다담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다담은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관객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손님은 역사자료 수집가 박건호입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객원 교수이자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30여 년 동안 우리 근현대사의 기록과 유물을 수집해온 연구자인데요. 방송인 황수경과 함께 백범 김구가 꿈꾼 아름다운 나라를 주제로 역사 속 인물과 시대의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공연은 서울 도남문 국악당의 2016 국악 플러그인입니다. 국악 플러그인은 청년 국악예술가와 협업해 공연과 팬미팅, 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선보이는 서울 도남문 국악당의 대표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세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젊은 소리꾼 이하진입니다. 이하진은 깊이 있는 판소리와 맑고 호소력 있는 음색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신성진 밴드마스터를 비롯해 판소리와 밴드 사운드, 대금의 선율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매력의 두 무대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8월 27일 같은 날 서로 다른 지역에서 펼쳐지는 두 개의 국악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광명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추멘 사운드 시그널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요. 전통 춤과 현대음악이 만나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인데요. 공연 제목인 시그널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신호이자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오래된 몸짓과 새로운 사운드가 서로 충돌하고 어우러지며 전통이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무대 위에 담아냅니다. 무대엔 장인숙 희원무용단과 시오트가 함께합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대전시립연주원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열리는 국악대전 젊은판 프로젝트 빛의 공연입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국악인들의 창작그룹 프로젝트 빛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이번 공연에선 입춤을 바탕으로 한 춤 산조, 대풍류를 새롭게 풀어낸 유영, 역동적인 몰이, 남도 민요 연곡 연화와 창작곡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8월 27일 서로 다른 색깔로 전통의 오늘을 들려주는 두 공연 놓치지 마세요. 한국 전통음악의 오늘을 만나는 수림문화재단의 2016 수림 뉴웨이브 어시 오는 8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김이수 아트센터 스페이스원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수림 뉴웨이브는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온 창작 전통음악가들을 꾸준히 소개해온 공연인데요. 매년 하나의 주제를 통해 동시대 우리 음악의 흐름을 들여다보며 전통이 오늘의 감각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바로 엇입니다. 엇이라니. 제목부터 조금 낯설죠? 전통음악에서 엇박과 엇무리처럼요. 익숙한 흐름을 살짝 비틀어 새로운 긴장감과 재미를 만들어내는 감각을 뜻하는데요. 무대엔 각 분야를 대표하는 10명의 전통음악가가 차례로 오릅니다. 8월 27일 소리꾼 정상희를 시작으로 9월 3일 가야금 이준, 9월 10일 민요 추다혜, 9월 17일 판소리 정은혜, 10월 1일 해금 최태영, 10월 8일 검은고 이재하, 10월 15일 타악 이준영, 10월 22일 생황 김효영, 10월 29일엔 가야금 이화영, 그리고 11월 5일 피리 이나연까지 각자의 음악 세계를 담은 신작 뉴웨이브 오리지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림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난향 말리, 난향이 말리를 간다는 말이죠. 난초의 향이 좋아 멀리 풍겨나간다는 의미인데요. 고결한 인품의 향을 상징하는 말로 쓰이죠. 청나라 시인 도제는 난을 그리는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세월이 사람을 머물게 하지 아니하니 홍안이 어느덧 저절로 늙었구나. 어느 날에 소상강가로 돌아가 그대와 더불어 옛정을 다시 나눌 손가.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시 속 그대는 바로 난을 의인화한 건데요. 사철 변치 않는 품이 있는 자태, 푸르면서 우아한 곡선을 연출하는 잎의 멋, 그윽한 꽃향기,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멋이 복합돼서 난의 기품을 더해줍니다. 오늘 산책길은 난향 풍기는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꿈에 왔던 님이 깨어보